0: 5월 8일 금요일 어버이날이죠. 첫 곡은요.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좋아했던 노래라고 9697님이 신청하신 애모 이명주 목소리로 들려드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살레시오 김영은 은빛소녀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어머, 엄마에 대한 그 느낌이 조금씩 다르죠. 그죠? 어릴 적에는 그냥 세상, 엄마가 세상이, 세상이죠. 세상의 전부가 엄마인 거죠. 사춘기가 되면 그 세상보다 더 위대했던 엄마에게 신경질도 부리고 짜증도 내고 그런 시절도 있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엄마를 닮아가고 있다. 그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엄마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제 자신이 또 엄마가 되어가는 그런 나 자신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울 한쪽에 세상을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 어머니를 올려놓는다면 어느 쪽이 더 가벼울까요? 세상이 더 가볍다고 합니다. 이 세계가 더 가벼운 거예요. 그 정도로 엄마라는 존재의 무게 다시 생각하게 되는 오늘이죠. 미리 어버이날 모임과 행사를 가졌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지만 오늘 퇴근길 또 주말에도 약속 잡은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들 많이 많이 누리시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세요. 100원 의료 문자 샵 1053 CPP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빵톡 가족 여러분 어서 오시고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감사한 이름 부모님들 어버이날 축하한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류하느님. 아,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8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 깨우.

잠깐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단 5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 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 사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정채봉 시인의 시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었는데요. 어버이날에 그것도 엄마가 하늘나라로 소풍을 떠나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와

않는 눈시울 짠해지는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신 엄마가 아니 단 하루 휴가도 너무나 큰 욕심이고 반나절 아니 반시간도 안 된다면 50분 아니 달랑 5분만 오신대도 그래서 얼굴 한번 뵐 수 있다면 원도 한도 없겠다. 그러면 우리는 얼른 엄마 품속으로 뛰어들어 엄마와 눈 맞춤하고 그 어느 명품 향수로도 대신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냄새 엄마 냄새를 가득 맡으며 세상사에 억울했던 가장 나를 힘들게 했던 일 중에 하나를 마치 어린아이처럼 고자질하듯이 일러바치고 엉엉 울겠다. 정말 너무나 우리네 마음과 같지 않나요? 세상사 가장 듬직한 세상의 내 편 그리고 든든한 버팀목 세상을 살아가는 이은 우리 엄마 더 잘할 걸 더 맛있는 건 많이 사드릴 걸 더 많이 좋은 곳으로 여행도 많이 다닐 걸 나중에 시간이 더 많으면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돈을 조금 더 많이 벌으면 그렇게 하고 더 많이 효도할 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미뤘던 일들을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효도는 바로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새털같이 많은 시간들 같지만요. 부모님은 내내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오윤아님께서 아빠가 좋아하시는 패티페이지 노래 부탁드려요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더 테니스 왈츠 들려드렸는데요. 12년 전 벚꽃 피던 계절에 하늘로 가신 아빠. 아빠의 두터운 손이 그립습니다. 라고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은 어버이날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 특히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 많이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단 하루만 하늘나라에 휴가를 나오신다면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그것도 욕심이고 그냥 반나절 아니 반 시간 아니 달랑 5분이라도 어머니 품에 안길 수 있다면 어머니가 하늘나라에 가 계신 분들이라면 더 절실하게 공감가는 정채봉 씨의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연로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시더라도 같은 하늘 아래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요즘에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효도는 나중에 하고 미루기도 하지만요. 부모님은 그렇게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어버이날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생각들이죠. 오늘은 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어버이날 금요일 공감 100배 오늘은요. 어버이날에 또 어떤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할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부모님께 참 이건 너무 잘한 것 같아. 난 이거는 정말 하지 말았어야 했어.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잘한 거, 제일 잘못한 거 부모님에게 한 가지씩 내가 제일 잘한 게 뭘까? 제일 못한 게 뭘까? 이런 거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공감 100배 이 한 가지씩 생각해보시고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첨자분에게도 선물 드릴게요. 100원의 문자 샵 1054 빵톡으로도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두 남자애들은 서른을 바라보는 20대 후반이에요. 5437님. 엄마 간섭 좀 하지 말아요. 유유 너무 공감되는 말이었어요. 50대가 돼서야 그때 어떻게 견디셨어요? 이런 얘기를 듣기까지 할머니 되어서야 들을 수 있다는 게 씁쓸합니다. 아들들 오늘 엄마 선물 사다 줄 거지? 물질이 아닌 따뜻한 한마디에 마음의 선물이라도. 5437님 아들들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표현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어버이날에 이런 거 받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한 말씀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돌아가신 엄마 생각하면서 또 못되게 구른 거 생각이 나는군요. 2037님은 저희 윤리했다 엄마가 좋아하는 애창곡이 송대간의 해뜰 날이에요. 이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오늘은 어버이날이니까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노래 신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송대간 해뜰 날

송대관 햇들날.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노래네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햇들날 5월은 그냥 해가 쨍쨍 떴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참 좋은 오늘 은피스님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티노로 함께라는 뜻을 가진 꿈 CUM 정통 가톨릭 대중신앙 월간지 월간 꿈 CUM 12개월 정기구독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 성함 주소까지 보내주세요. 오늘부터 새로운 선물 나갑니다. 잘 들으시고요. 예, 원하시는 분 신청해 주세요. 초반에 신청해 주시는 게 좋아요. 새로운 선물입니다.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이고요.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이거 오늘부터 처음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려요. 물론 당첨자분에게 1년 12달의 마음 양식이 담긴 1년 정기구독권 선물로 드리니까요. 원하시는 분은 샵 1053 들어오셔서 성함 주소까지 사연과 함께 남겨주시면 챙겨드릴게요. 아, 1년 동안 편안하게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특별한 우아한 문화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도 잘 들으시고요. 샵 1053 성함 남겨주셔야 돼요. 재즈와 클래식의 우아한 결합. 소프라노 알렉스 도영과 함께하는 재즈 피아니스트 론 브렌트의 솔로 피아노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6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금호 알토 연세에서 공연합니다. 다섯 분에게 1인 2매씩 초대권 드리니까요. 샵 1053 글머리 콘서트 하시고 성함 남겨주세요. 가정의 달 부모님 모시고 가셔도 좋고요. 또 가족과 함께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우아한 문화 공연 콘서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언제나 들어도 좋은 추억의 노래 두 곡 듣는 시간이죠. 이 추억의 노래 두 곡 들으면서요. 오늘 공감백배. 아, 내가 부모님에게 제일 잘한 건 뭘까? 또 반면에 제일 못한 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공감백배 입장해 주세요. 7278님이 신청하신 한마음 갯바위, 4340님이 신청하신 조용필 돌아와요 부산항에.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손뼉 장단치며 무릎 장단치며 공감하게 하는 공감백배. 오늘의 주제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께 가장 못한 것은 네모다. 가장 잘해드린 것은 네모다.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을 향한 마음에 고해성사 어떠세요? 부모님께 잘못한 것들 무엇인지 그리고 부모님께 정말 잘해드린 것은 무엇인지 네모 상자들 채워주세요. 당첨자분에게 선물 드릴게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올려주세요.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공감해보는 공감 100배 맞다마자 그것은 내 이야기야 공감하는 시간이죠. 오늘의 주제는요. 부모님께 이거는 내가 하지 말았어야 했어. 부모님께 잘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네모다. 이건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했어. 나 칭찬하고 싶어. 가장 잘한 것은 네모다. 네모칸 지금부터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 속을 썩인 일 있겠죠. 그렇지만 또 부모님을 진심으로 기쁘게 해드린 것도 있을 겁니다. 잘해드린 것보다 못해드린 것이 더 생각이 나나요? 속상하게 해드린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나요? 이 기회에 잘한 것도 있지만 또 못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있다. 솔직하게 한번 꺼내보면서 공감하는 시간. 사실 사랑은 아래로 흐른다고 하잖아요.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말처럼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 우리가 부모님을 향한 그 치사랑은 해도 해도 부족하긴 해요. 어떤 것들이 가장 부족했는지. 이건 정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다 싶은 기억들 꺼내셔서 부모님께 가장 잘 못한 것은 네모다. 가장 잘한 것은 네모다. 100원의 이름 문자 샵 1038 톡으로도 보내주세요. 6154님이 보내주셨어요. 저는요, 제가 부모님께 제일 잘했다고 생각되는 건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 지금도 그렇고 저는 매일 부모님을 찾아뵈요. 와, 소소한 일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세상에나 매일 부모님을 찾아뵙는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소소한 일상을 함께한다?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자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소중한 추억 하나하나 모두 다 함께하기에 후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때로는 내 삶이 바쁜데 너무 바빠 버거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습관처럼 부모님께 매일 찾아뵙는 건 어머니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았어요. 힘들겠지만 앞으로도 힘내보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최선을 다해서 무엇이든 하면 여한이 없다는 생각이요. 어머니 살아있는 동안 자주 찾아뵙고 함께 할 것이에요. 함께 할 것입니다. 6154님, 정말 저는 이거는 정말 아무나 못해요. 자랑하셔도 되고요.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나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굉장히 저도 정말 말이 안 나와요. 6154님. 매일 어머니를 찾아뵙는 일은 보통 일 아니거든요. 정말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 기회에 한번 내가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빠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제일 잘한 것, 제일 못한 것은 네모다. 네모칸 기다릴게요. 8006님이 신청하셨어요. 나훈아 홍씨.

나훈아 홍씨 5437님이 신청하신 문주란 태양과 나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공감 백배 오늘은요 어버이날인 만큼 부모님께 가장 잘한 건 뭘까? 잘못한 것은 뭘까? 잘못한 것은 네모다. 가장 잘한 것은 네모다. 네모칸 여러분의 네모칸 만나고 있습니다. 5437님은요 하늘나라에서 휴가를 나오신다며 유유 코끝이 찡합니다. 너무 그리워요. 우리 아버지는 듣고 말씀하시는 장애가 있었는데 대화가 안 되고 답답할 때 눈물을 훔치시면서 불렀던 엄마의 이 노래 문지란의 태양과 나 들어보고 싶다고 해서 들려드렸습니다. 0756님은 내가 못한 것은 소리 지르고 따진 것이에요. 내가 잘한 것은 돌봐드리는 것이죠. 저희 딸이 저에게 소리 지르고 대들 때 정말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때 문득 나도 엄마께 소리 지르고 따지고 했을 때 엄마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생각하면서 반성합니다. 엄마를 돌봐드린 지 꽤 오래되었지만 요즘은 더 정성을 다해서 돌봐드리고 있어요. 0756님 그러게요. 그 어머니들 그런 말 하잖아요. 속상할 때 너랑 똑같은 딸 나봐라 이렇게 크게 생각이 나실 것도 같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2917님은요. 저희 신랑이랑 지금 방송 듣고 있는데요. 신랑은요. 부모님께 제일 잘한 것이 와우. 저 같은 며느리 보게 하신 거라고 했어요. 아, 세상에나. 당근 저희 부모님께 제일 잘한 일도요. 지금의 사위를 보게 해드린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기가 막히게 좋은 말씀 아니에요? 와, 후회되는 것도 물론 있어요. 남은 시간 다 갚아가며 살려고요. 야, 2917님 정말 너무 좋습니다. 아,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함께 들으시는 2917님 신랑 되시는 분. 이렇게 예쁜 말하는 남편 너무 예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같이 호응하면서 맞아, 나도 제일 부모님께 잘한 건 당신을 사유로 보게 한 거야. 너무 따뜻한 풍경 너무 좋습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아우 좋아요. 정소영님 아 지방에 홀로 계신 어머니께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화드려서 어머님의 수다를 들어드리는 것 잘하고 있어요. 가끔 김치 반찬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젊은 날에 속 썩여드린 게 정말 죄송할 뿐이죠. 우리 모두의 마음이에요. 정말 우리 참전가족 여러분의 이 공감백배 사연들 다 들으시면서 공감할 것 같습니다. 나이 들고 나서야 이제 철들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은 거죠. 이사 036767님 저희 집안은 종손이며 유교 집안이에요. 1년에 제사만 14번 아후 14번이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 할 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카톨릭 신자가 되고 부모님도 세례받으시고 아버지는 연령회장,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레조 활동도 하셨어요. 치매가 오셔도 항상 묵주는 손에서 놓지 않으셨는데요. 부모님 구원시켜드린 거 제가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엄마, 무거운 짐 조금 덜어드렸죠? 잘했죠?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리고 제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14번씩 어머님이 제사를 지내셨는데, 이제 카톨릭으로 개종하면서 뭔가, 아, 이 연미사로 대신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간편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잘하셨어요, 0367님. 우리 참 좋은 가자 여러분, 여러분도 마구마구 자랑하셔도 좋아요. 제일 잘한 거, 잘못한 거는 살짝 비껴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2440님이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박지훈, 하늘색 꿈.

박지훈 하늘색 꿈, 서지원 내 눈물 모아까지 들려드렸어요. 오늘 어버이날 부모님에게 잘해드린 거 못해드린 거 생각해보는 시간 함께했는데요. 4340님은 어머님께서 1인 병실에 계실 때 내 옆에 같이 자자 할 때 같이 자드린 것이 잘한 것 같다고 했고요. 3075님은 카네이션 꽃을 볼 때마다 세상을 떠나신 엄마가 생각난다고 꿈속이라도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1189님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4년 내내 장학금 수령한 거 잘하셨다고 하셨고 정말 잘하셨어요. 9967님은 만학도로 대학원 박사학위 받아서 산소에 가서 보여드린 것 너무 잘하셨어요. 8539님은 치매를 앓는 부모님 곁에 함께 있어준 거 정말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0367님은요 어머님 하늘나라 가신 지 5년이 됐는데 지난 주말 성모 다녀왔다고요. 엄마 무릎 빼고 누우며 깃밥을 파주시던 엄마의 치맛폭 향기가 그립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노래 우리 0367님 노래 선물로 드릴게요. 아이유 무릎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누시고요. 내일 음악에 스며들다 해서 여러분 기다릴게요.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이장입니다.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2: 이양전엔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3: 피, 올방계,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2: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3: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4: 뚝뚝하면 아빠가 함 사줄게.
5: 정말?
4: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6: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0: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7: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0: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7번, 나의 기쁨 마리아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늦봄과 초여름은 비슷한 시기를 지나지만 색으로 떠올리면 꽤 다릅니다. 봄이 분홍과 노랑처럼 꽃이 돋보이는 색이라면 초여름은 연두와 초록의 계절이죠. 이렇게 계절마다 고유한 색이 있듯 사람에게도 떠오르는 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 색일까요? 자식의 기쁨, 걱정, 서툰 마음까지 말없이 담아내고 맞춰주는 사랑이라면 세상의 모든 색이자 완벽한 투명에 가까운 색 아닐까요? 자코모 푸치니의 자니스 키키 가운데서 오미오 바비노 카로, 사랑하는 나의 아빠. 자, 제가 이 곡은 참 그 어버이날에 틀지 말라고 신청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주 첫 번째 곡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왔습니다. 소프라노 엘자 드라이식 그리고 마시모 자네티가 지휘한 제노바 테아트로 카를로 펠리체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자코 푸치니의 오페라 잔니 스키키 가운데서 오 미오 빠비노 까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 사랑하는 나의 아빠. 자, 소프라노 엘사 드라이시크 그리고 마시모 자네티가 지휘한 우리나라에서 경기필 한때 또 이끌면서 아주 인기 좋았죠. 제노바의 테아트로 카를로 펠리체 오케스트라. 제가 이 테아트로 카를로 펠리체는 가봤는데 이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4월 신보로 들으셨는데 엘사 드라이시히의 음성이 정말 그 라우레타의 그 따뜻한 감성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제가 왜 시작할 때 이 곡을 어버이날에 트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곡이 많이 또 틀어지지만 오미오 그러니까 바뽀는 이제 아빠고요. 바비노 하면 이제 아빠를 이렇게 애칭으로 부르는 건데 이태리 말로 이탈리아어로 아버지는 빠드레잖아요. 근데 바비노 아빠 제발 나 사랑하는 이 남자친구 리누치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계속 못하게 굳고 말리시면 저는 이 베키오 이 올드 브릿지에서 뛰어내릴 거예요. 이러면서. 아버지를 협박하는 그런 곡이기 때문에 제가 이 곡을 그 어버이날에 틀으면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뭐 너무 선율이 좋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샴미 예수님, 일범님과 유클 가족들 화창한 5월의 어느 금요일입니다. 강금석 올려주셨고요. 강금석 씨 오늘도 유클과 함께합니다. 김양희 씨 올려주셨고요. 또 김정동 씨가 또 카네이션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저도 카네이션 같은 이 포켓치프 또 그 푸른색 자켓에 붙이고 와서 이따가 어머니께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하고요. 자, 5월 8일 금요일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1부 여러분과 이 어버이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와 또 즐거움을 여러분께 나눠드려야 되는 또 좋은 날이죠. 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1부 경동 나비엔 제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

마리노 마리니의 마망 라 플리 벨 두 몽드. 영화 제8요일 가운데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엄마 함께 들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엄마가 최고로 예쁘죠. 자, 보컬의 루이스 마리아노 연주로 노래로 함께 들으신 따뜻한 곡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박정현 씨, 유클림들 안녕하세요. 너무 고운 음성 오미오빠비노까로 가사 내용과는 다르게 너무 아름답게 들려요. 이게 또 푸치니의 약간의 그 아주 막 예쁘게 부르면서 요런 또 독소 조항이 있는 그런 그 가사가 푸치니의 어떤 그 유머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엘사 드라이시 목소리 참 좋았고요. 자, 루이스 마리아노의 곡에 이어서 에드바르 그리크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이번 주 선물 말씀드릴게요. 클라라 주미강의 바이올린과 김선욱의 피아노가 함께 어우러지는 듀오 리사이틀.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5월 21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펼쳐지는 부천아트센터 개관 3주년 페스티벌 공연입니다. 모두 5분께 주장식해서 10장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D장조, 오토리노 레스피기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B단조, 바인베르크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4번,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E플랫 장조 함께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공연 여러분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또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드바르 그리크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16 3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몰토 에 마르카토 피아노의 라둘루프 앙드레 프레비니지 위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에드왈드 그리크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16 사막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몰토 앤 마르카토 아주 웅장하게 행진곡적으로 끝났죠. 피아니스트 라둘루프 앙드레 프레빈이 주연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김혜영 씨 영화제 8.6.1과 피아노에 나오는 음악들은 제가 참 좋아하는데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올려주셨고 박정현 씨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앙드레 프레빈 라둘루프의 연주 음반 저도 지니고 있어요. LSO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표시였군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유경량 씨 효도 받는 행복한 날 보내세요 또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엄기선 씨 오늘은 원래 합창 연습하는 날인데 어제 공연에서 휴일이에요. 동아리 전시회 코앞이라서 동아리방 와서 그림 마무리하면 듣고 있어요. 아니 합창도 하시고 전시회도 하시고 야 정말 그 예체능이 다 모두 함께하는 아주 조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엄계선 씨입니다. 어버이날 신청곡 가사 내용은 걸맞지 않지만 가사를 어버이에 대한 마음 표현으로 상상하며 듣지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엄계선 씨, 유쾌한 클래식 자일범님 가족님 명동백장님 어제 구성 성당 음악회는 잘 지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교구 용인의 구성 성당에서 펼쳐진 사형제 폐지 기원 음악회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정말 나오시는 분들도 모두 우리 오르가니스트 신동일 씨를 비롯해서 리소스 콰르텟 그리고 소프라노 김순영 또 골든 크로스 이르기까지 정말 훌륭한 연주 들려주셨고 이현옥 씨의 또 넬라 판타지아 그 오보에 맞춰서 김순영과 또 이 아티스트들이 함께 어우러진 무대가 또 굉장히 신동일 씨와의 오르간과의 또 호흡이 너무 잘 맞아서 어저께 참 끝나고도 계속 더 해달라고 이렇게 박수를 보내주셨고요. 저희 공연 실황은 KBS래 CPBS FM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을 통해서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5월 16일 토요일 아침 10시에 또 방송되니까요. 여러분 빠짐없이 또 감상하시면 그 기쁜 순간 또 사형제 폐지를 위한 뜻깊은 마음이 전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37 쓰시는 분 잠자는 공주를 깨울 때는 달콤한 키스고 잠자는 뇌를 깨우는 아름다운 선율이 있는 유클이겠죠? 오늘은 감사드리는 어버이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버이날 뜻깊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또 들어볼 곡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Waschet auf ruft uns die Stimme 바흐 칸타타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어 바흐 작품 번호 140 가운데서 역시 동명의 곡 1곡 Waschet auf ruft uns die Stimme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어 기타리스트 디보 가르시아의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Waschet auf, ruft uns die Stimme, 칸타타 눈 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어. 바흐 작품 번호 140 가운데에서 역시 동명의 곡 눈 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어 1곡 들으셨습니다. 디보 가르시아의 기타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5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의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그리고 박정현 씨, 어린 시절엔 모든 과목이 중요했지만 어른이 되고 보니 음미체가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과목인 것 같아요. 음미체는 음악, 미술, 체육, 운동이에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음악, 미술, 체육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특히 각박한 또 이 사회생활에서는 더욱더 이 음미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뭐 목숨 걸잖아요, 정말. 피켓팅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또 이 시대 또 예술가의 정신을 담아낸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한국 주인공은 지난주 타계한 지휘자 고 마이클 틸슨 토마스입니다.

마이클 티슨 토마스는 2014년 11월 2일 70의 나이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상대는 38년 동안 함께온 파트너이자 어린 시절부터 인연을 이어온 조슈아 로빈슨으로 자, 두 사람은 중학교 시절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처음 만났고 그 인연은 오랜 시간 흔들림 없는 동반자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숨기지 않았고 그 태도는 자연스럽게 성소수자 공동체의 큰 힘이 되는데요. 25년에 걸친 샌프란시스코 심포니의 음악감독 재임 기간 동안 미국 현대음악 작곡가들의 작품을 꾸준히 소개했고 그동안 조명받지 못했던 여성과 흑인 작곡가들의 음악을 무대에 올리며 레퍼토리의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또 그래미상을 12차례나 수상하고 여러 오케스트라와 함께 남긴 음반만 120장에 이를 만큼 방대한 기록을 남겼는데요. 2021년 뇌암의 일종인 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그는 무대와 작업을 멈추지 않았죠. 약 5년에 걸친 투병의 시간 속에서도 지휘봉과 펜을 손에서 내려놓지 않았고 끝까지 음악과 함께하며 자신의 시간을 완성해 나갔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존 아담스의 Short Ride in a Fast Machine, 질주 속에서의 짧은 탑승, 아주 빠른 이 기계, 이 머신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클 티슨 토마스가 지휘한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내 삶의 코다는 풍요롭게 채워졌습니다. 지난 4월 22일 마이클 틸슨 토마스가 8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4세 세상에 이름을 알린 뒤 한 오케스트라와 52년 동안 인연을 이어오면서 1800번이 넘는 무대를 이끌어왔고요. 특히 말러 교향곡 전곡 녹음을 통해선 7번의 그래미 어워즈의 영광을 나누며 지휘자로서 확고한 궤적을 남겼죠. 두 달 먼저 세상을 떠난 평생의 반려자 조슈아 로빈슨의 곁으로 향한 마이클 틸슨 토마스를 위해 샌프란시스코 심포니는 오는 6월 베토벤 교향곡 9번으로 그를 기리는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의 코다는 멈췄지만 그가 남긴 음악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마이클 틸슨 토마스, MTT라는 애칭으로 더 많이 불렸고, 정말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하고 마이클 틸슨 토마스는 그냥 같은 동격이다. 마이클 틸슨 토마스 하면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다. 이런 이야기가 가능했는데요. 자, 우리가 건넬 수 있는 가장 또 조용한 박수를 보내면서 루트비 판 베토벤의 교향곡 9번 D단조 작품 125 가운데 4악장 프레스토 감상하시겠습니다. 마이클 틸슨 토마스가 지휘한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 들으시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뒤에 합창 부분 여러분이 상상하시면서 또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루트비히 반 베토벤의 교향곡 9번 D단조 작품 125 가운데 4악장 프레스토 합창 나오기 바로 직전까지 감상하셨고요. 마이클 티슨 토마스가 지휘한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 또 마이클 티슨 토마스와 그의 반려자였던 그 분을 위해서 샌프란시스코 심포니에서 베토벤 9 심포니를 이제 또 연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마이클 티스 토마스가 참 그 뜻을 갖고 늘 사랑하고 이렇게 연주를 해왔던 그런 그 현대 음악이죠. 존 아담스의 A Short Ride in a Fast Machine, 빠른 그 질주 속에서의 짧은 탑승. 그 마이클 티스 토마스의 그 현대 음악 사랑은 미국 이게 또 현대음악의 발전에 큰 공로 또 기여를 했습니다. MTT가 지휘한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루이지 보케리니의 플루트 퀸텟 작품 19 1번 E플랫 장조 제라르 보노 425 1악장 알레그레토 콘모토 플루트의 샐리 워커 그리고 바이올린의 엘리자베스 레이튼 비올라의 스티븐 킹 첼로의 토마스 마린, 더블 베이스 앨리슨 레이너의 연주입니다.

루이지 보케리니의 플루트 퀸텟, 플루트 오중주, 작품 19의 1번, 이플랫 장조, 제라르 번호 425, 1악장 알레그레토 꼰모토 들으셨습니다. 플루트의 샐리 워커, 바이올린의 엘리자베스 레이턴, 디올라의 스티븐 킹, 그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랑 이름이 똑같습니다. 스티븐 킹, 그리고 첼로의 토마스 마린, 더블 베이스의 앨리슨 레이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공연 신청합니다. 어제 무사히 위클리 연주 잘 마친 우리 큰아들 음대 오빠랑 같이 가고 싶어요. 항상 고정 주파수 CPBC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성함을 보내주셔야 또 어떤 공연 저희가 이제 강주미 공연 선물 드릴 수 있으니까 성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화 바그다드 카페 가운데서 Calling You, 보컬의 노웬 루루와 자, 바이올린의 루노 카피송, 브뤼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 들으시면서 저는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힐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 동서.
2: 종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담뱃불씨가 나무로 옮겨 붙는 시간 1초, 가스버너불이 바람에 날려가는 시간 2초, 논 밭두렁을 태우던 불이 숲으로 퍼지는 시간 5초, 나무 한 그루에 붙은 불이 주변 나무로 번지는 시간 1분, 그리고 나무가 자라 숲을 이루는 시간 100년. 무심코 태운 불씨 하나에 100년의 시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기 전, 논 밭두렁을 태우기 전, 버너를 켜기 전 100년의 숲을 생각해 주세요. 우리의 작은 주의가 100년 숲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 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프랭크 레셔의 On a Slow Boat to China. 이 아주 중국으로 가는 느린 배를 타셨군요. 아주 그냥 뭐 세워라 내워라 가실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 홍콩에서 그 란타오 섬 갈 때 슬로우 보트를 한번 타고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참 좋았어요. 그 달밤에. 근데 그 진짜 중국을 한번 맨날 비행기 타고 다니잖아요. 배 타고 가면 어떨까 이런 또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서해 바다 황해를 한번 그 한번 가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그래서 그 여행 한번 그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보컬의 엘라 피츠제럴드 그리고 기타의 조 패스 연주를 함께 하신 On a Slow Boat to China. 5월 8일 금요일 어버이날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2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혜경 씨, 난 클래식은 잘 모르는데 그래도 일범 씨의 방송을 듣고 있음 마음이 편하고 행복도 함께하는 것 같고 일범 씨의 편안한 멘트가 좋아서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할게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지구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자, 박정현 씨, 베토벤의 9번 교향곡 중 환희의 송가 부분을 모티브로 만든 브람스 교향곡 1번 4악장 중 한 부분이 영광의 승천이라는 성가로 재탄생했어요. 성가대에서 5월 17일 예수 승천 대축일 특성으로 연습하고 있는데 노래 부르다 보면 베토벤 9번 교향곡도 브람스 1번 교향곡의 선율들이 떠오른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아, 요거에는 이제 팩트 체크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베토벤 교향곡 9번에 이제 그 Ein Zauber in den Wiede 요거가 이제 바라라라라라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당시에 들었던 뭐 이제 평론가인 이런 사람들이 아 베토벤하고 비슷하다 해서 뭐 10번 교향곡이다 베토벤의 10번 교향곡이 브람스 1번이다 뭐 이런 그 별칭까지 이렇게 지어주곤 했는데 사실상 이 두 곡은 그렇게 큰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그 이 현진곡적인 면은 있지만 두 곡은 완전 다른 곡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앞에 그 환희의 송가 부분을 모티브로 만든 브람스 교향곡 1번 4악장이란 부분은 아 잘못된 그 해석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아니다고 속으로 생각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순남 씨, 용인 모니카, 아 하모니카 님, 명도 백장님 어제 너무 좋았습니다. 인사 세 번이나 같이 해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네, 6월 6일 토요일 밤 11시 그리고 6월 7일 일요일 오후 4시 6월 11일 목요일 새벽 2시 6월 12일 금요일 오후 4시에 평화방송 TV를 통해서 평화TV를 통해서 우리 감상하실 수 있고요. 또 우리 라디오는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FM 5월 16일 토요일 10시에 2026 사형제도 폐지 기원 음악회 평화를 말하다 생명을 노래하다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꼭 여러분 놓치지 말고 보시기 바랍니다.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5월 8일 금요일 2부 장스푸드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1: 바삭해
2: 맛있는 육식계 치킨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2: 맛있는 육식계 치킨
1: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2: 맛있는 육식계 치킨
1: 크크크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크리스 크라이슬러의 라 지타나, 집시 여인이었습니다. 자, 바이올린의 로랑 코르시아. 어우, 그 마지막에 음에서 착 이렇게 집시적인 약간 그 지저분한 듯한 그 느낌 잘 살려줬습니다. 피아노의 우에다 하루코 연주로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자, 저희 지휘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요. 네, 그렇죠. 주의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줄 알았습니다. 전부터 베토벤의 10번 교향곡이라고 별칭이 있어서 저도 별 생각 없이 받아들였거든요. 저의 생각은 지금 바로 수정하는데요. 주의자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망설여지는군요. 일범님 명쾌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아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차르트의 교향곡 25번 작은 G단조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40번이 큰 G단조거든요. G단, 그러니까 정말 그 모차르트의 41개의 교향곡 중에 두 개만 단조인데 그것도 다 G단조고 작은 G단조가 바로 이 곡입니다. 쾌활 번호 183. 모차르트, 모차르트.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한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인데요. 자, 며칠 전 돈조반니를 도쿄에서 정말 아주 훌륭하게 도쿄 문화회관 동경 도쿄 문학회관에서 아주 훌륭하게 공연했다는 리카르도 무티와 빈필의 화합을 또 함께 만나보시죠.

이 곡은 너무 유명한 모차르트 교향곡이네요. 강금석 씨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맞습니다. 아마데우스 영화의 제일 처음에 그 살리에리가 정신병원에서 모차르트 모차르트 이러면서 이제 자해를 하는 장면에서 이 곡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강렬한 인상을 준 그런 곡이 되었죠. 모차르트 교향곡 25번 G단조 G단조 소 G단조라고 하죠. 케일 번호 183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빠르고 생기 있게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한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보다 많은 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은 시간입니다. 퀴즈 카페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려주세요. 퀴즈 카페 정답은 샵 1053,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정답은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정답이 아니더라도 센스만 있으면 정답으로 인정해 드릴게요. 커피 선물이 기다리는 퀴즈 카페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5초 후에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5월이면 어김없이 볼수 있는 꽃입니다. 붉은색은 사랑과 존경을, 분홍색은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붉은 장미처럼 사회주의나 노동운동을 상징해 독재 정권에 맞선 시민들의 움직임을 이것 혁명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메초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가 부른 노래 가운데 그대 귀 뒤에 이것이라는 곡도 있죠. 오늘은 이 꽃을 달아드리고 싶은 분을 떠올리며 음악 준비해 봤는데요.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아디오스 노니노는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깊은 슬픔 속에서 쓴 땅고 음악이죠. 안녕 할아버지라는 제목의 자 안토니 드보우작의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는 제목만으로도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 그리그의 서정 소품집 가운데 할머니의 미뉴에도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Unforgettable을 부른 Nat King Cole과 Natalie Cole은 부녀 사이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가슴에 달아드리는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되는 이 꽃은 무엇일까요? 1번 Carnation, 2번 목련, 3번 진달래, 4번 아카시아. 여러분이 정답 보내시는 동안 관련된 다섯 곡의 음악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어빈 고든의 Unforgettable, 보컬의 Nat King Cole과 Natalie Cole. Nat King Cole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Natalie Cole이 이거 이제 음악적으로 기계로 이렇게 다시 입혀서 아주 멋진 듀엣곡이 된 Unforgettable이고요. 자, 아스트로 피아솔라의 Adios Nonino, 안녕 할아버지, 반도네온의 Karel Kraaienhof, 콘서트바우 체인버 오케스트라, 네덜란드 체인버 콰이어가 함께해 줍니다. 안토니 드보르작의 Gypsy Melodies, 집시의 노래 작품 55, Songs My Mother Taught Me,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 소프라노 그레타 브래드만, 그 류크 돌만이 지휘한 아델라이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에드바르 그리크의 Lyric Pieces, 서정 소품집 9, 9권 작품 68 가운데 두 번째 곡, Grandmother's Minuet, 할머니의 미뉴엣, 피아니스트 스티븐 허프의 연주로 감상합니다. 그리고 Stavros Harkakos, 이 그리스 작곡가의 Garifalo Stafti, 자 메초 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의 또 부즈키 연주에는 Kostas Papadopoulos, 그리고 Athens Experimental Orchestra, 아테네 Experimental Orchestra가 그대 귀 뒤에 이것까지 함께 연주해 주겠습니다. 한 번 더 힌트 드립니다. 부모님이나 스승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릴 때 달아드리는 이 꽃은 무엇일까요? 1번 카네이션, 2번 목련, 3번 진달래, 4번 아카시아. 이왕이면 정답 보내주실 때 지금 어디에서 뭐 하시는 중인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또 유클에 한 번도 참여 안 해봤다 하는 분들은 당첨 가능성이 쭉쭉 올라가니까 알려주시고요. 이 시간 커피 원하시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음악 듣겠습니다.

네. 아, 정말 멋진 음악들 함께 하셨는데요. 자, 이제 정답 발표를 함께 하실 차례인데, 함께 들으실 차례인데요. 자, 지금 들으신 곡들, 스타브로스 하르카코스, 이 그리스 작곡가의 가리팔로 스타프티, 그대 귀 뒤에 이것인데, 부즈키 연주가 아주 정말 기가 막혔죠. 코스타스 파파도풀로스, 그리고 메조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 에이텐스 익스페리멘탈 오케스트라, 아테네, 이 실험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에드바르 그리크의 리릭 피시스 서정 소품집 9권, 작품 68 가운데 두 번째 곡 그랜마더스 미뉴엣, 할머니의 미뉴엣, 피아니스트 스티븐 허프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안토니 드보르작의 집시 멜로디스, 집시의 노래 작품 55 가운데서 Songs My Mother Taught Me,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 소프라노 그레타 브레드만, 그리고 류크 돌만이 지휘한 아델라이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그에 앞서서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아디오스 노니노, 안녕 할아버지, 반도네온의 카렐 그라이엔호프, 콘서트 바우 체인버 오케스트라와 네덜란드스 체인버 콰이어가 함께 해줬고요. 또 어빈 고든의 Unforgettable, 네이킹 콜과 나탈리 콜, 이 부녀의 듀엣으로 함께 또 감상하셨습니다. 생전에는 왜 같이 부를 생각 안 했었는지 좀 아쉬움이 남았던 그 당시의 작품이었지만, 또이 곡으로 인해서 뭐 그래미 어워드에도 오르고 너무너무 좋았던 그 사랑스러운 이 곡이 생각이 납니다. 자, 새싹 청취자 8894 쓰시는 분, 카네이션. 아침에 새벽같이 출근하는 우리 이쁜 외동딸이 현금 봉투와 함께 카네이션 꽃을 안겨주는데 눈물 날 만큼 너무 감동이었어요.

있어요. 저녁엔 저녁밥 하지 말고 갈비 회식 시켜준다고 빨리 일 끝내고 온다고 기다리라 하네요. 여긴 분당 미금입니다. 탄천길 걸으러 나왔어요. 오, 거기 시원하죠? 자길밤 유쾌한 클래식 들으며 하늘 보며 연둣빛 나뭇잎 봄을 걷는데 음악 좋고 이곳이 천국입니다. 행복한 아침,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산책 끝내시고 커피 한 잔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분당 그쪽에 탄천에서 저녁 때마다 이렇게 살 때는 거기서 이제 그 탄천을 걸으면서 운동하던 생각이 납니다. 자, 새싹 청취자 9471 양재동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침엔 춥더니 낮엔 따뜻하네요. 카네이션이요. 이렇게 또 정답 올려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요즘 날씨가 일교차가 엄청 심해서 감기 걸리기 쉽고 어저께 저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날씨가 좀 추웠었잖아요. 그래서 어우 아침이라는데 목이 아파가지고 감기 걸린 줄 알고 뭐 여러 가지 막 방도를 다 해가지고 지금 스튜디오에서 목소리가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새싹 청취자 2700 정답은 1번 카네이션. 오늘은 특수학교 학생들과 어버이날 카네이션 화분을 만들었습니다. 와, 너무나 또 행복한 시간 되셨네요. 어버이께 감사와 고마움, 사랑 등을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어버이께 나를 온전히 전했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8894, 9471, 2700 쓰시는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또 퀴즈 정답 맞춘 세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는 거 이제 저희 할 거고요. 오늘의 정답인 카네이션과 관련된 짧은 음악 한곡더 준비했습니다. 쥬안 시벨리우스, 이 핀란드의 국민 작곡가의 생크 목소 다섯 개의 소품 작품 85 가운데서 오일레 꽃 가운데 2번 카네이션 작품 85의 2 피아노의 얀네 메르타넨 연주로 감상하시죠.

쥬안시벨루스의 생크목소 다섯 개의 소품 꽃 가운데서 작품 85의 오일레 2번 카네이션이었습니다. 작품 85의 2고요. 피아니스트 이 핀란드 피아니스트인데요. 쥬안네 메르타넨 남자 피아니스트입니다. 남성 피아니스트 쥬안네. 쥬안네라는 이름이 꼭 여자 같지만 쥬안네는 남자였습니다. 쥬안네 메르타넨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요엔수 음악원 출신이네요. 8894 시스템 분당에 사셨군요. 일범님 커피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러 곳에 살았습니다. 분당에 오래 살았고요. 자, 축하드리고요. 자, 끝곡은 조지 거슈윈의 I Got Rhythm Variations. 오늘 정말 가족 만나서 정말 그 즐거운 시간 요곡과 함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띄워드립니다. 피아니스트 오리온 바이스 요한 팔레타 가 지휘한 조안 팔레타죠. 조안 팔레타가 지휘한 버펄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오, 버펄로 빌스. 그럼 전에 꼭 잘하기를 미식축구 기원합니다. 자, 함께 들으시면서 요 춤추는 사위 요 리듬으로 또 오늘 함께 살아가시면 어버이날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I got rhythm variations입니다. Salve.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8번, 구세주의 어머니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오종합 뉴스입니다. 미국의 해방 프로젝트 일시 중단을 계기로 시작된 협상 국면 하루 만에 미군과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을 벌였습니다. 미국 이란 간의 휴전이 다시 좌초 위기에 봉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최근 이란 전쟁을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 사이 긴장이 고조된 뒤 성사된 회동이라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제54회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기대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나라로 나아가야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다시 시도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의 해방 프로젝트 일시 중단을 계기로 시작된 협상 국면 하루 만에 미군과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을 벌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는 미국 이란 간의 휴전이 다시 좌초 위기에 봉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군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공격에 대한 자위 차원에서 이란 군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이란 전쟁을 총괄 지휘해온 미 중부사령부는 SNS에 올린 성명에서 7일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오만만으로 향하던 가운데 미군은 이란의 이유 없는 공격을 저지하고 자위 차원 공격으로 반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접근하는 위협을 제거하고 미사일 드론 발사기지와 지휘통제소, 정찰 감시, 정보기지 등 미군을 공격한 데 책임이 있는 이란 군시설을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군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과 민간인 지역을 공격해 휴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카탐 아란비아는 현지 시간으로 오늘 이란 국영TV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던 이란 유조선 한 척과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항구 인근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진입하던 또 다른 선박 한 척을 공격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일부 지역 국가의 협조를 얻어 반다르 하미르, 시리크, 게슘섬 해안을 따라 민간인 거주 지역을 공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교전에도 불구하고 휴전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현지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군이 미 구축함들에 대한 이란의 공격에 맞서 단행한 보복 공격은 단지 가볍게 툭 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이 휴전이 끝났는지 묻자 아니다, 휴전은 계속되고 있다, 유효하다고 답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최근 이란 전쟁을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 사이 긴장이 고조된 뒤 성사된 회동이라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레오 14세 교황이 바티칸을 찾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교황은 밝은 표정으로 루비오 장관을 맞이했습니다. 교황청은 루비오 장관을 국빈급으로 환영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약 45분 동안 교황과 대화를 나눴고 이어 교황청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 등 교황청 고위 인사와도 만났습니다. 양측은 회동 직후 각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황청은 양측은 국제정세와 무력 충돌 지역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필요성이 강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도주의적 지원과 민간인 보호 문제도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동 상황과 공동의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미국과 교황청의 강한 관계, 평화와 인간 존엄 증진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교황청과의 관계를 부각했고 교황청은 평화를 향한 노력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번 만남을 두고 교황청 안팎에서는 최근 미국과 교황청 사이 형성된 긴장 국면 속에서 성사된 회동이라 필요했던 만남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도 미국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교황청의 필수적인 대화 상대라고 했습니다. 그간 레오 14세 교황은 계속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무력 충돌을 언급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대해서도 종식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듯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이번 교황청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 사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0: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폭발 화재 사고를 겪은 HMM 컨테이너선 HMM 나무호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항에 입항했습니다. 항구의 부두에 선박을 안전하게 붙이는 접안 작업이 끝나면 폭발 사고의 원인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해운업계에 따르면 HMM 나무호는 오늘 오전 5시 20분쯤 두바이 항구에 위치한 중동 최대 수리 조선소인 드라이독 월드 두바이 앞으로 이행됐습니다. HMM 관계자는 현재 접안 작업을 하고 있으며 한국 시간으로 오후 1시 넘어야 외부 인원들이 선박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호르무즈 해협 정박 중이던 HMM의 화물선 나무호에서 지난 4일 오후 8시 40분경 큰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해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해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검은 앞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선고 공판에서는 수해 현장을 총괄한 4명의 군 지휘관들에 대한 법원 판단도 함께 나왔는데 금고 최대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에 대해 미국 법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판결 효력은 원고 중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초 미국 내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관련 1심 판결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무역법 122조에 의거한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라는 원칙 하에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제54회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기대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가정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부모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부모의 어깨 위에 놓인 삶의 무게를 덜어줄수록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을 향해 한 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2: 매일 신문 제공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 지역 기업 10곳 중에 4곳은 청년 근로자 비중이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 44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기업 청년 채용 현황과 애로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살에서 34살 사이 청년 인력 비중이 10% 미만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46.1%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청년 신규 채용이 없었던 기업은 40.1%였고 청년을 채용한 기업 중에서는 한두 명을 고용한 기업이 44.1%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기업의 82.2%는 청년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대답했는데 그 이후로는 낮은 임금 수준이 46.6%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채용해도 조기 퇴사하는 경우도 많아 65.9%는 최근 1년 동안 청년 근로자의 조기 퇴사가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청년 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타 지역의 청년들을 경북에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창업과 정착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19살에서 39살 청년으로 개인이나 2인 팀으로 참여할 수 있고 경북 이외 지역에 주소지를 둔 청년이 대상이지만 도내에 주소지를 둔 청년도 경북 이외 지역 거주자와 팀을 이루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주, 김천, 문경, 예천, 울진 등 5개 시군에서 모두 7명을 선발해 창업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1,500만 원과 지역 정착 활동비 5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전문가 컨설팅과 창업 기초 교육도 제공합니다. 대구교통공사는 넘어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 도시철도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26대의 운행 속도를 추가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사고 위험이 높은 에스컬레이터 26대 가운데 운행 거리가 30m 이하인 19대는 운행 속도를 분당 20m로 조정하고 운행 거리가 13m 이하인 에스컬레이터 7대는 분당 15m로 추가 하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교통공사는 전체 에스컬레이터 611대 중 63대의 운행 속도를 분당 25m에서 분당 20m로 낮춘 결과 사고가 44% 줄어들었습니다. 경상북도가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환경호르몬 제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로앤조이 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이 주관하는 이번 캠프는 저출생 극복과 환경호르몬 저감 실천을 연계한 것으로 일상 속 유해환경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모집 대상은 경북에 거주하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 20쌍이며 오는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캠프는 오는 30일부터 1박 2일 동안 영주 국립산림치유원에서 무료로 운영되는데 환경호르몬 수치 검사와 특강, 레크리에이션, 친환경용품 만들기 등으로 구성됩니다. 대구 향토역사관이 가정의 달을 맞아 내방가사를 통해 본 경상북도 여성의 삶과 애환을 주제로 오는 14일 오후 2시 전문가 특강을 개최합니다. 규방가사라 부르기도 하는 내방가사는 조선 후기 여성들이 한글로 삶의 모습을 표현한 가사로 여성 주체적인 기록문화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경상도 지역 가사문학의 전승과 향유를 연구해온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최훈숙 교수가 맡습니다. 청년마을 프로토타운 북성로가 내일 오후 2시부터 5월 한 달 동안 마을 축제 메이드 인 프로토타운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운영된 다양한 창작물과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전시, 워크숍, 투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전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이어집니다. 한편 프로토타운 북성로는 지난 작년 4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북성로 일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프로토타운은 청년이 창작과 실험을 통해 자신만의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마을을 의미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18도에서 23도로 예상되고 바다의 물결은 경북 앞바다에서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대구의 지금 기온은 19도, 습도 27%입니다. 김현정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3: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매호성당 박준환 베드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오세요. 영업 139일째 강용인의 빵집입니다. 2026년 5월 8일 금요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또 감사드린다고 마음 전하셨나요? 이왕이면 직접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함께 식사도 좀 하고 받으면 기뻐하실 그럴 선물도 좀 드리고 오래오래 곁에 머물면서 말벗도 해드리면 좋을 텐데요. 이 효도야말로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를 놓치고 나면 아 내가 그때 잘 해드릴 거라는 마음을 가져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나중에 잘해드려야지 하다가 그 나중은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해서 가족분들 많이들 만나시고 또 식사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부모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동안 과연 몇번더 식사를 같이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좀 일찍 하늘로 보내드린 분들은 더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계실 때 잘해야 돼라고 말이죠. 우리가 직접 부모님을 찾아뵙진 못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사실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화를 드리거나 뭐 영상 통화를 하거나 선물을 보내거나 이 살아 계신다면 자식으로서 이 마음을 꼭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간단한 안부 인사도 우리 부모님들께는 아주 큰 기쁨과 위안이 될 거기 때문이죠. 저 용디도 오늘 부모님께 꼭 연락드리고 이 사랑한다는 마음 좀 전해야 될것 같은데요. 우리 어버이날 라디오 빵집은 사랑을 싣고 아직 부모님께 마음 전하지 못하신 분들 계신다면 이 용디가 우리 청취자분들의 부모님께 대신 이 사랑한다는 마음 감사의 인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저희 부모님께 이러한 마음 전해주세요라고 오늘 사연들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3594님께서요, 신부님, 지난 2주를 바쁘게 보내고 모처럼 차분히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전했습니다. 한편 저를 엄마로 만들어준 아들에게도 고맙다고 전했어요. 제가 엄마가 되어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제가 기억하는 부모님의 나이가 되고 보니 정말 많은 희생을 하셨다는 걸 깨달았거든요라고 보내셨네요. 우리 사모구사님 어서 오시고요.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부모가 되면 그 마음을 온전히 알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죠. 우리 사모구사님께서 이렇게 부모님께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마음 전하시고 또 이렇게 아드님 바라보시면서 아, 우리 엄마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라고 이렇게 깨달으셨네요. 우리 어버이날 맞이해서 이런 마음들 우리의 또 기도에 담아서 함께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방울꽃님 오셨는데요. 철이 들고 부모가 되어서 엄마 아빠를 이제 좀 챙길까 했더니 부모님들은 기다려주지 않으시고 하느님 품으로 가셨네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저희 이제 동기들 중에서도 한두 명 이렇게 부모님을 먼저 주님 품으로 보내게 된 그런 동기들이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아, 나도 우리 부모님께 더 잘해야 되는데 라고 늘 마음은 있지만 자꾸만 실천을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은방울꽃님 말씀처럼 왜 부모님들 이렇게 더 오래오래 행복하게 나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먼저 가셨을까라는 속상함들, 아쉬움들 느끼기 전에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드리고 또 이렇게 연락도 드리고 함께하는 시간 가져야겠네요. 별사랑이님 오셨는데요. 용디 신부님, 샬롬 반갑습니다. 신부님은 부모님께 어버이날 인사 드렸나요? 아직 못 드렸습니다. 당연하죠. 이 카네이션도 용돈 선물 드릴 부모님 안 계셔서 조금은 슬픈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 레지오 단장 언니께 카네이션 선물해드리고 어제 저녁 사드렸어요. 언니도 제 마음 아시니까 웃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샘 엄마라고 해드렸어요. 수고하신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마음이 좀 나아졌네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어버이날 맞아서 엄마 목소리 한번 듣고 싶은데 우리 또 아빠와 함께하고 싶은데 라는 그런 아쉬움 가지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 담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또 우리 친엄마 아빠는 아니지만 정말 나를 이렇게 영적인 엄마 아빠가 되어서 가꿔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분들에게도 감사한다고 이렇게 마음 전하면 좋겠네요. 오늘 어버이날 맞았으니까 특별히 대부대모님도 한번 챙겨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의 부모님이라고 할수 있죠. 이 대부대모님을 위해서도 많이 두손 모아 기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신우신 강용인의 빵집 매일 요일별로 맛있는 빵 굽고 있는데요. 주말에는 뭐 할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금요일 2부 귀로 듣는 빵집 옆 성지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례지기 최수지 세라피나 수녀님과 함께 라디오 봄 개편 후에

번째 순례 시간이거든요. 과연 우리는 어디로 떠나게 될지 2부까지 쭉 함께 해주세요. 그럼 계속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의 출석체크 기다리면서 강경민의 빵집 모두 무료 입장하세요.

신신우신 강경인의 빵집, 오늘 어버이날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께 마음 많이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또 전하지 못한 편지까지 오늘 강경인의 빵집에서 대신 전해드릴게요. 우리 빵집 우체통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한 마음과 사연 남겨주세요. 춘희바라기님께서요. 오늘 꼭 잊지 않고 부모님께 꽃이라도 선물해 드려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길거리 보니까 여러 꽃집들에서 카네이션 팔고 있더라고요. 거의 한 2, 3일 전부터 카네이션 주문도 받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이 부모님 가슴에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아 꼭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벌써 몇 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는 부모님을 직접 뵙지 못하니까 그냥 카네이션 화분 툭 집에다가 놓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우리 또 부모님들께 마음의 꽃 이렇게 또 달아드리면 좋겠습니다. 겨자씨님께서, 용대 신부님, 저는 어제 저녁에 작은 케이크에 카네이션 모양 초에 불을 켜가지고요, 어버이 은혜 노래 불러드리고 처음으로 안아드렸어요. 그동안 제가 마음에 힘든 게 있어서 그런 행동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우리 겨자씨님 효도하셨군요. 와, 대단하십니다. 이 부모님을 향한 그 마음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챙겨드린다, 연락드린다, 뭐 선물 드린다 하지만 이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들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좀 잘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잘 못하는 저의 입장에서 부끄럽네요. 실비아님께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도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게 또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유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너희들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아. 그게 효도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아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뭔가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을 향한 그 마음들 오늘 잘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 또 신부님 저희 부모님은 이런 노래를 좋아하셨어요, 이 노래를 들으면 저희 부모님이 생각이 나요 하는 그런 음악들도 오늘 보내주시면 함께 나눠볼게요.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빵 무료 방송 토크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정은지와 하림이 함께 부른 하늘 바라기 듣고 오실게요.

우리 빵집 가족분들의 보통의 일상을 전해주세요. 라디오 빵집만의 맛있는 맞춤 선곡도 직접 배송해드릴게요. 2037님께서요. 용디 신부님 안녕하세요. 부모님 은혜에 감사드리는 어버이날이네요. 1년 중 364일을 자식을 위한 하루하루를 살았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연인들과 자식들에게 관대한 사랑한다라는 이 말 부모님께는 거의 안 하는 듯하네요. 저도 요양원에 계신 김옥순 윤리의 딸 엄마께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라는 말 하고 싶네요. 신부님 라디에 엄마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엄마에게 사랑한다는 그 마음 이렇게 2037님께서 잘 전해주셨는데 그 기도를 타고 우리 김옥순 윤리의 딸 엄마께 또 잘 전달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2037님 신청곡 라디에 엄마 함께 듣겠습니다.

라디의 엄마 디셈버의 내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오늘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이 부모님께 전하지 못한 편지까지 강경인의 빵집에서 대신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빵집 우체통에 보내주신 그 사연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아님께서 돌아가신 어머니, 엄마, 내가 자라기도 전에 내 곁을 떠나신 엄마, 나의 어머니가 생각나는 어버이날이네요. 모든 걸 주고 더 주지 못한 저도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실비아님께서는요, 코로나 때 면회 한 번도 못 갔는데, 어느 날 봄날 주무시다가 하느님 나라 가셨다는 연락받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별사랑이님께서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주문이 될까요? 아주 어렸을 때 엄마랑 유일하게 함께 불렀던 노래예요. 오늘은 그리움에 살짝 눈물 조금 흘려도 될것 같아요. 우리 별사랑이님께서 주문해주신 엄마야 누나야 개피의 목소리로 함께 나눠볼게요.

0: 개피의 엄마야 누나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서연 율리안나님께서요. 오늘 같은 날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보고 싶네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병원에 입원해 계셨을 때 제가 간병했었는데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서연 율리안나님 이렇게 아버지 생각도 어버이날 되니까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아버지를 이렇게 또 병수발 하시는 동안 많이 또 힘드시고 또 때로는 지치기도 했지만 그 우리가 함께 마무리를 또 이렇게 떠나보내시기 전까지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게 어찌 보면 다행이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 또 주님께 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윙카롱 엘로님께서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을 위한 기도인가요? 나이 들어서 고생하시지 말라고 부모님께 필라테스 6개월치 끊어드렸습니다. 돈 아까우니까 매일 가시라고 했더니 정말로 매일 가시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이 부모님을 향한 최고의 효도, 기도와 함께 실천이 꼭 뒤따라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 잘 지내시길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하는 것, 물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실천, 이 복음의 정신에 알맞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도 중요한 몫이죠. 이 부모님을 향해서 함께하는 이 마음들 이렇게 잘 채워가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 어버이날 맞이해서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그러한 마음들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티아님께서 내일 가족여행으로 부산 여행 갑니다. 아들들이 엄마 생각하면 고생하는 모습 말고 행복한 모습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이 부모님 제발 이렇게 건강도 잘 챙기시고 평상시에 이렇게 좀 기쁘게 쉬엄쉬엄 지내시면 좋겠는데 또 부모님 입장에선 그게 아니죠. 내가 이 돈 아껴가지고 너네들한테 맛있는 거 더 사줄 거야 이런 또 마음, 부모님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은 늘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그 사랑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다면 그러한 부모님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을 잘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어버이날 맞아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신신우신 강용인의 빵집이고요. 현재 시간 12시 51분 22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1: 어서 오세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신신우신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열리는 태권도와 뮤지컬의 특별한 만남, 태권 날아올라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공연이니까요.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여러분의 성함 남겨주세요. 추첨해서 총 6분께 1인 2매씩 초대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신신우신 금요일 2부, 귀로 듣는 빵집 옆 성지순례, 우리 릴스 요정 보리 빨간 빵순이 최수지 수녀님과 함께합니다. 1부 끝곡으로 로꼬와 유주가 함께 부른 우연히 봄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2부로 건너오세요.

아직까지 향기가 진해 발걸음이 가벼워 집에 가는 길엔 더 가까워질러와 나를 상상하는 내 모습이 오글거려 몸서리치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4: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가 마련한 광주 북구의 오병이어 밥집. 따뜻한 밥 짓는 냄새가 골목을 채우면 하나 둘 식구들이 모여듭니다.
5: 노숙인들이 한 45명 있는데 서로가 이제 여기 와서 여기서 하루 한 끼라도 먹고 고마움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4: 갓 지은 밥을 나누며 안부를 묻는 소박한 밥상. 이들을 맞이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에는 가족을 먹이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6: 가톨릭인의 본분이 사랑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를 활동함으로써 이렇게 더 기쁨을 얻는 거죠.
4: 따뜻한 손길을 건넬 때 이웃은 어느새 가족이 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7: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8: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7: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8: 뭐라고요?
7: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9: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로 종합선물 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7: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1: 가톨릭 평화방송.
7: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보 어느새 세월이 많이 흘렀어. 첫째는 사회로, 둘째 놈은 대학로. 이제 온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사책이 나가야겠소 여보. 함께

0: 신신우신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빵집 진장 용디가 직접 고른 오늘의 빵집 BGM은 싸이의 아버지였고요. 우리 윤서연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기도 했죠. 오늘 저와 마음이 딱 맞았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낳으셨을 때 나이를 지나고 나니까 아, 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를 생각할 때 아, 저는 좀 아직 어린 것 같은데 내가 무언가를 이뤄내고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해내기에는 아직 참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나이 때 이렇게 가족을 이끌어 가시고 또 먹여 살리셨을까?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 응원하는 마음, 아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싸이의 아버지라는 노래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2부 우리 빵순이 술래지기 한국 순교복자 수녀의 최수지 세라피나 수녀님과 함께 빵집 옆 성지순례 떠나게 됩니다. 함께 하시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한 통에 100원 샵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빵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2부 맛있는 빵지순례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뿅.

0: K성지순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1: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
0: 2027 WYD 세계 청년들도 함께 갑니다.
1: 귀로 듣는 빵집 옆 K성지순례
0: 맛있는
1: 빵지순례.
0: 주말을 앞둔 금요일 을지로 본점 강용인의 빵집에 모두 모이셨나요? 깃발 대신 빵 들고 떠나는 빵집 옆 성지순례. 우리 신신우신 전속 성지순례지기 최수지 세라피나 수녀님과 함께 떠납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아니 지난 한 주 어떠셨나요?
2: 지난 한 주요?
0: 네. 해보시니까.
2: 너무 좋았죠.
0: 당황스러운데? 힘들었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2: 재밌었어요. 여기 또 청취자분들이 네. 너무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잘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니까 전혀 이제 뭐 어렵고 힘든 거 잘 못 느끼고 재밌게 네. 네, 한 주 했던 것 같아요.
0: 우리 수녀님께서 지난 한 주 이 강용인의 빵집 팝업 스토어 열어주셨는데요. 이렇게 빵집 문 열고 빵 팔고 문 닫고 하시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너무
2: 재밌었다.
0: 재밌고 좋았다라고 하셔서
2: 다음에 또 어디 가시면 네. 네.
0: 그래서 오늘도 특별히 진행은 제가 하지만 제 자리 넘겨드렸잖아요. 지금
2: 보이는 라디오로 편안하네요, 네. 이 자리.
0: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보시는 분 알겠지만 네, 원래 DJ 자리 수녀님이 다시 앉으셨습니다. 네. 제가 따끈따끈하게 데워놨는데 자리를 우리 스테파노의 꿈님께서 저번 주와 같은 자리 위치 근데 앞치마는 용디 신부님이 했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2: 제 전용으로도 하나 어떻게 좀 마련해주세요.
0: 마련해드릴까요? 네. 여기 볼빨간 수녀님 하나 이렇게 달아드릴까요? 좋습니다. 지금 아시죠? 제가 해달라고 하는 아니야. 거 정말 다 해주는 사람이고
2: 진짜 해. 진짜 해. 네.
0: 우리 테레사님께서 어머나 지난주와 같은 위치에 앉으시고 앞치마만 신부님께로 계속 이렇게 앉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수녀님 뭐 자리 바꿔드릴까요?
2: 좋은 것 같아요.
0: 요 자리 좋으세요?
2: 네네. 네. 뭐 네. 이름표도 하나 여기다 해주시고. 네.
0: 이 빵지순례는 내가 지킨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그쵸. 네. 2037님께서 우리 불금 여신 최수지 수녀님 안녕하세요. 스페셜 DJ 할 때 신신우신 주인장처럼 편안하게 들렸는데 역시 봄 개편에도 굳게 지키셨네요. 환영해요. 오늘은 어느 성지로 떠날까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네. 우리 수녀는 개편을 살아남고 네. 또 빵지순례 지키게 되셨네요.
2: 많은 분들이 빵지순례 사랑해주셔가지고 제가 덕분에 이번에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0: 이 빵지순례를 듣기를 정말 목 빠져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2: 너무 감사하죠.
0: 일부에 안 보이시던 분들이 수녀님만 오시면 막 들어오시고
2: 분발하세요.
0: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주말을 앞둔 금요일 요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2: 맞아요.
0: 정말 성지순례 가기 너무나도 좋은 날씨인데 이 시즌2 순례지기를 이렇게 인솔해 주신 어떤 각오 이렇게 좋은 계절 어떻게 좀 이끌어 가보겠다 각오가 있으신가요?
2: 각오요?
0: 네.
2: 뭐 각오를 새로 한다기보다도 항상 열심히 네,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항상 네, 여러분의 좋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네, 성지를 잘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 우리 2564님께서 빵지순례 최수지 수녀님 제가 매일 기도드리는 그 수녀님 맞으시네요.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2: 어머 매일 기도를 감사합니다.
0: 수녀님을 위해서. 저는요. 2564님 저는요. 우리 류하느님께서 최수지 수녀님 반갑습니다. 어버이날 방송 후에 본가 다녀오시나요? 빵지순례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본가 어떻게 가시나요? 아니면 갔다 오셨나요?
2: 전 어제 다녀왔습니다. 네. 네네.
0: 저는 미리. 어제도 못 갔고 오늘도 못 갑니다. 네.
2: 뭐 전화라도 드려서
0: 전화는 네,
2: 사랑한다고 네. 꼭 말씀하시고.
0: 알겠습니다.
2: 네, 네. 네.
0: 이렇게 가족과 함께 이렇게 훌쩍 떠나보면 좋겠다. 이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보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우리 수녀 어떻게 가족 종종 방문하시나요?
2: 아무래도 이제 수도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서울에 있을 때는 조금 더 이렇게 뭐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볼 일이 있기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수녀님들은 보면은 지방에 살거나 본가와 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자주 가지는 못하고 네 특별하게 이제 뭐 어버이날이나 뭐 이제 명절 때라든가 이럴 때 이제 공동체에서 좀 정말 배려해 주시면은 하루나 이틀 다녀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보통 때는 휴가 때 네. 제가 방문을 하죠. 신부님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사실.
0: 신부님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2: 그렇긴
0: 같은데.
2: 한데.
0: 이제 또 저희는 서울 안에서 이렇게 이동이 있다 보니까 그쵸. 본가와 또 가까워질 때가 있어요. 가끔씩 뭐 옆 지구 아니면 뭐 옆 동네 이렇게 되면 자주 뵐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아니면 뭐 저희도 좀 바쁘다는 이유로 이렇게 좀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이제 보통 토요일과 주일에는 이렇게 본당에 일들이 많다 보니까 평일날 뵈야 되는데 또 신신우신 핑계로 자꾸만 엄마 나 방송 때문에 바빠가지고
2: 아니 근데 정말 계실 때 지금 아니면은 나중에 저희 이제 어른 수녀님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부모님 다 이제 하느님께 가시고 나면은 그렇게 휴가 때라든가 명절 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기 수녀님들끼리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공동체 계시기도 하는데 우리 어른 선생님들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계실 때 이렇게 자주 찾아뵙고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 아니면 나중에는 다시 뵙고 싶어도 그럴 기회가 없으니까 지금 잘 하세요.
0: 네, 열심히 우리 엄마 사랑해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5월 또 성모성월이잖아요. 네.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한데 이 5월에 좀 부모님 모시고 우리 또 가족들과 함께 이 성지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성지들 많이 떠오르시나요?
2: 그렇죠. 네,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는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 모시고 가도 괜찮을 그런 이제 좀 계단이 없고
0: 네 언덕도 없고
2: 네 그런 곳으로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0: 그래요. 5월 이 가정의 달 맞아서 이 가족들과 함께 떠나보면 좋은 성지 어디일지 힌트를 부탁드릴게요. 어디일까요?
2: 네, 오늘의 힌트는 이제 아무래도 또 가족과 물론 성지 순례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왕 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은 그래도 눈도 좀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논뷰가 아름다운 성지.
0: 논뷰. 네. 이게 뭔가 성지에 논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그런 네, 곳인 것 같아요.
2: 좀 이제 도시는 아니란 얘기죠. 네네네. 네, 논뷰.
0: 논뷰.
2: 네, 논뷰 있는 성지 많지 않습니다. 네,
0: 뭐 시리뷰 이런.
2: 아, 네. 그렇죠, 그렇죠.
0: 논뷰 펼쳐져 네. 있는 성지고요. 하나만 더 주세요.
2: 하나 더 드리면은 주교님?
0: 주교님?
2: 네.
0: 주교님이 한두 분이어야지.
2: 이제 주교님.
0: 주교님.
2: 주교님과 관련한 네. 그래요. 뭐 다빌리 주교님과 관련한 논뷰가 아름다운 성지. 네. 이렇게 하면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0: 네. 우리 다빌리 주교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이 논의 뷰가 아름다운 그런 네. 성지 과연 어디일지 여러분 한번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빵 방송 토크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빵지순례 장소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우리 수녀님과 맛있는 빵지순례 본격적으로 떠나볼게요. 17이다의 그 사람을 위한 기도 듣고 오겠습니다.

0: 17이다의 그 사람을 위한 기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빵집 옆 성지순례 신신우신 전속 순례지기 최수지 세라피나 수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가정의 달 5월 우리가 함께 떠나볼 성지 어디일까? 첫 번째 힌트로 논 뷰가 아름다운 이 뭔가 논이 쫙 펼쳐져 있는 네. 그런 곳이다. 그리고 다빌리 주교님과 이렇게 연관이 있다라고 힌트를 주셨는데 체리조아님께서 너무 어려워요. 최수지 세라피나 수녀님 안녕하세요. 근데 너무 예쁘세요. 수녀님께 이런 말 하면 큰 실례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실례인가요?
1: 아니, 감사합니다.
0: 네, 수녀님 볼이 점점 빨개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9575님께서 언홍성지입니다. 언홍성지 맞나요?
1: 아, 아쉽지만 아닙니다.
0: 언홍도 논밭이 좀 이렇게 있나?
1: 근데 언홍도 뭐 인근에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딱 성지에서 바로 보이지는 않고 네. 좀 성지가 그래도 좀 안쪽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언홍도 인근에 논이 있긴 하지만 네, 아닙니다. 네.
0: 우리 8764님이요?
2: 네. 신리성지입니다. 며칠 전 갔다 왔어요. 다빌리 주교님의 삶을 본받게 해주십사 기도하고 왔습니다.
0: 오, 우리 5687님께서도 참매수님 정답 신리성지입니다. 지금쯤 초록초록 잔디가 쫙 펼쳐져 있고 석양이 멋지고 저 멀리 논과 밭의 뷰가 아주 멋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4213님이요.
3: 정답 당진 신리성지. 인근에 솔매성지, 합덕성당 세 곳이 있는데 남편과 두 번 다녀왔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 매번 가고 싶은 곳이네요.
0: 오, 많은 분들이 신리성지가 정답일 것이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맞나요?
3: 맞습니다.
0: 와, 신리성지.
3: 신리성지, 네.
0: 정답이었습니다. 우리 빵집 옆 K성지순례 시즌2 첫 순례 성모성을과 가정의 달 맞아 가족과 함께 떠나기 좋은 논과 밭의 뷰가 아름다운 신리성지로 이렇게 떠나보고자 하는데요. 이 수녀님 오늘 이 신리성지 골라주신 이유가 이런 부모님과 함께 갔을 때 좀 편안한 네. 그런 지형과 또 아름다운 그런 풍경도 있겠지만

0: 네, 신리 성지는 네, 내포에 있는 성지입니다. 우리가 내포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 네.
0: 뭐 솔매성지라든가 여사울 성지를 비롯해서 이 충청도 지역에 우리가 내포라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내포는 충청도 서북쪽 일대예요. 특히 이제 한국 천주교에서 이게 내포는 이 신리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평야지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당진, 예산, 합덕, 네 이렇게 또 넓게는 더 넓게는 이제 뭐 공주까지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내포 지역은 이제 특히 우리가 보면은 내포 천주교회에 교우촌이 굉장히 많고 지금도 이 대전교구 내포 교회를 이제 관할하고 있는 이 대전교구의 성지들이 네. 또 많이 있습니다.
1: 그쪽 지역에 성지가 또 많이 있군요.
0: 그렇죠. 네. 특히 이 신리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이제 서해가 가깝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는 밀물이면은 배가 드나들 정도로 이 나루가 있는 곳이었어요.
1: 네.
0: 특히 신리와 이제 교회사 안에서 거더리라는
1: 거더리?
0: 네, 네. 이 거더리라는 지명을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신리와 거더리를 합쳐서 신리라고 부릅니다. 이곳에 나루가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이 밀물 때 배가 드나들었기 때문에 이 바닷길로 외부와 접촉이 쉬웠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1: 네.
0: 이곳을 통해서 입국을 네. 네, 들어오고 갈 수 있는 지역이었어요.
1: 유동 인구도 좀 많았겠네요.
0: 뭐
1: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한국 이렇게 배가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0: 그런데 이제 주로 네. 이 지역의 신리 교촌이 형성되면서는 큰 마을이라고 하는 이 신리 자체가 교촌이 이제 중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드나들고 또 선교사들의 거처가 마련되고 하는 데에 이제 용이했고 말하자면은 어떤 조선 시대에 이 지역이 뭐 상거래가 많이 있고 막 이런 나루가 있어 이런 것보다도
1: 네.
0: 이제 신자들의 그런 어떤 교촌 안에서 이 나루를 선교사들의 그런 어떤
1: 통로로
0: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1: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또 모이게 되고 선교사를 모시게 됐다라는 걸 이렇게 또 생각해 보시는데 과연 어떤 분들이 좀 그 길을 오갔을까 너무 궁금해요. 네. 관련된 분들 누가 계신가요?
0: 물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블리 주교님도
1: 네.
0: 계시지만 뭐 여기를 통해 입국을 하셨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다른 지역에서 신리로 들어올 때 배를 타고 이제 돌아서 들어온다라든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고 여기가 뭐 입국 통로였다라는 네네네네. 이야기는 아니에요.
1: 네.
0: 그곳으로 이제 다른 곳을 통해 입국을 한 다음에 다시 뭐 배를 타고 그쪽 나루로
1: 네.
0: 바로 교촌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곳이 조선시대 이 천주교의 주요한 거점으로서 또 다빌리 주교님 같은 경우에는 1865년 때부터 신리 교촌에 머무르셨어요.
1: 아, 그 교촌에 아예 그냥 계셨군요.
0: 네, 거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다빌리 주교님이 머무르셨던 이제 주교관이
1: 네.
0: 있어요.
1: 남아 있어요?
0: 지금 이제 복원을 해놓은 상태죠. 네, 그 터에다가. 네. 그래서 다빌리 주교님이 그곳에서 거주를 하셨고 또 선교사들이 이제 오갈 수 있었던 입국했던 그런 통로가 이제 연결이 되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신리 성지가 이렇게 성역화되고 중요한 것이 인지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1: 그래요?
0: 네, 2000년대 초반부터
1: 생각보다 이렇게 또 뭔가 그 성지의 발전,
0: 네,
1: 개발 이런 느낌은 좀 늦었네요.
0: 네. 지금 우리 많은 신자분들이 이제 신리성지 순례를 하시는데요. 신리성지가 지금 굉장히 아름다워요.
1: 지금 가면 딱 좋은.
0: 네. 근데 아름다운데 그 모습으로 이제 성지를 좀 단장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 네.
0: 제가 2010년 2011년 요 때만 해도 칠리

0: 성지가 그냥 그 다빌리 주교님의 주교관이었다라고 하는 그거를 초가집으로 보관해 놓은 그거 하나 있었어요.
1: 오.
0: 주차장이랑 뭐 없었어요. 네. 그런데 제 기억에는 2015년 정도 무렵부터 2015년, 2014년, 2014년 무렵부터 이제 거기에 이동을 하신 신부님과 이 교구 차원에서 신리 성지를 새로 이렇게 잘 단장을 한 게 네. 이제 뭐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 이렇게 또 찾아오시는 교우분들이 좀 더 편하게 순례도 하시고 그렇죠. 그 안에 담겨 있는 그런 의미도 찾고 네. 기도도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또 잘 마련해 주신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다.
0: 네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좀 연세 드신 부모님이 계셔도 좀 편안하게 순례하시기에 좋은 성지이기도 합니다.
1: 네.
0: 특히 또 이 신리성지 같은 경우에는 이 교촌이 형성되어 있었던 곳이고 특히 이 교촌은 밀양 손씨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 1784년에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후에 이것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될 그 초기 단계에서 참에 내포의 이존창 루도비코 본자가 우리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내포의 사도 이존창이 이제 내포 지역에 복음을 전파한 그 초기 단계에 이 신리에도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특히 이 밀양 손 씨가 먼저 신앙을 받아들이고 주변을 전교하면서 이곳에 이제 교촌이 형성이 되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 그래서 이 손 씨가 순교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 지역에는.
1: 아, 그쪽에 이제 밀양 손 씨가 살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교우가 되고 그분들이 순교까지 이어져서 이렇게 네네네. 손 씨의 순교자들이 많겠군요.
0: 특히 이제 우리가 가장 유명한 103위 순교성인 중에 한 분인 성 손자선 토마스가 계시는데요. 이 성 손자선 토마스가 태어난 생가이자 이제 그곳이 바로 다빌리 주교님이 거처로 썼던 주교관이기도 했었어요.
1: 아, 그래요?
0: 네네. 오. 그래서 특히 이 밀양 손 씨 집안이 이곳에서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중심 역할을 하면서 특히 주교님과 선교사들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교회에 봉사를 많이 했었어요. 이제 손자선 토마스 이전부터 정말 초기부터 그렇게 해왔고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103위 순교성인 124위 복자 이외에 잘 모르실 수 있는데 133위 하느님의 종 네. 가운데 이제 하느님의 종 손경서 안드레아라고 있습니다.
1: 네.
0: 이분이 이 지역에서 1839년 기회박회 때 가장 먼저 순교하신 손씨 집안에서 순교하신 분이신데요. 바로 이분이 그 당시에 앵베르 주교님을 모시기도 했고 또 다른 선교사들이 이동하는 데 직접 배를 가지고
1: 네.
0: 이제 오고 가면서 선교사들 모셔오고 또 인근 다른 지역에 주교님의 피난처도 마련하고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 벌써 선교사들에게 협조를 했던 그런 이 밀양 손 씨가 그래서 내포 천주교회에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고 이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형성이 되었던 곳이 바로 이 신리 교촌 지금의 신리 성지입니다.
1: 네. 찐 신앙인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또 이렇게 순교자들도 함께 선교사들도 함께 이렇게 모시고 주교님을 또 만나 뵙기도 하고 이렇게 정말 아 신앙을 어떻게 키워 나가는가 이 가족들이 함께 하는 그 모습도 좀 상상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수녀님과 함께 신리 성지에 대한 내용들 좀 더 푹 빠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녀 오늘 같이 듣고 싶으신 노래가 한 곡 있으시다고요?
0: 네, 오늘 또 우리가 신리성지 부모님 모시고 가기에 좋은 성지로 제가 많이 추천을 하고 있어요.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해요.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갈 만한 곳이 어디 있냐? 그러면 저는 항상 신리성지 추천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생각하면서 또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이 자녀들을 향한 마음은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노래는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입니다.
1: 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0: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빵집 옆 성지순례 최수지 세라피나 수녀님과 함께 이 성모성으로이자 가정의 달 맞아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떠나면 좋은 성지, 신리성지 이야기 함께 풀어가고 있는데요. 9203님께서 와, 신리성지로 25일 천안 오룡동 성당 전신자 비정 갑니다. 수녀님 덕분에 더더욱 순례가 기대가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수녀님 정말 잘 선택해 오셨네요.
1: 그러니까요. 오늘, 딱 알맞았네요. 네,
0: 오늘 이렇게 많이 들으시고 또 함께 공부해서 미리 알고 가면 더 깊은 성지순례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799님께서 저희 본당에 계시다가 신리성지에 계신 송미의 로사 수녀님 생각나네요. 수녀님도 뵙고 가야겠습니다.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또 이렇게 수녀님들 소임지가 이렇게 바뀔 때 이렇게 네. 또 성지로 가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때 뵈면 정말 반가울 것 같아요. 우리 7184님이요.
1: 네, 신리는 가을에 가면 엄청 예뻐요. 네, 주변이 네. 너무 예쁜 맞아요. 이 신리 성지는 이 지금 이 시기 그 이렇게 온 세상이 푸릇푸릇해지는 그리고 아직 더워지기 전인 이 시기와 가을 가면은 이 황금빛 논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0: 우리 이 예니님께서 신리 성지는 사계절이 아름다워요.
1: 네, 맞습니다. 네. 특히 저는 1월에 네. 눈 왔을 때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진짜 엄청 예뻐요. 눈평야.
0: 와, 그것도 좀 장관이겠다. 네.
1: 그리고 또 신리성지 가면은 이렇게, 이렇게 넓은 이렇게 잔디밭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사이사이 십자가의 길과 또 중간에 머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작은 경당들이 있어요. 오픈된 경당. 네네. 그리고 오른쪽 이제 저 이제 약간 언덕이 올라간 곳에 이제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냥 조그마한 이렇게 그냥 성당처럼 생겨가지고 그냥 정말 심플한 그리고 위에 십자가 하나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눈 밭에서 딱 우뚝 솟아 있는 십자가를 보면은 진짜 이게 마음이 웅장해집니다.
0: 이 눈이 내렸을 때는 뽀도독 뽀도독 그 눈 밟으면서 네, 십자가들도 하고 네. 또 이 계절에는 아름답게 쫙 펼쳐져 있는 그 초록의 푸르름 네.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데요. 아, 이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신리가 내륙의 제주도라고 불린다고.
1: 네, 굉장히 아름답고 아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이 신리성지를 정말 정성을 다해서 가꾸셨던 네, 김동겸 신부님 감사합니다.
0: 한번 어떻게 신신우 신네도 한번 이렇게
1: 네, 지금 안식년
0: 네, 안식년 올, 네.
1: 긴 시간 2014년인가부터 네. 네, 2014년부터 작년까지 신리성지에
0: 10년
1: 계셨어요.
0: 거의 네,
1: 네 성지를 그렇게 다 가꾸시고 이제서야 쉬고 계신 걸로 네네. 알고 있어요.
0: 쉬실
1: 네.
0: 때 나오셔야죠, 그러니까.
1: 아니 또 네.
0: 우리 스테파노의 꿈님께서 저는 신리를 처음에 2014년 KYD 때문에 이 8월 15일 그때 프란치스코 네. 교황님 광화문에서 이제 10억씩 있었는데 그 다음 봄 3월에 이렇게 갔었네요.
1: 네.
0: 3월에 한번 가시고 8월에도 한번 가시고 이렇게 두 번 방문하셨다고. 저는 못 가봤습니다.
1: 신리성지?
0: 네.
1: 어머니 모시고 한번 다녀오세요.
0: 그 어머니 모시고 어떻게 피디님 저 아 우리 수녀님이 계시니까
1: 아, 하루 제가 이제
0: 하루 이렇게 하고 어머니 모시고 한번 갔다 와야겠네요. 아주 좋습니다.
1: 네.
0: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저 신리성지 갑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으니까 신리성지에 대한 이야기 빨리 더 알려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1: 일단은 신리성지에 대해서 정말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또 우리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특히 저는 이 교우촌의 신자들의 그 마음 우리 많은 분들도 다 본당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특히 내포 천주교의 중심이 되었던 밀양 손씨 이 신리 지역의 순교자들은 이제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으로는 1839년부터 1870년까지 그러니까 기해박해부터 병인박해까지 이제 순교자 기록으로는 42명, 다빌리 주교님까지 하면 43명 이렇게 추정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록이 없는 수많은 순교자들도 분명히 계시죠. 근데 이 기록이 있는 분들 가운데 18명이 그러니까

0: 93명 중에 18명이 다 손씨입니다.
1: 네. 아, 정말 그 가문 사람들.
0: 네네. 네. 특히 이 손경서 안드레아 이후로부터 모든 손씨들이 다 선교사들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고 자신의 집을 주교님의 거처로 내어줄 정도로.
1: 네.
0: 그리고 다빌리 주교님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이 바로 이 손씨 집안과 실리 교우촌에 교회 물품들, 주교님 신부님들이 사목하는 데 필요한 물품들, 선교사들의 짐을 맡겨놓을 정도로 네, 굉장히 신뢰가 네. 크고 그렇게 했던 것은 바로 이 집안 안에서 가정의 신앙 교육을 얼마나 탄탄하게 했는지 네, 그런 모습들을 엿볼 수가 있고 특히 이 실리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시면은 이제 실리 순례를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조금 알려드리면은 실리 성지에는 다섯 분의 성인을 모시고 계십니다.
1: 네. 다섯 분의 성인.
0: 네. 네. 다빌리 안토니오 주교님, 네. 그리고 위행 신부님, 오메트르 신부님, 그리고 성 황석두 루카와 손자선 토마스.
1: 네.
0: 이제 손자선 토마스는 이 실리 출신이라서 이고 있고요.
1: 네.
0: 또 황석두 루카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출신은 아니지만 다빌리 주교님과 함께 머물면서 주교님의 일을 도와드렸었어요.
1: 네. 아.
0: 그리고 주교님이 체포되었을 때 이제 황석두 루카는 충분히 피신할 수도 있었고 다빌리 주교님이 이제 황석두 루카는 체포되지 않고 보내줄 수 있도록 이제 포조들에게 부탁도 했지만 황석두 루카 성인은 어떻게 주교님만 하느님 나라 가시려고 하느냐 나는 주교님을 떠날 수 없다 그러고 함께 체포가 되어 따라가서 이제 순교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다섯 분의 성인을 실리 성지에서 이렇게 기념하고 모시고 네.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실리 성지 잔디밭에서는 이렇게 좀 오픈되어 있는 작은 경당이 있다고
1: 맞아요,
0: 했는데요.
1: 맞아요.
0: 그게 총 다섯 개예요.
1: 네.
0: 그러니까 다섯 성인을 각 경당에서 묵상할 수 있게 이제 잔디밭 곳곳에 이제 오픈되어 있는 작은 경당들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조용히 좀 앉아서 바람을 느끼면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네. 이제 작은 성당처럼 생겼고요. 네.
1: 건축물이 그렇게 세워져 있는 거죠.
0: 네, 네. 그 안에는 이제 다섯 성인의 부조가 네. 하나씩. 그래서 이거 여기는 다빌리 성인의 경당, 여기는 오메트르 성인의 경당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1: 이번에 실리 성지 순례 가시는 청취자분들, 이 서 있는 이 아름다운 들판에 서 있는 이 건물 다섯 개는 뭐지? 라고 궁금하셨다면 아 이게 여기에 모시고 있는 다섯 성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라고 마련된 경당이래 라고 설명해 주시면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라고 이렇게 또 네, 칭찬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주 꿀팁이네요.
0: 네. 네, 그리고 다빌리 주교님의 거처이자 손자선의 생가였던 주교관이 있는 이 초가집. 그곳은 뭐 그 초가집이 옛날에 그대로 있는 건 아니고 복원을 해준 네네. 상태죠. 네, 그곳에서 또 주교님이 특히 다빌리 주교님 같은 경우에는 1845년에 김대건 신부님과 상해에서 조선으로 입국하신 후부터 1866년 병임박해 때까지 무려 21년 동안 조선 사목을 하셨어요.
1: 네네.
0: 선교사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조선에 머무르셨던 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말도 굉장히 능통하시고 이 주교관에 머무르시면서 많은 저술 활동을
1: 책도 쓰시고
0: 네, 하셨고 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다빌리 주교님이 이 순교자들의 기록들을 불어로 번역을 해서 보내거나 그래서 우리 조선 천주교 교회사의 뭐 비망기, 순교자들의 비망기 또 여러 증언들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불어로 번역을 하고 또 프랑스로 보내고 이것이 기초 자료가 되어서 달래의 한국 천주교회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1: 아, 저 그 한국 천주교회사로 교회사 공부했었거든요.
0: 네.
1: 아, 그 책의 그 기초 자료가 다빌리 주교님이 여기에 머무르시면서 열심히 기록하시고 번역하셨던
0: 네네.
1: 그게 기초가 되었군요.
0: 네, 여기서 뭐 하나 또 말씀드리면은 이 평화방송 건물이 있는 4층에가 교회사 연구소잖아요. 이제 나와서 아마 이제 출시될 건데 달래 한국천주교회사가 옛날에 나온 거라서 한문이 많았어요.
1: 네네네.
0: 근데 이게 개정판이 이제 새로 출시가 됩니다. 네, 좀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천 여기 교회사 연구소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1: 네.
0: 바로 이런 기초 자료들, 순교자들에 대한 증언, 이것이 바로 실리에서 작성이 되었다라는 것 또 알고 가시면 좋겠고 네. 또 그 잔디밭이 이렇게 쭉 있는 저 위에 우뚝 솟아 있는 십자가가 있는 건물.
1: 네.
0: 이곳은 어디냐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그리고 딱 한 군데 있는 순교 미술관.
1: 아, 순교 미술관이 또 있어요?
0: 네, 미술관입니다. 그래서 정말 문화 네, 선교의 중심지라고도 할 네. 수가 있는데요. 순교 미술관에는 이종상 화백의 다섯 성인의 영정화와 13점의 순교 기록화가 있는데요. 그 기록화가 어느 정도냐면은
1: 크기가 커요.
0: 네, 커요. 이게 멀리 뒤에 가서 봐야 될 정도로 네. 예를 들면 지금 이 부스의 저기 한 면을 차지할 정도라고 네. 할 수 있겠네요.
1: 방의 한쪽 벽을 가득 채울 정도의 크기.
0: 엄청 커요.
1: 네, 엄청 큰 그런
0: 네, 네,
1: 그걸 순교 다, 기록화를 네. 미술관에 남겨놓으셨군요.
0: 네, 미술관에 전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생생하게 정말 박해사, 순교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꼭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월요일은 네. 쉬니까 유념하셔서 화요일부터 주일에 이렇게 가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 순교 미술관 건물이 이제 건물에 들어가면은 아래 지하부터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래 주로 아래에서 뭐 설명하기 어려운데 네네. 들어가시면 다 보여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계단도 있는데 이 꼭대기 로 올라가면 전망대가 있습니다.
1: 미술관 꼭대기 전망대가 또
0: 네, 네. 네. 그래서 그 나중에 한번 사진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 올라가면은 꼭대기에 그 십자가가 있는 그 바로 아래에 네. 오픈된 전망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전경을
1: 네.
0: 내포 평야의 전경을 바라볼
1: 수가
0: 있습니다.
1: 한눈에 또 볼 수 있는 네, 네. 네. 그래서 순교 미술관 가서 다섯 성인의 초상화도 보시고 순교 기록화도 함께 보시고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가셔서 십자가 아래 전망대에서 쫙 펼쳐져 있는 그 논뷰
0: 네.
1: 아름다운 논뷰까지도 잘 보고 오시면 좋겠네요. 우리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 우리 수녀님께서 꿀팁 드린 거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피에르님께서 저는 지난 서울대교구 청년 성지순례 때 다녀왔습니다. 대림체 일주일 특전미사 청년들과 봉헌하기도 했는데요. 거기에 카페들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라고 해주셨어요.
0: 네.
1: 아니 이곳은 비신자들도 많이 오신다고요?
0: 맞아요. 이 당진시에서도 굉장히 추천하고 있는 이 당진 명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웨딩 촬영 같은 것도 많이 하러 오시더라고요. 워낙에 아름다우니까.
1: 네네네.
0: 네. 그리고 제가 이 카페도 좋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실리순례 포인트로 또 소개하고 싶은 게 이 카페예요. 이제 이 카페 이름은 치타 누오바.
1: 치타 누오바.
0: 네. 네. 무슨 뜻이에요?
1: 모르겠는데. 치타가 달리나요?
0: 주여. 이 이탈리아어로 새로운 도시라는 뜻인데요. 원래 옛날부터 이 자리에 있던 양곡 창고를 네. 당시 이제 신부님이 개조를 했어요. 아무래도 신자들이 많이 성지를 방문하면서 좀 편안하게 머무르고 갈 수 있는 공간. 그래서 또 커피도 마시면서 논뷰를 또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치타 노바라고 하는 카페를 열었습니다. 굉장히 커요.
1: 네.
0: 양곡 창고를 개조를 했기 때문에
1: 네.
0: 사실 이 이야기는 신부님을 직접 모시고 들으면은 진짜 최고긴 한데 신부님이 이제
1: 안식년이셔서
0: 네, 네. 지금 잘 쉬고 계시겠죠 신부님. 네. 그 이 양곡 창고를 직접 다 같이 또 설계 안에서부터 같이 하시면서 그 내부에 있는 그 것을 거의 그대로 보존을 네. 하면서 이 목 좀 따뜻한 느낌이 드는 네, 목조 건물로서 이렇게 카페를 하셨는데요.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커피 가격이
1: 조금 비싸요?
0: 좀 비싸요.
1: 네.
0: 근데 그 이유는 좋은 원두를 네, 맛있는 커피를 제공하기 위해서로 네. 알고 있습니다.
1: 본당 신부님과 함께 가신다면 신부님께 사달라고 하시면
0: 네. 네,
1: 될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또 이 수익은 성지 개발을 위해서도 사용이 될 테니까 많은 분들이 순례를 가셔서 이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미사죠.
1: 네.
0: 아무래도 11시 미사. 미사 하시고 또 이렇게 그 순교 미술관도 보시고 십자가의 길과 또 이 경당에서 순교자들을 묵상하고 또 바람을 맞으시면서 산책도 하시고 카페에서 커피와 또 이제 그 베이커리도 조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하면서 논뷰를 보면서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 우리 또 가정의 달 맞아서 가족과 함께 떠나면 좋은 성지 실리 성지 수녀님과 함께 오늘 맛있는 빵지 순례 시간 채워갔는데요. 수녀님께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지 순례를 네. 함께 한다는 의미, 우리 가족과 함께 가기 좋은 성지를 추천해 네. 주셨잖아요. 신앙 생활을 함께 한다는 것, 함께 의미는 우리에게 좀 어떻게 다가올까요?
0: 함께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혼자 갈 수 없죠. 예수님도 열두 제자, 그리고 많은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잖아요. 특히 우리 교촌의 의미도 그렇지만 함께 이제 대표적으로는 제가 이런 사례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교하고 나오는 이 이제 교우와 체포되어 들어오는 교우가 마주쳤어요. 그러면서 이 좋은 기회를 순교의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권면하는 체포된 신자 그 말을 듣고 다시 마음을 바꿔서 다시 돌아가서 자수를 다시 나는 배교를 취소하겠다 하고 순교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나라로 향하는 길에 있어서는 나 혼자서는 너무 약해요. 하지만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고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오늘 최수지 수녀님과 함께 실리 성지로 함께 떠나봤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 빵지순례 시간을 통해서 순교자들의 그 마음도 주님을 향한 그 따스함 이 5월에 가득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녀님과 함께하는 시간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어디로 떠나게 될지 기대 많이 부탁드릴게요. 우리 오늘 수녀님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봄 개편을 맞아 함께한 강용인의 신신우신 시즌2 찐 첫 주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과 주일에는 생명의 빵 잘 챙겨 드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12시 15분 라디오 빵집 문 저 용디가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끝곡으로 내래 기억을 걷는 시간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방송이 모두 끝났으니 생명의 빵을 서로 나눕시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0: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60번 영광의 성모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포근하고 화사한 5월이 오히려 좀 이상하대요. 햇살은 내 몸을 말랑말랑 나른하게 만드는데 마음 한구석은 오히려 더 뭉클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부모님의 사랑도 5월을 닮은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 매일 새벽잠을 깨워 따뜻한 아침상을 차려주시고 또 밤늦게까지 나를 위해 초를 밝히시던 그 마음을 받기만 할 때는 너무 당연해서 몰랐는데 조금씩 철이 들고 어느새 약해지신 부모님 모습을 보게 되면 그제서야 아 그게 사랑이었구나 하고 뒤늦게 알게 되잖아요. 내가 미처 알기도 전에 내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사랑이 되어주신 그 이름. 오늘은 그 이름을 부르며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를 마음껏 외쳐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5월 8일 부활제 5주간 금요일 어버이날입니다.

오늘의 첫곡 김세정의 꽃길이었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가톨릭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신 분들은 오늘 아침에 작은 선물 하나를 내미셨거나 아니면 저녁에 부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맛집을 예약해서 맛있게 외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학교나 직장, 결혼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사시는 분들은 일찌감치 어버이날 기념 방문을 다녀오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도 본가가 멀지 않아서 어제 저녁에 서프라이즈 방문으로 오랜만에 효도라는 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어제 딱 마침 저녁에 약속이 있으셔서 집에 안 계신 거예요. 진짜 역시 효도는 평소에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하려니까 이렇게 일이 꼬여요. 물론 밤늦게 만나서 좋아하셨지만 참 부모님들은 내 자식이 뭘 해줘서가 아니라 어버이날이라고 아주 조금 마음을 써드리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를 굉장히 큰 효도라고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이긴 하지만 뭐 남들이 다 한다는 카네이션 코사지나 꽃다발에도 그저 좋아하시고 뭐 여기 요즘 인기라는 용돈 박스, 뭐 현금이 줄줄 딸려 나오는 그런 현금 다발에 좀 숨기

0: 수 없는 함박 웃음을 짓기도 하시고, 뭐 작은 선물이나 미약한 봉투 하나로 하루를 행복해 하시잖아요. 물론 말씀으로는 뭘돈 아깝게 이런 걸 사냐 타박하기도 하시지만 그말 속엔 내 딸, 내 아들 고맙다 하는 말이 숨어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늘 내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시는 하느님 사랑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알려주신 부모님께 오늘은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아낌없이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센스 있는 오답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앞서 이미 살짝 정답이 나왔는데요. 오늘 어버이날에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꽃입니다. 다양한 색깔에 따라서 꽃말도 다르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보이는 빨간색과 분홍색의 이 꽃은 사랑과 존경, 감사의 꽃말을 갖고 있어서 어버이날에 딱 어울리는 꽃이죠. 이 꽃은 과연 무슨 꽃일까요? 뭐 보기가 필요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친절한 보기 드립니다. 1번 카네이션, 2번 내비게이션, 3번 쿠션. 1번 카네이션, 2번 내비게이션, 3번 쿠션.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과 유튜브 채널 대구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실시간 댓글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센스 만점에 오답도 환영합니다.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카페 룰리오가닉 상동점에서 드립백 커피 한 세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 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CPBC 커피콩 크루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고 계시나요? 1분 신앙상담 쇼츠 영상을 제작할 1인 크리에이터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크루가 되면 내가 만든 영상이 대구 CPBC 공식 SNS에 업로드 되고요. 한 편당 별다방 5만 원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5월 20일 수요일 6시까지 내가 만든 쇼츠 영상 주소를 첨부해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신청서는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되고요.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안내사항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버이날에 많이 들리는 이 꽃, 정답과 오답 기다리면서 알고 보니 혼수 상태라는 가수의 우리 엄마 띄워드릴게요. 광고 먼저 나갑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 동서.

김영미님께서 노래가 재밌네요 하셨는데요. 우리 알고 보니 혼수 상태라는 가수의 우리 엄마라는 곡이었습니다. 어떻게 애인백 사줄 돈으로 커플링 맞출 돈으로 용돈을 드리자 이 꽃을 드리자 공감하시나요? 자, 퀴즈 정답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카네이션이죠. 어버이날 주로 선물하는 카네이션을 재배 역사가 2000년 이상 되는 꽃이라고 해요. 빅토리아 시대 때부터 꽃의 언어, 꽃말을 통해서 직접 말하기 어려운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특히 꽃의 색상에 부여된 상징성은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카네이션만 해도 20세기 초에 미국의 안나 자비스라는 사람이 평소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이 카네이션이어서 그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깊은 사랑과 건강을 상징하게 됐다고 하고요. 분홍색 카네이션 역시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꽃말을 갖고 있으면서 감사,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죠. 그리고 순수한 사랑과 추모의 뜻을 담은 흰색 카네이션은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고요. 노란색 카네이션은 보기에는 화려하고 예쁘지만 거절과 실망, 경멸이라는 부정적인 꽃말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선물할 때 조심해야겠죠. 너튜브에도 흰 카네이션을 돌아가신 분께 드린다고 들었어요. 저는 빨간색 카네이션을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고 혹방맨 아찌님께서 잘 남겨주셨고요. 또 율리안나님도 카네이션입니다. 잘 맞춰주셨고 대건안드레아님도 엘리사벳님도 또 문자메시지로 6002님, 4023님 그 외에도 많이 많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정답 맞춰주신 분께는 방송 후에 추첨을 통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고요. 센스 있는 오답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4519님, 5만원 따발. 엄마, 아빠 카네이션 다발 드렸을 때랑 5만원 따발 드렸을 때랑 표정이 너무 다르신 거 아닌가요?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이 카네이션 꽃말이 뭐다 알려드려도 역시 최고의 선물을 뭐니뭐니 해도 뭐니다. 실제로 선호하는 선물 조사를 해봐도 그 1등이 늘 용돈이 차지한다고 하잖아요. 카네이션도 필수지만 정확히는 카네이션과 돈꽃이 섞인 걸 좋아하신다. 우리 잊지 맙시다, 여러분. 6759님, 색상 문자인데요. 작년에 5살 딸이 준 종이 카네이션에 반응이 미지근했더니 울음을 터뜨리고 나서부터 우리 부부가 하는 것은 오버 액션. 오, 오버 액션. 아니, 유치원에서 그 작은 손으로 이렇게 카네이션 만들어 왔을 텐데 부모님이 반응을 안 해주시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어버이날이라고 부모님들이 너무 이렇게 받기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어머, 정말 예쁘다. 어디서 이런 거를 사왔니? 우리 딸, 우리 아들, 최고! 이렇게 오버 액션이 필요합니다. 아, 재밌네요. 오버 액션. 호빵맨 아찌님, 정답 4번 하시면서 미션. 어버이날의 미션은 부모님과 밥 같이 먹기였어요. 미션 클리어했습니다. 오, 이것도 괜찮네요. 맞아요. 어버이날에는 좀 나만의 미션을 두고 그냥 뭐 꽃드리기 이런 거 말고 뭐 밥 같이 먹기, 뭐 해드리기, 뭐 이거 드리기 이런 미션을 정해서 실천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하셨어요. 오늘의 퀴즈 오답 선물 호빵맨 아찌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 어떻게 효도하고 계신지 뭐 이전에 어떻게 효도를 하셨는지 나의 효심을 자랑해 주세요. 그동안 정선원이 부리는 우리 가족 띄워드리겠습니다.

행복찻집에서 차담 나누고 가세요. 아우, 빵톡에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가스톨 신부님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러시면서 부모는 한없이 베푸는 하느님 사랑을 체험케 하는 성사적 존재시지요. 효도는 평소에 에이 깜짝 효도 그게 어디예요? 어디 잘했어요? 하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그리고 우리 신부님들도 사실 마찬가지죠. 왜 영적인 아버지라고 하겠습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 가서 의탁할 수 있고 또 고민도 털어놓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이 또 신부님이시기도 하죠.

0: 그리고 0383님을 올해는 부모님께 용돈만 드리려고 했는데 방송 듣고 카네이션도 준비하려고요. 이런 거 너무 좋죠. 사실 이렇게 카네이션만 드리고 용돈이 빠지면 좀 아쉽다 하는 마음이 들고, 그렇다고 또 용돈만 드리고 꽃을 안 드리면 그래도 꽃은 있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같이 드리는 게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2761님, 주말에 본가 갔다가 오랜만에 예전 앨범을 같이 봤습니다. 바다가 무서워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제 어릴 적 사진을 보면서 부모님이 한참을 웃으시더라고요. 선물도 드렸지만 부모님께 웃음을 선물해 드린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가족이 함께 예전 앨범 보기, 이것도 좋은데요? 그럼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의 젊은 시절을 보면서 좀 반성하게 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부모님께는 행복한 기억을 다시 선물해 드릴 수 있어서 좋고, 잘하셨네요. 저도 다음에 본가 가면 앨범을 좀 같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남매 아빠님, 어버이날 아침에 아이들한테 편지 받고 눈물이 하셨어요. 아유, 다들 우리 자녀분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계시네요. 아이들이 삐뚤빼뚤하게 쓴 손편지 얼마나 감동일까요? 저는 그 기분이 아직 상상이 안 돼요. 언젠간 느낄 수 있겠죠? 그러고 보니까 저희 부모님한테나 편지를 좀 써드릴 걸 그랬어요. 저는 편지 안 드렸거든요. 역시 잘 키우셨어요. 우리 행복가족들 참 효자, 효녀도 많으시고 그렇게 키우신 것 같고 참 행복한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참여해 주신 2761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1: 1, 2, 3

0: 세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주님께 찬미와 찬양을 드려보세요. 불타는 금요일을 더욱 뜨겁게 만들어드릴 라디오 음악 비장 노래해드리리. 아네스의 행복 찻집 금요일에 노래 불러주는 신부님, 수녀님, 찬양사도들과 함께 목청껏 그리고 마음껏 주님께 찬미 찬양 드리는 시간, 우리 영혼까지 뜨거워지는 불금의 라디오 음악 비장 노래해드리리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구 신부님을 모시는 날인데요. 드디어 이분을 행복 찻집에서 뵐 수 있게 됐습니다. 성전을 가득 채우는 성량으로 노래면 노래, 연주면 연주, 못하시는 게 없다고 소문이 자자하신 분, 성동성당의 황보근 미카엘 신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신부님. 아유, 드디어 행복찻집에 모시게 됐어요. 먼저 우리 행복가족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찬미 예수님. 저는 성동성당에서 보좌 신부를 하고 있는 황복은 미카엘 신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오, 환영합니다. 근데 신부님께 느껴지는 포스가 약간 좀 거의 은경축 선생 같은 그런 포스가 있으세요.
1: 은경축이요?
0: 네. 상당하신데 외모 말고 포스가요? 네. 네. 근데 보니까 2021년 12월에 사제 서품을 받으셔서 올해로 5년 차시네요.
1: 그렇죠.
0: 어때요? 사제의 길 5년째를 걸어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1: 원래 1년차 때는 뭔가 이제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점점 해가 쌓일수록 배우는 게 엄청 늘어요. 이것도 알 것 같고 저것도 알 것 같은데 네. 배울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5년차쯤 되니까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네, 이런 생각에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0: 아, 오히려 더 모르는구나를 겸손하게 또 알게 되시네요.
1: 겸손?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0: 겸손하신
1: 그렇습니다.
0: 거죠. 네. 네. 아유, 저도 그렇습니다. 방송하면서 막 늘 잘하고 있나 어버버버 하게 되는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잘 부탁드립니다.
0: 네, 우리 지금 신부님께서 경주 성동성당 보좌신부님으로 계시는데요.

0: 야, 성동이 올해로 본당 설립 100주년을
1: 네,
0: 맞는다면서요?
1: 맞습니다. 100주년.
0: 미리 축하드립니다.
1: 아,
0: 그런 역사 있는 곳에서 지내보시니까 어떠세요?
1: 사실 성당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신자들 친절하시고 본당 예쁘고 뭐 이런 비슷한데
0: 네.
1: 이제 경주잖아요.
0: 그쵸?
1: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경주는 공사하려고 땅만 파면 문화재가 나온다.
0: 예, 맞아요. 공사를 못
1: 아,
0: 하잖아요.
1: 그렇죠. 네.
0: 네.
1: 그래서 그런 동네에 제가 살고 있다 보니까 산책을 잠깐만 나가도 문화재가 있어요.
0: 뭐 릉이 있고.
1: 예, 릉이 있고 그냥 뭐 잠깐이 움직였는데 첨성대가 옆에 지나가고 있고 막
0: 맞아요, 맞아요.
1: 이런 식이라서 이참 역사와 함께 살아간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0: 네.
1: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0: 아우, 굉장히 좋은 곳에 살고
1: 아,
0: 계시네요.
1: 그렇죠.
0: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성동에 놀러 갔을 때
1: 네.
0: 공사 중이던데,
1: 아, 네, 그렇죠.
0: 지금은 다 끝났을까요?
1: 아,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중입니다. 그게
0: 아.
1: 작년 말부터 해서 이제 본당 100주년 기념으로
0: 네.
1: 본당 정건물 리모델링을 시작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지금 이제 내부는 거의 다 끝났고요.
0: 네.
1: 이제 뭐 마당이랑 이제 외부 이런 부분 위주로 좀 공사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또 얼마나 더 예쁜 모습으로 재탄생할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달 말이면 교구장님 주례로 100주년 기념미사 봉헌될
1: 네.
0: 예정이고, 또 지금 전국을 순회 중인 파티마의 국제순례 성모상이 성동성당에도 찾아간다고
1: 네,
0: 하던데,
1: 맞습니다.
0: 아니, 뭐, 큰 행사가 굉장히 지금 많잖아요.
1: 아유, 웅장하죠.
0: 네. 부담도 되실 것 같고, 바쁘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1: 그런데 이건 이제 뭐 다른 신부님들도 아시지만 보좌 신부가 바쁠 수 있는 한계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0: 그래요?
1: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모든 걸 총괄하고 계신 우리 뭐 주임 신부님,
0: 네.
1: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신자분들이나 사무장님 이런 분들이 정말 고생하고 계시죠.
0: 아, 그렇군요.
1: 네.
0: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방송 같이 보고 계실까요?
1: 뭐 알면 보고 있을 것이고 뭐 네,
0: 네.
1: 바쁘시면 또 어쩔 수 없겠죠.
0: 네, 고생 너무 많으시고 아마 들으신다면 되게 뿌듯하게 듣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도 안 그래도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바쁘신데 방송에 무게까지 얹어드린 거잖아요. 뭐 괜찮으셨나요? 방송
1: 아, 뭐
0: 준비하시기?
1: 괜찮습니다.
0: 다행입니다. 아유, 그렇게 오늘 노래해드릴 이 코너 준비해 주셨는데요. 엘리사베님께서 신부님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 하셨어요.
1: 예, 목청이 큽니다.
0: 그러니까요. 뭐 지금
1: 예.
0: 뭐 쩌렁쩌렁해요.
1: 아, 그 정도입니까?
0: 제가 마이크 볼륨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대되는데요. 엘리사베님도 기대하면서 잘 듣겠습니다 하셨고요. 그 밖에도 너튜브와 문자로도 인사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우선 오늘 노래해드릴이 어떤 주제로 함께할까요?
1: 아, 저는 하느님을 느끼는 방법 해서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번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뭐 청년들하고 특히 이제 면담할 때좀 많이 느끼고 듣지만 사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신자들에게서 이제 듣는 내용이 있어요. 하느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다.
0: 아, 오,
1: 아니면 뭐
0: 솔직하게.
1: 하느님은 뭐 정의로운 분이 맞냐? 이 세상에 막 이런데 어떻게 하느님 그걸 보고 계시냐? 뭐 이런 이거 현실적인 질문들을 생각보다 많이 던지세요.
0: 이해되는 질문입니다.
1: 네, 그래서 그 답으로서 제가 이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막상 그걸 이제 얘기해줘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제 받아들여지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단 말이죠. 단순해요.
0: 그쵸.
1: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사랑 잘 모르겠는데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질문에 대답이 안 되고 그 질문의 답을 찾지 못하고 점점 하느님을 모르겠다, 못 느끼겠다 하면서 신앙이 멀어지는 것이죠.
0: 네. 아휴, 안타까운 현실이죠. 진짜 현실적인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1: 아.
0: 그러면 오늘 이 노래해드리를 통해서 그
1: 네.
0: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1: 아, 느끼는 건 자기 몫이죠.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0: 좋지
1: 라는 얘기를
0: 않을까요?
1: 제가 하는 거죠.
0: 제안? 네,
1: 네.
0: 좋습니다. 오늘 근데 복음도 마치 서로 사랑하라
1: 네,
0: 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좀더 기대되는 시간인데요. 자, 먼저 그 사랑을 느끼게 제안해주실 첫 곡은 어떤 곡인가요?
1: 네, 뭐, 다들 이제 뭐, 많이 들어보신 노래입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작곡, 작사하신 그, 묵상이라는 노래입니다.
0: 네, 너무 좋죠.
1: 예, 그래서 이 노래를 제가 선택한 건, 이 사랑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느님을 느끼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것에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마음을 너무 잘 짚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신자들한테 자주 추천해주는 노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예, 이 노래를 첫 곡으로 골랐습니다.
0: 사랑에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1: 네.
0: 좋습니다. 이것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기도 한데 첫 곡으로 나오니까 너무 반갑네요. 근데 반주도 직접 해주신다고요?
1: 뭐 어쩌다 보니 MR을 못 찾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0: 어우, 능력자신데요. 여러분, 우리 신부님의 첫 곡 묵상 기대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0: 와, 진짜 이렇게 확신에 찬 묵상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사랑하리라 하면서, 와, 성량이 진짜 좋으시네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어, 그리고 또 반전 피아노 연주까지 너무 잘하시고, 진짜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어, 우리 삼남매 아빠님께서 와우 다재다능 능력자 신부님이시네요 하셨고요. 또 대건안드레아님은 와 진짜 신부님 천상의 목소리입니다 하셨어요.
1: 어, 천상의 목소리요? 네. 아 너무 긴장해서 목이 막 나갔는데요.
0: 그래도 정말 그 메시지가 귀에 탁 꽂히는 네, 그런 목소리이신 것 같아요. 아, 참 이 노래도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데
1: 네.
0: 이 곡을 이태석 신부님이 중학생 때 만드셨잖아요.
1: 아, 네 그렇죠. 네.
0: 어, 진짜 그거 듣고 저는 나는 중학생 때 뭐 했지? 하면서 피곤하고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신부님은 중학생 때 혹시 어떤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1: 저도 사실 자매님이랑 비슷해요.
0: 피곤하셨어요.
1: 아, 학교 가기 싫다. 그리고 아. 뭐 어, 시험은 잘 치고 싶은데 공부는 잘 하고 싶지 않다. 예, 이 학생들에게 공통된 고민이죠.
0: 아, 갑자기 친밀감이 확 느껴지네요. 네, 그런 고민도 하시고.
1: 네, 그러면서 근데 이제 신학교에 가겠다고 마음먹은 게 그때쯤이에요.
0: 아,
1: 이제
0: 중학생 때.
1: 네, 주변에 이제 이웃들 중에 좀 이제 많이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중학생인데 그분들을 돕고 막 그런 건 아니었지만,
0: 네.
1: 그때 이제 제 어머니가 이제 뭐 성당 반장으로서 그런 분들 찾아다니고 얘기를 해주고 오, 또 같이 옆에서 저도 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0: 오, 멋지시네요.
1: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내가

0: 도울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그런 문제를 내가 직면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쪽 길로 오게 됐습니다.
1: 오, 되게 어떤 현실 중학생이면서도 역시 좀 남다른 뭔가가 있으셨네요.
0: 아, 그런가요?
1: 네, 보통 이렇게 어머니가 멋지게 하셔도 아, 엄마 또 가시나 보네 이렇게 하고 말 텐데 거기서도 성소를 찾으셨군요.
0: 네,
1: 좋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그런 말 요즘 많이 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불의에 눈 감고 불이익에 분노한다.
0: 네.
1: 네. 이런 세상 앞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취해야 할 자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0: 사실 자기 입장에서 불의랑 불이익은 크게 구분이 안 돼요.
1: 자기 네. 입장에서. 네.
0: 어차피 불이든 불이익이든 나를 힘들게 하면 그거는 불이익인 거고요.
1: 맞네요.
0: 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진 않아서 내가 넘어가 버리면 그냥 지나가는 불인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보통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일컫는 태도는 그거죠. 황금률. 스스로 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도 해주어라.
1: 네.
0: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그 불이나 불이익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그거를 나도 같이 마음으로 느껴줄 수 있으면 그게 아까 말씀드린 사랑인 거죠. 황금률이고.
1: 네. 네. 저 황금률 솔직히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0: 아, 네. 모르는 사람 없죠.
1: 근데 어느 순간 탁 잊게 되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살아가다 그렇죠. 보면. 이렇게 또 일깨워 주신 것 같습니다. 받고 싶은 만큼 해라.
0: 네.
1: 이게 신앙인의 자세겠죠. 그리고 뭐 또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뭐 이태석 신부님처럼 뭐 하느님께 따져 묻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나름의 응답을 받기도 하잖아요.
0: 네.
1: 근데 늘 이런 기도가 되면 좋은데 가끔은 뭐 기도는 하는데 아무 응답이 들리지 않고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혼자 멍 때리고 있는 건지
0: 네.
1: 그럴 때가 있는데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좀 응답을 받는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0: 아, 이것도 사실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주제 선정 맥락이랑 똑같아요.
1: 네. 네.
0: 응답을 못 느끼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을 잘 모르겠다.
1: 그러니까 하느님 안 계신 것 같고.
0: 네.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실 기도라는 건 하느님과의 대화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 대화 대상인 하느님은 내 눈앞에서 지금 뭐 자매님처럼 직접 대화를 말을 걸고 있지 않단 말이죠.
1: 네네.
0: 그래서
1: 보이지도
0: 내가
1: 않고.
0: 귀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가 아예 없어요. 들리지를 않아요.
1: 네네.
0: 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은 우선 이 들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1: 들을 준비.
0: 네. 원래 묵상할 때 이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안 들린다라고 한다면 나 자신의 응답이 이미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생각.
1: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서.
0: 네, 온갖 잡념부터 시작해서 내 생각들 이런 네.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래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1: 네. 네.
0: 그래서 들릴 수가 없는 거죠.
1: 하느님이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고 내가 안 들은 거였군요.
0: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피정 처음 해보는 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게 아주 조용해요. 와, 막 이렇게 조용하고 참 피정하기 좋은 곳이 없어요.
1: 네.
0: 성체 앞에서 딱 앉아가지고 딴 생각만 든대요.
1: 네.
0: 피정하러 왔는데 이 좋은 곳에 왔는데 정작 딴 생각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든대요.
1: 네네네.
0: 그 이유는 이미 내 목소리가 내 안에 가득했다는 얘기예요.
1: 네.
0: 그거를 피정 장소에서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내려놓고 비우고
1: 네.
0: 그럴 수 있으면 이제 그 빈자리에 하느님의 목소리가 점차 들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1: 그런 거군요. 와, 정말 멋진 말씀입니다. 내 목소리를 좀 끄고 하느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라. 그러면 이런 또 멋진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겠죠.
0: 네.
1: 이태석 신부님도 그러셨겠죠? 그렇게 기도를 하신 끝에 응답이 서로 사랑하여.
0: 네, 그렇죠.
1: 모든 걸 바쳐 사랑하기였잖아요. 근데 이게 또 현실에서는 쉽지가 않단 말이죠.
0: 아, 맞습니다.
1: 네. 그래서 우선은 두 번째 곡으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신다고요.
0: 구체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사실 엄청 비슷한 맥락의 노래예요.
1: 네.
0: 네, 두 번째 노래가 이제 사랑하면 알리라라는 이제 젠 성가거든요.
1: 네.
0: 이게 가톨릭 성가 469번이었는데
1: 네.
0: 지금 가톨릭 성가 수정 보안판에는 없어요.
1: 아,
0: 469번을 찾아가면 딴 노래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옛날 책 우리 옛날에 쓰던 그런 책에만 있는 남아 있는 노래인데
1: 아.
0: 이 노래를 보면 묵상이랑 가사가 너무 비슷해서 놀라게 돼요.
1: 그래요?
0: 아주 비슷해요.
1: 오호.
0: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근데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묵상이란 노래는 갑자기 사랑하라 그래요.
1: 네.
0: 그리고 끝이에요. 난 사랑하겠다. 기도하겠다. 세계 평화 위해서.
1: 솔직히 네. 그런 거 있어요.
0: 끝이에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이 사랑하면 알리란 약간 더 구체적으로 그 끝을 알려줘요. 뭐냐면은 아 사랑하면 빛이 솟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면

0: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네. 라고 그나마 지시를 해줘요. 그래서 이 노래가 이제 묵상 다음으로 이제 느껴보기 좋은 노래로 해서 제가 골랐습니다.
1: 좀 더 심화 단계 같은 곡이군요.
0: 약간 그렇죠.
1: 좋습니다. 한번 가사를 저도 이렇게 자세히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네. 여러분 가사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면 난리라. 예.

0: 오, 진짜 묵상이랑 좀 비슷하네요.
1: 네, 그렇죠.
0: 우선 박수 보내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진짜 왜 고통이 있나요? 했을 때 알고 싶거든 사랑하여라라는 이 패턴이 되게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1: 네.
0: 뭐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답이 사랑에 있다는 거이 자체를 신부님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1: 아, 이게 이제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해야겠죠.
0: 사랑이 무엇이냐? 아,
1: 네.
0: 어렵다.
1: 사랑은 무언가 내가 주는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0: 네.
1: 그래서 아까 기도할 때랑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무언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목소리만 차오르는 것인데,
0: 네네네.
1: 사랑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미 이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못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전체, 아니면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하느님 전체를 받아들이기 위해 내 자신을 비우는 것이기 때문에
0: 네.
1: 사랑이 답인 거거든요.
0: 오히려 비워내야 되는, 비우고 받아들이는 거다.
1: 예.
0: 하긴 항상 그러고 보니까 너무 막 받기만 하려고 하지 마 이런 거에 좀 강박이 막 쌓이는 것
1: 아, 그렇죠,
0: 같아요.
1: 그렇죠.
0: 예. 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어야
1: 네.
0: 한다. 근데 이게 막상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사랑을 이렇게 노랫말처럼 이렇게 나를 비우고 기쁨이 찾아오고 빛이 솟아오르고 이래야 되는데
1: 네.
0: 오히려 더 이렇게 힘들어질 때가 많잖아요.
1: 네네네.
0: 아프고. 이게 하느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다르기 때문일까요?
1: 다르다기보다는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차이에요. 인간의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그게 이제 아까 말한 계속 베풀려는 사랑이겠죠.
0: 네.
1: 하지만 이 받아들이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을 하면은 성공만 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을 줘도 저 사람이 거절할 수도 있고,
0: 네네.
1: 아니면 사랑이 부딪혀서 슬픔, 고통 이런 걸 겪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것마저도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느님의 사랑인 것이고. 네.
0: 아, 이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솔직히 어떤 의미일까? 약간 한90% 정도밖에 이해가 안 됐는데, 아,
1: 네.
0: 그런 결과까지도 다 받아들이는
1: 네.
0: 게
1: 그렇기
0: 사랑이다.
1: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랑이 빛을 발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0: 그러게요.
1: 고통 앞에서도 굴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받아들이는 거니까.
0: 맞네요. 그럴 때또 진정하게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
1: 네,
0: 기뻐질
1: 그렇죠.
0: 거고. 갑자기 이 사랑이 좀 업그레이드 된 기분입니다. 대건 안드레아 님도 아멘 하시면서 저절로 손이 모아집니다 하셨고요. 율리 안나 님도 사랑하면 알리라 묵상해 봅니다. 최고, 최고! 엘리사베 님도 아우, 신부님 박수 보내드립니다. 짝짝짝짝짝짝 해주셨고요. 또 이연숙 님은 대전교구의 분이신데, 처음 들어오는데 정말 좋네요. 잘 들어온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아우, 오늘 막, 정말 음악 피정이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1: 네.
0: 함께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아, 어떻게 좀, 그래, 나도 다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정말 성숙한 사랑을 하자 하고
1: 네.
0: 결심하게 되는데요. 신부님은 오늘 이렇게 노래해드리리 함께 하시니까 좀 어떠세요?
1: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심장이 좀 쿵쿵거립니다.
0: 전혀
1: 네.
0: 그렇게 안 느껴져요. 아유, 네. 지금도 그러세요?
1: 네. 방송에 나간다라는 게 결코 평범한 건 아니니까요.
0: 아,
1: 예.
0: 그쵸. 맞아요. 아유, 그래도 오늘 정말 멋진 말씀과 노래를

0: 불러주셔서 지금 마칠 시간이거든요, 신부님.
1: 아, 그래요?
0: 맞죠?
1: 예.
0: 아니, 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
1: 네.
0: 하게 돼요. 아, 참 감사합니다. 신부님도 좀 이렇게 뭐 긴장되시고, 저희는 이 시간이 좋았고 하니까 긴장도 풀겸 자주 나와주시면 되겠어요.
1: 아이고, 막
0: 아, 이거 막
1: 성당이 아주 멀어서 말이죠.
0: 그렇게 보이지 않은 것 같은데.
1: 아.
0: 근데 그만큼 정말 좋은
1: 아,
0: 시간이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5599님도 신부님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성가도 너무 멋져요. 정말 최고예요 하셨습니다. 또 성동성당에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1: 아, 예, 얼마든지 오십시오. 성당이
0: 네.
1: 6월부터 오시면 아마 아주 아름다운 성전을 보게 되실 겁니다.
0: 그래요?
1: 예.
0: 저도 놀러 가서 또 이런 오늘처럼 신부님의 우렁찬 성가도 듣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 지금 성동에서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혹시 성동성당 신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1: 늘 벅찬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 덕분에 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잘 적응하고 정말 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0: 아, 네. 성동에서 막 박수 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우리 신부님의 본당에서의 또 사랑도 응원을 하면서 마지막 곡 들어볼까요? 어떤 곡이죠?
1: 네, 마지막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는 이 정두영 씨가 작곡한 노래예요. 이게
0: 네.
1: 개신교 사람이 작곡한 노래라서 이제 개신교 쪽에서 많이 부르는데
0: 오.
1: 워낙 유명한 노래다 보니까 이제
0: 네.
1: 선주교 신자들도 많이들 아는 노래거든요.
0: 개신교에서 시작된
1: 예,
0: 거였구나.
1: 성경이 똑같으니까요, 우리가.
0: 네.
1: 그런데 이제 이 노래를 고른 이유는 이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 잘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을 썼기 때문이에요. 네.
0: 네.
1: 뭐 미리 말씀드린 사랑은 언제나 오래
0: 오래
1: 참고
0: 참고.
1: 그리고 뭐 언제나 온유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 안에서 제가 처음 주제로 잡았던 하느님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노래를 골랐어요.
0: 그렇군요. 아, 마지막 곡까지 정말 익숙한 곡이지만 새롭게 와닿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신부님께서 말씀해주신 받아들이는 사랑, 비우는 사랑, 또 듣는 사랑, 그렇게 좀 하느님을 더잘 느끼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동성당 황복은 미카엘 신부님과 함께 했고요. 이 노래 들으면서 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부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아네스의 행복 찾지, 불금의 라이브 음악 비정 노래해 드리리. 하느님을 느끼는 방법, 사랑. 마지막 곡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였습니다. 우리 행복 가족들도 좀 사랑

솟아오르고 진정한 사랑을 좀 알게 된 그런 시간이셨을까요? 대건안드레아님, 신부님 다음번에 꼭 나와주세요 하시면서 사랑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율리안나님도 신부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해주셨고요. 또 이연숙님도 아, 훌륭한 부모님이 계시니 이런 훌륭한 아들 신부님이 나오신 것 같네요 하셨어요.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이 응원과 또 박수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이연숙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5월 8일 금요일에 함께한 아네스의 행복 찻집 문 닫을 시간입니다. 오늘 노래해드리리로 묵상한 하느님을 느끼는 방법, 사랑이었고, 또 오늘 복음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이 전해지는데요. 누군가는 성당에 다니며 뭐 이것도 해서는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롭지 않을까요? 주님 안에서 충분히 사랑하고 자유로운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구성의 이지혜 채칠리아, 저는 오나경 아니스였습니다. 끝곡으로 소리영의 서로 사랑하여라 띄워드릴게요. 우리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매호성당 박준환 베드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3: 담뱃불씨가 나무로 옮겨붙는 시간 1초, 가스버너불이 바람에 날려가는 시간 2초, 논 밭두렁을 태우던 불이 숲으로 퍼지는 시간 5초, 나무 한 그루에 붙은 불이 주변 나무로 번지는 시간 1분, 그리고 나무가 자라 숲을 이루는 시간 100년. 무심코 태운 불씨 하나에 100년의 시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기 전, 논 밭두렁을 태우기 전, 버너를 켜기 전 100년의 숲을 생각해 주세요. 우리의 작은 주의가 100년 숲을 지킬 수 있습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8: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정구 바다의 교향시였습니다. 우리 이PD님 아버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곡. 네. 계속해서 우리 저기 어머님 아버님들의 신청곡들 보내주세요. 좋아하시는 곡. 8894님 딸이 저한테 은수가 은수는 아빠랍니다. 그러니까 아빠 성함이 은수님인데 아 은수가 입이 모자라대. 아 웃겨. 왜 아빠들은 집에서 다 그런 역할일까? 왜 이렇게 언제 처리될까요? 큰일이네.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이 부분 열었어요. 2700님 방송에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락 주세요 라고 본인 전화번호를 남기셨는데 무슨 의미죠? 어디다 연락을 드려야 되나. 에, 세상에 2700님 사연을 소개를 안 해드린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생각해보고 연락을 드리던지 말던지 한번 좀 회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9867님 빗띠 바람이 우산 하나 들으면 날아갈 수 있겠어요. 오늘은 마음이 찡한 날이네요. 하늘에 계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날. 살아계신 부모님께는 여전히 부족하고요. 귀 열고 2부도 곰디와 함께 고고해요. 저희 어머니는 찔레꽃을 좋아하셨어요. 가물가물합니다 하셨는데 찔레꽃 오늘 신청해 주신 분 많으네요. 네, 8122님도 우리 엄마 애창곡은 찔레꽃이에요 하셨고 찔레꽃도 한번 가야 되겠다 피디님. 조수정님 60대 이상만 아는 노래네요. 어버이날 스페셜. 어버이날 스페셜. Yes. Very English. Very well. 곰디가 누구예요 하셨는데 곰디 밖에 째려보고 있어. 자기 거 했다고. 네, English very well 했다고. 뭐 저작권 있나 봐. 네. 자, 2부는 금요일 개그맨 이문재 씨와 함께 여러분의 일상 고민을 함께 해결해 볼게요. 문제 함께 할 건데요. 저희가 코너 초반에 다짜고짜 이구동성 퀴즈 할 겁니다. 다섯 개 중에 몇 개나 마음이 통할지 맞히시는 분께 나노폴리 비누 드리겠습니다. 샵 1053 100원의 문자로 그리고 CPBC 빵 빵톡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다섯 개 중에 문디랑 저랑 몇 개나 마음이 통할지 1, 2, 3, 4, 5 중에 이 딱 숫자만 딱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듣고 이 문제 이 문제와 함께 돌아올게요. 코스믹 보이의 Alone 그리고 첸 앤 펀치의 Every Time.

쟤만 나 내가 용됐어. 안녕하세요, 태권트롯맨 나태주입니다. 여러분의 오후를 책임질 상큼 발랄 라디오 CPBC 평화방송 김빈나의 2시엔 뮤직. 힘이 필요할 땐 태권, 흥이 필요할 땐 트롯, 그리고 기분 전환엔 2시엔 뮤직이 딱이죠. 매일 오후 2시 김빈나 DJ와 함께 웃고 듣고 즐겨요.

0: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얘는 이 문제고 아 머리 아파요.
1: 그럴 때는 여러분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든 저 이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를 어떤 문제도 필요 없게끔 문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벌써 시끄러운 것이 문제고 얘는 이 문제고 일상 속의 다양한 문제를 빛나는 지혜로 해결해보는 문제엔
2: 문제. 문제.
1: 저희 할아버지는 왜 제 이름을 문제로 지었을까요?
0: 그러니까.
1: 네.
0: 아니 한자가 뭐예요?
1: 그럴문 재상제.
0: 그럴문
1: 재상제.
0: 재상제?
1: 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다. 그래서 혹시 내 동생이 났으면 이름을 정답으로 지었을까라는.
0: 문제인 정답.
1: 예. 그리고 애들이 많이
0: 그
1: 물어봤어요 어렸을
0: 또
1: 때.
0: 오답이에요 그러면?
1: 아 오답은.
0: 오답 좀 그래.
1: 예, 그렇죠. 친구들이 많이 물어봤던 게 그거였어요. 문제야 그럼 너네 집은 문제집이냐? 그랬어요.
0: 어머 천재다.
1: 수학 문제집이냐 영어 문제집이냐
0: 어머,
1: 막 이런
0: 세상에.
1: 거 물어봤었습니다.
0: 와.
1: 예. 아이고.
0: 오 오랜만이네요. 잘못한 거 없이 매번 혼나는 남자 프로 동네부. 개그맨 이문재 씨 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라고 써 있는데
1: 네.
0: 이유가 있어요. 잘못한 거 없이 혼나는 게 아니에요.
1: 어? 뭐죠? 이유가 머리를, 없는데. 아, 잠시만요.
0: 머리를 네. 지금 네, 어떻게 네. 지금 몇 주째 자르라고 네. 했잖아요.
1: 이발했죠.
0: 한 거예요? 그 미용실 어디야? 그 미용실은 대체 어디야?
1: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끔 여성분들이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제랑 똑같거든요. 내가 보기에. 근데 비티님도 어? 저 이발하고 왔는데 머리 왜 안 자르고 왔냐? 갑자기 그래요. 잘랐는데요.
0: 보자마자.
1: 가끔은 되게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0: 어떤?
1: 나 좀 달라진 거 없어? 뭐가 달라졌어? 마음가짐. 이럴 때 진짜 알아듣기 너무 힘들어.
0: 너무 힘들다.
1: 정말 어디까지 알아줘야 할지 모르는 그런 분들이 있죠.
0: 궁예야 뭐야.
1: 다 보인다. 근데 관심법으로 너희들을 보고 있다.
0: 네. 무슨 소리를 내었는가. 네. 좋습니다. 스테파니 꿈님 우리 문디 개편에도 살아남아서 축하해요.
1: 네.
0: 바뀐 게 없어요. 전 발레 PD님과 작가님이 혼내지 않잖아요. 대신 빗띠 혼자서 그 역할 다하느라 얼마나 애써요. 나 너무 애쓰다.
1: 잠깐만요. 혼내느라 애쓴다는 게 이거 지금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정보와 사랑과 웃음과 희망을 드리는 방송에서 저희는 혼냄과 폭풍 동네북이요? 아, 프로동네북?
0: 프로동네북.
1: 프로동네북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죠.
0: 그렇죠.
1: 네, 저는 이런 게 좋아요. 뭔가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 약간 이야기를 들어주고 야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 좀 풀고 가고 하면 제가 또 쫙 좋은 역할이잖아요. 개그맨으로서의 역할.
0: 좋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잘못은 깨닫지 않고 있네. 또 이러니까 혼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1: 제가 또 뭐 잘못했죠? 지금 잘못한 거 없는데.
0: 진짜 변한 게 없는 건 빗띠가 문디 자중시키기, 청취자들이 돌려가며 놀리기, 저는 비유해서 놀리기. 일관성 있잖아요.
1: 맞아요. 우리 방글이들이 저를 놀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기다렸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0: 네.
1: 아, 정말 감사했어요.
0: 그러니까요. 네. 이거 봐 여기도 나왔네. 늘 애쓰시는 빗띠에게 멜론 선물해 줘요.
1: 누구예요?
0: 스테파노의 꿈이.
1: 누구예요? 잠깐만 어디까지 알고 계신 거죠? 네.
0: 우리 방글이들은 네. 문디의 일거수일투족 다 알고 있어요.
1: 저의 어떤 것까지 알고 계신 거죠?
0: 다 알아.
1: 여기서 멜론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요즘 멜론 맛있잖아요.
0: 멜론 맛있어요.
1: 네, 좋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0: 테레사님, 이 문제, 저 문제.
1: 어떤 문제 있으시죠?
0: 저 문제. 네? 결혼.
1: 그만. 그만하시죠.
0: 성실한 자본가님.
1: 날이 좋습니다.
0: 빗띠님 왜 모자 쓰셨어요?
1: 햇빛이 따사로운 날입니다.
0: 아니, 내 얘기 안 듣는 거예요 지금?
1: 네?
0: 내 얘기 안 들어요. 뭐 어디 혼자 어디 계신 거예요?
1: 지금요?
0: 네.
1: 항상 빗띠님 옆에 있죠.
0: 빗띠님 왜 모자 쓰셨냐고 지금 성실한 자본가님 이렇게 보내셨잖아요.
1: 오늘 햇빛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외선 쎄서 모자를 썼어야 됩니다.
0: 아하.
1: 네 여러분.
0: 맞습니다.
1: 선크림 많이 바르라고 하더라고요.
0: 그러네.
1: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수록 선크림을 많이 발라야 된다 하더라고요. 피부가 점점 약해진다고.
0: 그럼 선크림 좀 사줘요. 그러면은 말 하신 김에.
1: 아, 그래요?
0: 그리고 또 한 개 그 머리 스타일이에요?라고 보내셨네.
1: 여러분들은 방송을 듣는 거야 아니면 저를 놀리려고
0: 놀리려고
1: 한 시간 놀리려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게?
0: 한 시간이에요. 지금 화요일부터 기다리신다니까요. 오늘 어떻게 그래요? 할까?
1: 네, 알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0: 곰디가 곰으로 컴백하셨네. 반가워요. 동그리 곰디가 좋아. 김스테파니.
1: 요즘 조금 부쩍 살이 올랐다는 얘기를 많이 듣긴 합니다.
0: 김신영 씨도 다시 돌아왔거든요.
1: 네, 컴백.
0: 컴백 저기 했어요. 네. 네, 다시 이제 빼빼빼 마른 김신영에서 지금 굉장히 기분 좋은 김신영이거든요. 네. 곰디는 어느 정도 기분 좋아요, 지금?
1: 지금 저는 이제 굉장히 좋아지는
0: 반 정도?
1: 네, 반 정도, 반 이상 행복하게.
0: 반 이상 벌써?
1: 네, 그렇죠.
0: 아하.
1: 제가 이제 처음에 여러분 저번 곰디로 시작할 때 92kg 정도 했었거든요.
0: 네네.
1: 그 여러분이 한참 빠졌다고 했을 때가 68kg. 근데 지금 어저께 쟀더니 78kg더라고요.
0: 10kg 쪘네.
1: 그렇게 너무 딱 말하면
0: 10kg 쪘구나.
1: 10kg 쪘습니다. 여러분 10kg 사람이 찌면 얼마나 세상 행복해지는지 아세요?
0: 너무 행복하죠.
1: 다 행복해.
0: 너무 행복해.
1: 미운 사람이 없어요.
0: 좋아. 네. 개편이 돼도 이문재 씨가 자꾸 혼나는 건 여전하다. 너무 좋다. 이런 반응 많았는데 어릴 때 어머니 부모님한테 많이 혼나셨죠?
1: 비티님이랑 같은 이유 같아요. 뭔가 딱히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혼나는 것 같아. 내가 뭐 그게 잘못한 거 없는데 그냥 왜 혼나지?
0: 엄마랑 전화 연결하자. 엄마 오늘 전화 연결합시다.
1: 안 돼요.
0: 이문재 어머님.
1: 안 돼요. 어머니.
0: 네? 그럼 아버지랑 합시다.
1: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전화기가 없어요.
0: 없어.
1: 전화기가 없어서.
0: 전화기에서 물어봐야 했어. 어떤 네. 것 때문에 가장 많이 혼나셨는지.
1: 저는 진짜로 딱히 그 혼나는 건 없었어요.
0: 거짓말이네 또.
1: 왜냐면 이제 딱 운동만 하고 집에 와서 피곤하면 자고 네. 운동하고 피곤하고 자고
0: 운동을 시킨 이유가 있잖아요.
1: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어머니 타지 말고 운동으로 체력 다 빼고 다 와서 집에 와서 그냥 자고 네. 네, 그렇게 지냈죠.
0: 오늘 어버이날인데 오늘 효도 계획 있으세요?
1: 일단은 오늘 이제 방송이 끝나면 집에 가서 오. 깨끗이 씻고 네.
0: 어느 집에 가서?
1: 저희 집 지금 서울 집에 가서 깨끗이 씻고 네. 이제 조금 차 안 막힐 때 네. 저녁에 조금 집으로 출발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0: 그럼 오늘 안 씻고 오신 거예요? 지금?
1: 아니요, 씻고 왔죠. 잠깐만 여러분 보이죠? 예, 네. 다
0: 안 씻은 것 같은데.
2: 깨끗하게 맑게 씻었어요.
0: 어허.
1: 네.
0: 문재님 빗디님한테도 혼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는 혼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1: 여러분이 내가 진짜 이거 여기 방송 끝나고 현장을 못 보셔서 그래요. 진짜 이거 되게 잘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예요. 네, 천사.
0: 문재 씨가 저기 제 시선에 딱 들어 시야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노래 나가는 동안 뛰어나갑니다.
1: 네.
0: 뛰어나가자마자 원투 네. 원투 이렇게 하고 시작해요.
1: 정말로 되게 잘해줘요.
0: 네. 네. 송송윤리님 곰디 앞머리 답답해 보여요. 다듬으세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0: 다듬으세요.
1: 저한테 할 말이 참 많으셔요, 여러분들은.
0: 님 씻어도 안 씻은 느낌.
1: 아니, 이런 거 하려고 일주일을 기다리는 게 너무 웃겨.
0: 자, 우리 PD님 지금 화났어요.
1: 왜요? 왜 화났어요?
0: 안 씻고 와서.
1: 안 씻고 와서.
0: 안 씻고 와서.
1: 네, 아까 씻었다고 얘기했어요.
0: 그래요?
1: 근데 씻은 것까지 얘기해야 돼요, 방송에서.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요.
0: 깨끗하게 씻고 와주세요.
1: 네, 씻었어요.
0: 네, 다짜고짜 이구동성 퀴즈 해보겠습니다. 문재 씨와 제가 얼마나 잘 맞는지 알아볼게요. 어버이날 버전으로 특별히 만들어봤거든요. 준비되셨습니까?
1: 그럼요.
0: 네. 시작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1시간 알려드리기 대 집안 대청소 3시간 하기. 하나, 둘, 셋. 스마트폰.
1: 집안 대청소 3시간 하기.
0: 잔소리 1시간 동안 묵묵히 듣기 대 부모님과 커플 댄스 챌린지 찍기. 하나, 둘, 셋. 커플
1: 잔소리
0: 댄스.
1: 참네. 이게 정상이에요. 원래 안 맞아요, 여러분.
0: 부모님 모시고 새벽 등산 가기 대 부모님 친구분들 모임에 운전기사 해드리기. 하나, 둘, 셋. 운전기사.
1: 새벽 등산기사.
0: 어머, 어머.
1: 아, 진짜. 어머, 진짜 어머. 안 맞는다.
0: 어머, 세상에.
1: 역시.
0: 세상에.
1: 역시.
0: 웬일이야. 자, 부모님께 내 비밀스러운 깨톡 보여드리기 대 부모님께

0: 네, 내 통장 잔고 공개하기.
1: 하나,
0: 하나, 둘, 셋.
1: 캣톡 보여드리기.
0: 깨톡 보여드리기.
1: 네. 캣톡이 비밀스러운 게 없어요.

0: 네 봐요.
1: 오케이.
0: 에, 기가 막힐 건데 네. 아마.
1: 에. 지금 머리나 자르고 와요.
0: 아, 자, 또.
1: 스테판 회장님 처음부터 안 맞네. 자, 우리 오늘 몇 개 맞췄죠, PD님?
0: 두 개요.
1: 두 개. 와, 두 개만. 두 개 오늘 이구동성 게임 과연 몇 개 맞췄을까요? 어, 흰 바지는 빵빨에 이어서 네. 오, 9941님이 두 개. 오늘 주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빗띠랑 문디랑 맞는 게 거의 없다. 한 개 하려다가 정리 없어 보여서 두 개 정도. 두 개도 없어 보이긴 한다.
0: 고맙습니다.
1: 네. 네.
0: 8588님 서로 잘 통하길 빕니다. 정답 3 정도. 네.
1: 잘 통하길 빈데 3이다.
0: 네.
1: 5는 절대 없어.
0: 두 개도 잘 나온 거예요.
1: 네.
0: 진짜 거의 안 맞는데.
1: 9867님 곰디와 빗띠의 공통답 두 개다. 와. 네.
0: 박혜영님 세 개 맞출 것 같아요.
1: 오.
0: 김수현님 그래도 두 개는 맞겠죠. 이게 근데
1: 문제다. 네. 안 맞는 로또 관계. 김스테파니님.
0: 네. 저희가 이렇게 근데 뭔가 사실 밖에서 잘 통하는데
1: 네.
0: 이야기도 잘 되고 재밌잖아요.
1: 그래요?
0: 아 그래요? 아 이렇게 봤네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 김영민님 야단 코너.
0: 예. 네.
1: 야단 코너. 네.
0: 두 개. 문제 N 야단 이렇게 바꿔드릴게요.
1: 문제 N 문제.
0: 네.
1: 두 개 맞추셔서 9941님께 비누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 바로 성함 주소 샵 1053번으로 네, 보내주세요.
0: 비누가 봤더니 It's nanofoley 비누더라고요.
1: 네노폴리는 뭐야?
0: 나노.
1: 네노.
0: 나노폴리.
1: 사장님 나빠요. 나노.
0: 정철 블랑카 선배님 온 줄 알았네. 나노폴리 비누라고. 이거는 엄청 좋은 비누인가 봐요.
1: 그 저기 문재인님 하나 좀 줘요. 좀 씻고 오라고.
0: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게 가끔 그렇게 저기... 가면 안 되지. 각을 그렇게 가면 안 되죠.
1: 아유 진짜. 네. 그렇게 또 비누가 탐났어요. 말씀을 하시지.
0: 아니 제가 선물이 탐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1: 진짜.
0: 예.
1: 네. 이문재님도 샵 1053번으로 성함 주소 연락처.
0: 감독이 왜 그래요, 진짜. 감독이. 감독이까지 왜 그래. 씻고 왔어요.
1: 네노폴리다, 김스테파니님. 두 개라도 맞는 게 어디냐. 기적이다, 김영민님. 기적이라고. 기적이다.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아니 스마트폰 한 시간 알려드린 게 낫지 않아요?
0: 아니 근데 어르신들은 제가 보니까 스마트폰의 사용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보통 뭐 너튜브 보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CPBC 빵톡 들어오는 맞아. 거나 아니면 전화하거나 그 정도지 그 외적으로 사용하실 일이 거의 없습니다.
1: 그 워낙에 네. 그 문디는 집안 청소하는 걸 좋아하니까
0: 저는 워낙에 청소를 좋아해서 네,
1: 그냥 근데 이거 좋아요? 잔소리 한 시간 동안 묵묵히 들어야 돼. 그거 어떻게 들어? 차라리 부모님은 커플 댄스를 찍지. 챌린지.
0: 한 시간이 짧죠.
1: 비상근. 비상근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 마음. 앉아. 안 되겠다.
0: 한 시간이면 짧죠.
1: 짧다.
0: 네. 뭐 대본이 어디 날라갔는데요?
1: 뭐 내려갔는데?
0: 춤추다가 날라갔는데. 네.
1: 저는 커플 댄스 이거 찍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0: 저희 부모님은 묵묵히 저를 이상한 애로 쳐다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할래요? 라고 말하면 개그맨을 얘가 왜 괜히 해가지고 네?
1: 부모님 모시고 새벽 등산 간다고요?
0: 네, 등산은 한번 가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잘 안 나가시려고 하니까 이제 날씨도 좀 덥고 하니까 계속 이제 실내에서 있으려고 하거든요. 에어컨 틀고.
1: 네.
0: 그래서 새벽에 이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조금 해 뜨는 것도 좀 보고 싶고. 근데 이제 제가 잠이 많아서
1: 못 간다.
0: 아니죠. 갈 거예요.
1: 근데 저는 부모님 친구분들 모임에 운전 기사 해 드리는 게 더 약간 어머니 아버지 어깨가 더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0: 저는 이제 부모님 친구분들 사이에 제가 있으면 전부 다 결혼 안 하냐고.
1: 아, 뭐
0: 전부 다 단체로 저에게 수없이 많은 질문을 어디 아프냐. 옛날에 말했죠. 저희 아버지가 너 혹시 어디 아프냐라고 물어봤었다고. 아니요. 나 너무 문제야. 건강한데.
1: 문제 있니? 이렇게?
0: 네. 너무 건강한데. 약간 그런 질문들이 받을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1: 네. 네.
0: 제가 이제 부모님 두 분만 모시고 가서 새벽 등산 가서 한 시간 동안 묵묵히 잔소리 듣고 내려와서 집안 대청소하기. 그러면은 딱
1: 괜찮다.
0: 아 어버이날 효도다.
1: 효도다.
0: 네, 그렇게 효도다. 될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63

0: 구구님, 문제님 혼나는 캐릭터인가요?
1: 아니죠.
0: 오해.
1: 여러분, 저는 굉장히 댄디하고 느낌 있는 그런 남자입니다.
0: 오.
1: 화면 보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좀 지적인 그런 남자예요. 네.
0: 그러시구나. 처음 알았네.
1: 네. 혼나는 캐릭터는 아닌데 여기서는 네. 이렇게 혼나요.
0: 그리고 근데 사실 여러분 저만 혼내는 게 아니에요.
1: 누가 혼내죠?
0: 방글이들이 그렇게 아. 혼내잖아요. 청취자들이 그렇게 혼내. 그러니까요. 8277님 처음 와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1: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8277님.
0: 처음 오셨는데 저희가 너튜브로 지금 라이브 방송하고 있거든요.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네. 너튜브 CPBC 라디오 검색해서 두시의 뮤직 김빈남이다 들어오시면은 우리 느낌 있는 느끼한 남자 문제님 보실 수 있어요. 예. 네. 지금은 문제.
1: 네.
0: 김옥근님 냄새가 나나 봐. 그러니까 레너폴리비노 하나만 좀 줘요.
1: 이게 참 많은 뜻이 있거든요. 냄새가 난다라고 말했을 때 어떤 느낌적인 네. 느낌도 있고 현장의 반응도 있고 약간 있는데 레너폴리로 꺾다니.
0: 레너폴리. 네. 김영민님 문제 없다.
1: 다들
0: 뭐 문제 없다.
1: 평상시 안 이러시잖아요.
0: 이러지 않아요.
1: 제가 빵톡 저도 들어와서 보거든요. 빗띠 방송할 때 조용히 다 듣고 보는데 다 괜찮은 분들인데 왜 금요일만 되면 왜 금요일만 되면
0: 이렇게 지적인 문제씨. 우리가 금요일에 이걸 만들길 참 잘한 것 같긴 해요.
1: 왜요?
0: 문제 씨
1: 일주일에 쌓인 스트레스를
0: 놀리려고 우리가 일주일 견딜 수 있잖아. 8588님 와 재미난 시간 문제님 화이팅. 옆에 동료가 유튜브 살짝 보더니 방금 샤워장에서 나온 것 같구만. 왜 그러노? 와 그러노? 그러십니다. 문제님 씻었다로 인정. 오케이.
1: 씻었다로 인정이 아니라
0: 씻었다고 쳐.
1: 씻고 왔다고요.
0: 아니. 씻었다고 치고 갑시다. 네, 씻었다고 치고 네, 조정석이에요. 좋아. 씻었다.

0: 언제까지
1: 언제까지 머리를 이렇게 하고 다닐 거예요? 너와 함께
2: 머리를 이렇게 하고 다닐 거예요?
1: 예, 너와 함께요. 여러분은 지금 CPBS 라디오 2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문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제님은 문제가 많어. 문제 풀어. 문제 풀어.
2: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 문제 풀어가 이게 무슨 대화죠?
1: 조수정님 너무 재밌어서 그래요. 문제 씨 화이팅.
2: 화이팅. 감사합니다, 조수정님.
1: 김스테파니님 대문 사진은 살 빠진 곰디네요. 대문 사진 이거 언제적 곰디야? 저 사진 문디 두근두근 때예요. 언제예요? 네. 언제요? 네.
2: 금방 돌아갑니다, 여러분. 다시 또 금방 좀 샤프하고.
1: 우리 PD님이 밤새 잘 나온 사진 찾느라고 혼났대요. 가장 지금 잘 나온 사진을 써준 거야 지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너무 잘 나온 사진을 실물과 다른 사진을 나와가지고.
2: 다음 주에 네. 감독님 쓰실 만한 이제 진짜 개그맨다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650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고민 사연을 제가 꽁투로 각색해봤습니다. 네. 2650님의 문제가 뭔지 함께 들어보시죠.
3: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 아직 아이가 없는 신혼 같은 혼혼인데요. 매년 어버이날만 되면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시부모님 때문이냐고요? 아니요, 저희 형님 때문에요.
4: 동서, 이번 어린이날, 어버이날, 어버이날 식당 어디가 괜찮을지 생각해봤어?
3: 아, 네, 형님. 그 사거리 쪽에 그 깔끔한 횟집이.
4: 아니, 됐고. 아버님, 어머님 입맛은 내가 잘 알잖아. 아버님은 소갈비 좋아하셔, 소갈비. 그 포천 쪽에 소갈비, 내갈비. 거기, 그 괜찮거든? 근데 내가 애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동서가 그, 캐치 식당? 거기 어플로 예약을 좀 미리 해줘.
3: 아, 성인 6명에 아이 2명 예약금만 18만원. 아, 좋은 날이니 물론 낼 수 있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4: 동서 대답 안 해. 동서.
3: 아, 네.
4: 케이크 예약했어? 예약 케이크.
3: 케이크요? 아니요, 아직이요. 이번에는 혹시 형님이 준비하시나 해서요.
4: 아니, 내가 그럴 정신이 어디 있어. 무슨 케이크 할까?
3: 그러면 그 떡 케이크 같은 거 예약해 볼까요?
4: 아유, 동서는 젊은 애가 뭐 이렇게 센스가 없어. 동서, 요즘에 인별그램 그런 거 안 봐? 그거 불 붙이면 사진 이렇게 확 나오고 뭐 케이크에서 돈이 막 줄줄줄줄줄 나오고 막 그 정도는 돼야지. 아우, 동서는 진짜 너무 모른다. 아우, 많이 도움이 필요하네. 내가 링크 한 3개 보낼 테니까 동서가 결제해서 예약 좀 해줘.
3: 케이크 값이 12만원. 근데요, 제가 가장 속상한 건 돈이 아니라 모든 공이 형님한테 돌아간다는 겁니다. 어쩜 이렇게 좋은 식당을 예약했냐. 케이크가 정말 예쁘다. 입이 마르게 칭찬하는 시부모님 앞에서 형님의 태도를 보면 정말 너무너무 얄미워서 머리에서 김이 난다니까요.
4: 어머니, 아니 글쎄, 우리 동서는
2: 진짜
4: 이렇게 젊고 예쁜데 케이크 취향이 은근 올드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요즘 유행하는 케이크 딱 골랐어요. 아버님, 어머니, 고기 맛은 어떠세요? 제가 여기도 이틀 동안 검색해서 찾아낸 곳인데요. 여기 주방장의 사촌의 고등학교 동창의 팔촌이 흑과 백 요리사 거기서 우승했잖아요. 어떠세요? 살살 녹죠. 큰 며느리가 최고죠.
3: 결국 저는 돈은 돈대로 쓰고 아무런 공치사도 받지 못하고 묵묵히 밥만 먹고 오는데요. 솔직히 그 상황에서 제가 아버님 어머님 예약은 제가 했고 돈도 제가 냈어요 이라는 것도 웃기잖아요. 예약금과 케이크값을 반반 부담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 형님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4: 동서, 그 식당 예약금에 케이크 값까지 돈 많이 들었지? 그럴 줄 알고 꽃다발은 내가 예약했어. 5월이라 세상에 꽃값이 얼마나 비싼지. 세상에 손을 덜덜덜덜덜덜덜덜 떨었다니까.
3: 근데요 지난번 꽃은 카네이션도 아니고 프리지아 한 다발. 아무리 비싸게 사도 5만원 이하일 텐데 늘 그런 식으로 다른 금액과 퉁칩니다. 그렇다고 영수증 끊어서 철저하게 반반하자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어우 얄미워.
2: 근데 감독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저는 좀 사연도 혼나는 느낌이 캐릭터 이거 작가님이 작가님이랑 감독님이랑 작가님, 얘기하신 거예요?
1: 작가님
2: 혼내려고 쓰신 건가 이거?
1: 작가님한테 네. 저기 음성 편지 한번 보내요. 작가님 네. 미가 작가님한테.
2: 미가 작가님?
1: 네. 네.
2: 아니요 뭐 이제 사랑받고 싶어요.
1: 사랑받고 사랑받고 싶어요.
2: 아 좋습니다.
1: 미가 작가님.
2: 네. 아니 근데 진짜 이런 일들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몰라서.
1: 그 많이 있죠.
2: 많이 있어요. 네,
1: 많이 있어요.
2: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1: 많이 있어요.
2: 흔한 일인가요?
1: 자, 예. 네. 2650님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어디로 보내주셔야 되죠? 문제 C
2: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고요. 네. 혹은 CP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빵 빵톡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청춘 누룽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1: 누룽지
2: 청춘 누룽지
1: 누룽지 오토바이예요?
2: 누룽지 타고 어디 달리실 생각이신가 봐요.
1: 오토바이예요. 네. 아니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문재 씨라면 어떻게 해야 돼? 할 것 같아요. 민재 씨가 2650님이에요.
2: 아 만약에 저희 남자로 치면은 만약에 형님이
1: 형이
2: 아 문재야 너 예약 좀 네가 해라 하고 아 그럼 제가 예약 돈 했어.
1: 아버지 어머니 제가 했어요.
2: 제가 했어요 그러면
1: 나와봐 막 이렇게 할 거죠.
2: 저는 이제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하겠죠.
1: 어 뭐라고?
2: 아 근데 형님 좀 남자답지 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겠죠.
1: 아 진짜?
2: 네. 그래도 제가 한 건데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 거기서 또 그럼 이런 사람들은 사실
1: 잘 빠져나가요.
2: 네, 잘 빠져나가기도 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는
1: 맞아,
2: 경향이 있거든요.
1: 맞아요.
2: 네. 근데 당연한 너의 역할이고 이건 나의 역할이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이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그럼 매번 가족을 만나야 되는 맞아. 날마다 힘들어요.
1: 맞아 맞아.
2: 그리고 대한민국은 무슨 달달이 데이가 있잖아요.
1: 너무 많아요.
2: 무슨 데이 무슨 데이 끝나면 추석 왔다가 또 살짝 지나면 또 설 왔다가 또 계속 또 어버이날 뭐 가정의 날 무슨 계속 이게 많아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정리가 좋습니다. 안 되면은 힘듭니다.
1: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보내주세요. 샵 1053 100원의 문자로 CPBC 빵빵톡 보내주시면 청춘 누룽 누룽 누룽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 몇 cc예요? 그거 한 cc가 되게 몰라. 높아 보이는데요.
1: 몰라요. 네. EXID예요. 위아래.

0: 왜 혼자 신났죠?
1: 네?
0: 왜 혼자 신났어 갑자기?
1: 처음에는 네. 제가 이 사연에 감정 이입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가족 간에 멀어지는 거 아닌가? 네. 라고 고민을 막 했다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나는 이럴 일이 없네. 갑자기 그러면서 갑자기
0: 웃음이 나
1: 웃음이 나면서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고민들 해버렸구나.
0: 했구나. 네. 지금은 문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 형님한테 맨날 당하는 동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사연 많이 주고 계시네요.
1: 여러분 반응 굉장히 뜨겁네요 오늘. 네. 5982님 아기가 없으니 미리 부모님한테 내년에는 여행 간다 해요 아이 때문에.
0: 그러면 이제 또 요걸 또 바가지로 먹겠지.
1: 왜요?
0: 형님이 엄청 뭐라 하겠죠.
1: 왜요?
0: 자기 혼자 해야 되니까. 자기 혼자 할 스타일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1: 아 그래요? 저는 좀 이게 좀 다른 게 뭐냐면 가족과 함께 하는 거는 네. 되게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 맞아요.
1: 그런데 뭐 네가 더 했고 내가 더 했고 네가 돈을 더 냈고 내가 돈을 더 냈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0: 진짜?
1: 네. 그래서
0: 그러면은 우리 저기 뭐야 2640님은 당해도 싸다?
1: 아니 당해 잠깐 당해도 싸다가 아니라
0: 당해도 싸다
1: 당해도 싸다가
0: 괜찮다
1: 아니야 와 그러니까
0: 너무하네 그래서
1: 아니 그런 느낌이 아니죠 2640님 오해예요 그런 느낌이 아니라
0: 세상에
1: 그렇게 함에 있어서 서로가 다 행복하다 내가 더 많이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하고 내가 더 해줄 수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거지 저는 그렇게 도와주고 뭐 내가 돈 더 내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즐겁다 뭐 그러면 저는 더 기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얌체찬으로 하면은 기분이 나쁘긴 하겠죠.
0: 너무 기분 나쁘죠.
1: 이야기는 하겠지만
0: 네.
1: 약간 뭔가 이렇게 싸움을 조장하는 것 같은 느낌은 저는 조금 이렇게 좀 슬프다.
0: 안 돼. 8308님 조카 며느리들은 매월 회비를 걷어서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돈에서 쓰니까 서로 좋은 것 같아요. 저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이게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0: 뭐요?
1: 회비를 걷잖아요.
0: 네.
1: 그럼 생각보다 회비가 많이 남아요.
0: 그러면?
1: 네. 그럼 나중에 처음에는 식사 자리 회비로 모은단 말이에요. 네. 그럼 달달이 얼마씩 늘 거 아닙니까?
0: 네.
1: 그럼 그 돈이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이렇게 묵혀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0: 네.
1: 생각보다 크게.
0: 네.
1: 그럴 때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 약간 금목걸이나 금반지 금테크
0: 요즘 네. 금 비싼데

0: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해드리고 저희가 또 모으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또 그 금이 또 올라가서 또 그걸로 더 좋은 데 여행도 갈 수 있고 좋은 좋아요. 방향을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0756님 회비 거두세요. 경조사 부모님 병원비 등등에만 사용할 수 있게끔 다른 데는 사용 불가 확실하게 정하셔야 해 정하셔서 해야 나중에 다른 곳으로 사용하지 못하죠. 그리고 형님이라도 할 말은 하는 게 좋아요.
1: 맞아, 저도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반반 합시다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제 결제 다 했잖아요. 돈은 안 줄 거 아니에요, 형님이. 그러면 아 어머니 아버님 이거랑 이거는 제가 한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라고. 형님이 예약 안 하셨잖아요. 예약금 제가 냈잖아요, 형님. 뭐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막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0: 형님 좀 못났어.
1: 못났지만 자기가 못난지 모른다고 그런 사람들은.
0: 어른답지 못해.
1: 2317님. 가족 모임 통장을 만들어서 다달이 일정 금액을 모으세요. 저 누룽지 주면 안 돼요. 누룽지의 사심이 더 커요. 아 본인 단속하신 거죠 지금?
0: 지금 사연의 문자보다 누룽지를 원하는 문자가 글자 수로 따지면은 누룽지를 원하는 글자가 더 많은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 지금 아, 웃겨. 야, 그러니까. 걸렸어 지금. 네. 딱 걸렸어요 지금. 네. 안 돼.
0: 좋아요.
1: 안 돼. 네. 새싹이세요. 6239님 영수증을 카톡으로 n분의 1로 계좌번호 보내고 칭찬은 형님 값으로 가지시라고 선심을 쓰시죠. 무슨 말이야? 아 영수증을 해서 계좌번호 보내요. 반 보내라고 나한테. 근데 이 형님 성격에 돈 안 보낼 것 같지 않아요? 안 보낼 것 같아.
0: 근데 저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 여러분께서 지금 이 공감을 하시는 거죠?
1: 있다니까 진짜 실제. 김영민님. 형제 갯돈 들고 튀어요. 커피장님 거 소개해주세요.
0: 커피장님. 남자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하셔야 할 듯요.
1: 맞아. 이거는
0: 남자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아, 남자들의 역할이라면 차라리, 어떤 거죠?
1: 차라리 남편한테 여보 이거는 좀 그렇잖아. 당신이 형님한테 말씀드려.
0: 형제끼리?
1: 아주버님한테 말씀해서 이렇게 반반하자. 이게 낫지? 막 저기 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이 조금 민감하긴 해.
1: 김스테파이님 아니면 아주버님께라도 청구하세요. 그건 괜찮은 것 같아. 아주버님한테.
0: 그럼 양쪽 다 청구하는 거예요? 지금?
1: 괜찮다. 괜찮다. 이거 형님한테 양쪽, 청구하고.
0: 양쪽 다 청구하는 거요. 진짜 멀어지겠는데요?
1: 김스테파이님 저희도 생각나네요. 제 말 한마디에 형님 발끈하셔서 깨갱했어요. 어머 세상에.
0: 야, 이거 참 좋은 날인데. 네. 오늘 금요일이고 좋은 날인데 뭐가 좀 쓸쓸하게 가는.
1: 테레사님 거 소개해 주세요.
0: 테레사님께서 큰 동서분께 맡기니 공치사도 큰 동서가 들으시고.
1: 아, 그런 일 있으셨구나. 네. 큰 동서분께 맡겨요 그냥 진짜로. 요즘은 다 N분의 1 하는데, 그렇죠?
0: 그렇죠. 근데 저는 안 해봐서 모르고요 사실. 제가 뭐 근데 약간 조금 이런 것들로 이제 가족이 다툼이 된다라는 게 조금 슬프긴 하네요.
1: 송송윤리님 윗동서가 아래동서한테 떠맡기네 얄밉다. 얄미와 아주 그냥
0: 다 느낌이 있네요. 공감도 하고 있고.
1: 맞아요. 이러면 안 돼. 9182님 손 윗사람이면 오히려 손 아랫사람 칭찬해줘야지. 형님이 그냥 속이 그냥 간장 종지만한 사람이구만. 딱 잘라서 식당 예약은 제가 할 테니까요. 케이크랑 꽃은 형님이 전담하세요. 라고 말씀하세요.
0: 1712님. 2650님 너무 착한 것 같다고.
1: 그러니까.
0: 그래서 형님이 쥐락펴락 하는 것 같다고요.
1: 네.
0: 한 번에 내기엔 금액이 너무 부담되니까 차라리 통장을 만들어서 한 달에 갯돈처럼 얼마씩 입금하자고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1: 그러니까.
0: 네. 이런 얘기를 안 해봤을까요?
1: 아직 안 해본 것 같아요.
0: 아 이제 막 그러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1: 네네.
0: 하긴 5년 아직 5년밖에 안 됐다 그랬으니까.
1: 아기도 없고 아직. 좋아요. 자 오늘 8766님
0: 어디서 일하시는지 참 궁금한데 8766님께서 형편 되는 사람이 더 내고 할부로 받으세요.
1: 괜찮다.
0: 라고
1: 무이자 되잖아요. 네. 이게 친인척 간에 무이자 되니까 네. 무이자 할부로 이렇게 쭉쭉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네. 6239님께 누룽지 세트!
0: 세트! 누룽지!
1: 청춘 누룽! 누룽! 누룽! 누룽지.
0: 누룽지 가지고 달려갑니다.
1: 누룽지 선물 세트 갑니다. 지금 바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0: 네. 축하드립니다.
1: 네. 아. 축하드립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들 계속해서 발벗고 해결해드립니다.
0: 네. 네.
1: 문제를 해결해주고 지 문제는 해결 못하는데. 자기 문제는 해결 못하고 우리 문제는 해결해줘요. 우리 문제 축하. 네.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야. 문제.
0: 어쨌든 여러분, 가족끼리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 가족을 좀 맞이해요. 이제 그럴 때 됐잖아.
0: 그렇게 꺾는다고요? 갑자기
1: 어머니한테도 이렇게 네. 이런 거를 좀 논할 수 있는 며느리가 좀 데리고 가고 그래야지. 네. 언제 결혼하고 올 거예요? 네. 좋습니다. 8766님 가정의 달. 갑자기 슬퍼진다. 네. 마무리가 슬퍼. 네. 가정의 달 돈 때문에 슬퍼지네요. 무한 리필로 가시죠. 무한 리필 가자.
0: 좋다.
1: 네. 자, 오늘 끝곡 이승환의 가족 준비했습니다.
0: 네. 네. 가족 많이 아껴주시고. 네. 진짜 여러분 항상 소중한 건 옆에 있을 때 잃어버립니다.
1: 옆에 있을 때 잃어버린다고요?
0: 네. 소중한지 몰라서요.
1: 아, 맞아요.
0: 네. 제일 소중한 거는 제일 옆에 있거든요. 네. 가족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1: 오, 그러네요. 그럼 제 옆에 계신 분인데요?
0: 저는 빗띠님 제일 소중하죠.
1: 그래요? 거짓말하네 또. 내일은 뮤직 올드 앤 뉴 함께합니다.
0: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제도 이간되네. 와.
1: 문재씨와 함께 인사 나눌게요. 여러분 빛나는
0: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2: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0: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40번, 복되신 마리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어머니의 눈물로 자란 아들은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초세기 교회의 성인인 성 암브로시오가 남긴 말입니다. 오랜 세월 방황하던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던 한 어머니에게 건넨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바로 모든 어머니의 주보성인인 성녀 모니카인데요. 32년이라는 긴 세월을 아들을 위해 올린 눈물의 기도는 1600여 년을 이어온 고전 성 아우스티노의 고백록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마음. 그것이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역사를 바꾼 힘이 되었습니다.

김상균의 어머니였습니다. 고백록을 읽어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10대, 20대를 보면 모니카 성녀의 마음고생이 어떠했는지 짐작이 되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세속에 빠져 그 시절 할 수 있는 일탈이라는 일탈은 전부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혼인도 하기 전에 한 여성과 동거해서 아들을 낳았고 또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똑똑하고 가르치는 데 소질이 있어서 어머니께 집에서 쫓겨나도 더 좋아하면서 친척들 집을 돌아다니면서 마니교에 끌어들이기도 했답니다. 그러니 모니카 성녀의 마음이 어땠을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의 마음은 부모님께 어떤 자녀였고 어떤 마음이었나요? 우리가 아우구스티노 성인과 같은 사람은 못돼도 매일 부모님을 위해 안부 전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아직까지 안부 전화 한 통 못하신 분 혹시 계시다면 얼른 전화 먼저 드리고 오솔길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면 부모님의 천상 안식을 위해 화살기도 올리시면 좋겠네요. 용돈보다도 선물보다도 꽃보다도 부모님들께서 더 기다리는 선물은 바로 여러분의 정감 어린 목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 때 부모님께 가장 죄송한 마음이 드시나요? 지금 오솔길 가족들과 사연 나눠주실 분들 기다리겠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톡

올리평화방송 라디오의 CPBC방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나눠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사연 올려주셨는데요. 2037님입니다. 오늘은 부모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날이기도 해요. 1년 365일 매일매일 감사해야 하지만 마음뿐 고맙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관계인 듯합니다. 연인과 자식에게는 자주 하는 표현을 왜 부모님께는 어색해서 말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애궁, 저의 김옥순 윤리했다 엄마는 요양원에 계셔서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수 없기에 미안함과 죄송함으로 표현합니다. 오늘도 찬란하게 빛나는 햇살을 맞으며 기도의 오솔길로 들어왔습니다. 남겨주셨는데요. 어머니가 그 마음 다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의 생명을 나누어 받았기 때문에 그 숨결만 들어도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 존재의 뿌리를 알잖아요. 예, 특히나 우리가 아플 때 부모님은 아시고 먼저 이렇게 전화를 주시기도 하는데 예, 지금 요양원에 계셨어도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어머니는 기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푸른 하늘 사무엘님. 비가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늘이 더 맑은 오늘 아침에 평소처럼 부모님께 연락드려서 사랑한다고 한마디 드리고 열심히 일하며 평소처럼 보내다가 시간 맞춰 산책하러 왔습니다. 그럼 오늘도 천천히 천천히 함께 걸어갈게요. 남겨주셨습니다. 아유, 아드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부모님께서 너무 흐뭇하셨을 것 같아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예, 성밴드가 부릅니다. 당신의 사랑은 내게. 네

네,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이 한마디 말에는 세상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닻이 내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버이날 많이 행복하신가요? 많은 어머님들. 카네이션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사연 남겨주신 분들 유채칠리아님. 바람이 많이 부는 오후에요. 오솔길 함께 걷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어버이날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축하드리면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날인 것 같아요. 티나님,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들어왔어요. 모데스타 수녀님 반갑습니다. 모든 어버이님 축하드립니다.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셔서 겨우 전화통화만 했습니다. 자녀들은 오겠죠? 저희는 내일 사위랑 딸만 식사 함께 하기로 했어요. 남겨주셨습니다. 예, 병원에 계셔서 이렇게 찾아뵐 수 없는 그런 아픔도 이렇게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나가 다 그 그리움을 갖고 살아가는데, 예, 그런 그리움이 예, 모든 분들을 위한 고마움으로 이렇게 해서 기도로 올려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은미동생 혜정 디오니시아 자매님, 수현님 우선 기도 부탁 먼저 할게요. 인천교구에서 파견되어 오신 최지훈 루치오 신부님께서 편찮으시다고 합니다. 환절기 때마다 고생하신다면서 손님 신부님께서 카톡 같은 것은 하지 말고 그냥 쉬시게 내버려 두어주세요 하고 신신당부하시면서 기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아,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군요. 네, 저희들이야 좋아서 이곳으로 떠나와서 살고 있지만 순명하는 마음 하나로 예, 루치오 신부님 그리고 그런 루치오 신부님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고 저희들에게 신신당부하신 손님 신부님 신경섭 엘리시오 신부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기셨습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신부님께서 예, 많이 쉬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손님 신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면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그 말씀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카톡 같은 거를 이렇게 많이 받다 보면은 입고 아픈데도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 아플 때는 그냥 쉴 수 있도록 예, 해드리는 거 그것도 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마음은 좀 이렇게 섭섭할 수는 있겠지만 예, 이 선이 누군가를 위해서라는 거를 이렇게 기억하실 때 섭섭함보다도 아 그런 것들을 신부님께서 나눠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신부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김한희 유스티나 자매님이 신청해 주신 기도사연 만나봅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최경수 외할머니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 요청드려요. 지난주 외할머니께서 하느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친정엄마는 제 곁에서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계십니다. 멀리 경남 함안에 계신 외할머니를 자주 뵙지도 못하고 친정엄마 또한 가시는 길 뵙지 못해 마음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외할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엄마에게 앞으로도 제가 효도하겠다고 엄마 걱정 말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스티나 자매님 사연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딸들은 엄마가 되면 엄마 마음을 더 잘 이해한다는 말처럼 지금 우리 자매님의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딸이면서 엄마인 유스티나 자매님이라 그런지 친정엄마의 마음도 할머님의 마음도 더 깊게 이해하고 공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애틋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잘 전해집니다. 외할머니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지 못한 마음, 그리고 남겨진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그 미안함과 사랑이 아주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멀리 계셨지만 마음만은 늘 곁에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서인지 그리움이 더 크게 남는 것 같아요. 네, 외할머니께서는 하느님이 평화를 충분히 내려주실 것 같고요. 남겨진 가족분들에게는 그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고 또 다른 돌봄과 효도로 이어지길 마음 모아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늘에서는 분명히 할머니께서 괜찮다 하고 따뜻하게 바라보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예, 하늘에 계신 유스티나 자매님의 외할머님을 생각하면서 자매님과 자매님의 친정어머님을 위해서 노래 한 곡 드립니다. 유선영이 부릅니다. 괜찮다.

류선영의 괜찮다였고요. 이어드린 곡은 강훈의 바람의 심장들은 이었습니다. 2037님, 유스나 자매님 말씀에서 외할머니에 대한 사랑과 슬픔이 묻어나네요. 최경수 외할머니께서 주님의 품 안에 계실 거라 믿으면서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할머니가 천상에서 이야 너희들 너무 고맙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나 지금 너무 잘 있다 하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푸른하늘 사무엘님, 유스티나 자매님이 청하신 기도처럼 이 세상을 떠나신 최경수 자매님에게 영원한 안식과 빛을 주시기를, 남겨진 가족분들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기도의 오솔길 가족들은 한 가족인 것 같아요. 기도로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위로가 되실 것 같네요. 7855님, 유채칠리아님, 자매님, 최경수. 근데 제가 받은 거는 최경수인데 최경순 맞나요? 네. 외할머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두 손 모읍니다. 돌아가신 부모님들과 우리 곁에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고하시는 유모데스타 수녀님 감사드리며 오솔길 걷는답니다. 송홍님 크리스나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많은 분들의 기도로 유스나 자매님에게 따뜻한 위로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매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수녀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이 기도 요술길 잘 들으면서 마음 모아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사랑의 표현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준비한 기도 마치겠습니다.

부모님을 위한 감사의 기도. 사랑이신 하느님, 오늘 어버이날에 저희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을 기억합니다.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늘 저희 곁을 지켜주신 그 손길을 떠올리며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었는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께는 건강과 평화를 허락하시고 마음의 근심과 외로움은 당신의 위로로 채워주소서. 이미 당신 품으로 돌아가신 부모님께는 영원한 빛 속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당신 나라의 기쁨 안에 머물게 하소서. 저희도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삶으로 감사할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부모님의 마음을 닮아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이 어버이날이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감사로 돌아보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포도나무 찬미노래 선교단이 부른 어머니 사랑합니다 였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3618님 안녕하세요. 오늘 같은 날 가슴에 카네이션 한 송이 달지 못하는 신부님 수녀님께 대신 기도드려요. 주님의 은총 가득하시기를 또 더 좋은 수도자가 되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아이,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무슨 카네이션입니까? 그냥 신부님, 수녀님 충분합니다. 이 정도

공안 베닉트 형제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7368님 30년 가까이 조현병 조울증 약을 먹고 있는 신다니엘입니다. 요즘 불안이 심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겨주셨는데요. 다니엘 형제님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사연 남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30년 가까이 이렇게 약을 꾸준히 드시고 계시는 것에 너무 이렇게 큰 용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약을 먹고 또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도 다 약을 먹듯이 꾸준히 이 약을 먹으면서 의사 선생님도 만나고 또 기도의 요술길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조현병, 조울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끊을 때 더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 잃지 마시고 약을 먹으면서 건강 잘 돌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솔길 단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고백록 9권, 모니카의 생애와 죽음 중 일부를 소개해드립니다. 우리는 그 장례를 슬피 울고 한숨 지으면서 치르는 것을 합당치 않게 여겼으니 그런 일은 죽는 이가 불쌍하거나 아니면 아주 없어지는 줄로 생각하기에 애달파하는 까닭이었습니다. 하우나 어미는 불쌍하게 죽는 것도 아니요 아주 죽는 것도 아니었으니 그렇다는 증거를 우리는 그의 행실과 꾸밈 없는 신앙과 확실한 근거에서 쥐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토록 속으로 아파하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다만 지극한 사랑과 행복 속에 같이 살아오던 버릇이 삽시간에 끊어져 버림에 상처를 받은 탓이었습니다. 그래도 한마디 그의 증언이 달갑기도 했습니다. 임종 병속에서 내가 시중을 들고 있을 적에 나를 귀여워하면서 효자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극한 애정을 표시하면서 평생 내 입에서 자기를 쏘는 인사나 욕되는 소리를 들은 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오나, 우리를 내신 내 하느님이시여, 이까지 것이 무엇이오니까? 내가 그에게 드린 공경을 그가 나를 섬긴 것에 비하면 무엇이겠나이까? 결국 그의 크나큰 위로를 여의게 된 나이기에 영혼은 쓰라린 상처를 받고 그와 나와의 하나였던 생명이 찢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네, 순간의 상처는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 어버이날을 맞아 모니카 성녀가 아들을 위해 바쳤던 32년간의 눈물의 기도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기도는 계속되고 그 기도는 여전히 우리를 조용히 지켜주고 있죠. 네, 참 담담하게 이렇게 써내려간 글이지만 그 안에 깊은 상실이 고여있는 고백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이 대목이 특별한 이유는 성인이 된 아우구스티누스조차 어머니 모니카의 죽음을 믿음으로는 받아들이면서도 마음으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슬픔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나의 손에 감사해 들었습니다. 오늘 끝곡 장완진의 옥탑방 멜로디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부활제 5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매호성당 보좌 박준환 신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삼위 예수님, 오늘은 부활 제5주간 금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계명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마음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복음에서 계속 언급이 됩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사랑, 그리고 그렇게 목숨을 내놓음으로써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서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상호 존중과 더불어서 자기 희생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이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는 사랑도 아니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선심 쓰는 그런 마음도 아닙니다. 친구 대 친구라는 동등한 관계에서 어떤 대가도 이유도 없는 순수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묵상해 봅니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고도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살아갈 차례입니다. 다른 이들을 동등히 존중할 줄 아는 사랑,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 나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을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랑이 많겠습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이런 크신 사랑이 더 필요한 오늘날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총을 청하면서 오늘 복음 말씀 글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1: 부활제 5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매호성당 보좌 박준환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박준환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드론부 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6: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에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5: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6: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7: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가 마련한 광주 북구의 오병이엽 밥집 따뜻한 밥 짓는 냄새가 골목을 채우면 하나 둘 식구들이 모여듭니다.
8: 노숙인들이 한 45명 있는데 서로가 이제 여기 와서 여기서 하루 한 끼라도 먹고 고마움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7: 갓 지은 밥을 나누며 안부를 묻는 소박한 밥상 이들을 맞이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에는 가족을 먹이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9: 가톨릭인의 본분이 사랑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를 활동함으로써 이렇게 더 기쁨을 얻는 거죠.
7: 따뜻한 손길을 건넬 때 이웃은 어느새 가족이 됩니다.
0: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1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BTS의 멤버인 V가요, 미국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선물이냐면요, 자리입니다. 자리, 우리 왜 앉는 자리 있잖아요. 미국 팬클럽은 미국의 텍사스주 엘파소 지역에서 열리는 BTS 콘서트를 기념해서요, 콘서트가 열리는 엘파소 플라자 극장에 V의 이름을 새긴 좌석을 헌정했는데요. 이 극장이 1930년에 만들어진 도시의 랜드마크 같은 곳이라고 하네요. 100년 가까운 세월을 존재해온 이 극장에 팬들이 사랑하는 그 가수의 이름이 새겨진 이 자리도 오래오래 그 자리에 남아있겠죠? 오늘은요,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께도 자리를 선물해보는 건 어떤가요? 자식이 크고 또 품을 떠나고 언젠가부터 자식에게는 아, 내 자리는 없는 것 같다라고 느끼실 부모님에게 마음 한켠에 크게 있는 부모님의 자리를 보여드리는 것도, 그것도 특별한 어버이날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큰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늘 그 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전해봅시다. 여러분을 위한 자리 여기 있습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0: 김세정 꽃길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자리라는 게 오래오래 남을 그런 자리잖아요. 좋아하는 가수의 이름을 새겨두는 일, 그 가수를 위한 정말 특별한 선물이겠죠. 사랑하는 부모님께 당신의 자리를 보여드리는 것, 여전히 부모님의 자리가 크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전해드리는 것도 어버이날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 어버이날 다들 잘 보내셨나요? 보이지 않는 자리까지도 사랑으로 채워주신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면서 모든 가정 위에 하느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라, 금요일 문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건안드레아님 반갑습니다. 율리안나님, 안녕하세요. 설디님, 바람이 많이 불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목감기 유행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너무 크고 바람이 많이 부니까 저도 목이 막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럴 때는 정말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 오늘 금요일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인가요? 모르셨던 분들은 너튜브로 들어와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영민님께서 설디 반갑습니다. 사진이 커서 놀랐어요. 원래 큰가요? 라고. 그냥 좀 크게 제가 해봤어요. 이렇게. 많이들 좀 보고, 오늘 설디랑 함께하는 뭔가가 있나 보구나, 이런 거좀 눈치채시라고 제가 커다랗게 좀 해봤는데 너무 부담스러웠나요? 다음에는 조금 더 조그맣게 해볼게요. 김기현님께서도 찬미예수님 설디님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날과 주말과 주일을 준비하는 금요일입니다 하시면서 또 남겨주셨어요. 요차님께서, 아니 설디의 사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저는 또 이런 피드백을 빠르게 수용합니다. 그래서 저희 매주 금요일에 항상 이렇게 보라 켤 거거든요. 그때는 제가 다음 주 썸네일에는 진짜, 진짜 쬐끄맣게, 내가 얼마나 쬐끄맣게 가져오나 여러분 보세요. 진짜 쬐끄맣게 가져올 거예요. 사진 너무 컸구나. 너무 그랬구나. 반성해 보면서. 이미대 레사님이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코너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소식을 퀴즈로 대뜸 냅니다. 정답도 대뜸 보내주셔야겠죠? 그리고 금요일 코너, 설디와 함께하는 설디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그래가지고 제가 제 얼굴을 좀 커다랗게 좀 해버렸지 뭐예요? 다음에는 진짜 쬐끄맣게 가져올게요. 설디와 오늘 어떤 게임을 함께하게 될지, 기억력 테스트를 할수 있는 숫자 게임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진짜 옛날부터 막 암기왕, 암산왕 이런 소리를 좀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참여를 좀 해주시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게임하면서 또 선물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큼한 설레라의 에세이, 오늘의 비타민 5시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IS 동서와 함께합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 동서.
0: 여러분, 혹시 그거 알고 계셨나요? 대구 CPBC가 야심차게 준비한 영성 에스프레소가 있는데요. MG 신앙상담 쇼츠, MBTI 카노를 함께 만들 커피콩 크루 일기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좀, 성격 탓하느라 신앙생활이 씁쓸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은 많이 이 MBTI 카노에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획부터 시작해서 촬영, 편집, 이걸 스마트폰 하나로 쇼폼을 만들 줄 아는 능력자라면 지금 바로 도전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한 편당, 영상 한 편당, 여러분. 스타 땡스 있죠? 별 스타 뭐라 그래야 되지? 거기 카페 있잖아요. 5만 원 상품권도 나가고요. 제작자 이름도 기재를 해드립니다. 지원하실 분들은 5월 20일 오후 6시까지 지원을 해주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대구시 PBC 홈페이지나 별스타그램 내 지원 QR코드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블랙핑크가 부릅니다. 뛰어!

블랙핑크 띄어 듣고 왔습니다. 오사공사님께서 매번 운전 중이라 항상 귀로만 듣다가요. 오늘은 문자 할 수 있어 좋네요 라고 하시면서 바람 많이 불어요. 날아가지 않게 조심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머나 그러니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바람에 안 날아가게 진짜 필히 조심할 진짜 필요가 있다. 그쵸? 우리 오사공사님이랑 저는 특별히 우리 바람에 안 날아가게 이런 날은 정말 조심하고 조금 이렇게 신발도 두꺼운 거 두툼한 거 이런 거 신어서 안 날아가게 우리 조심해 보아요. 공교롭게 오늘이 또 보이는 라디오라 가지고 되게 민망하네요. 자, 저희는 퀴즈 풀러 가볼까요?

대뜸 퀴즈. 우리 지역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대뜸 퀴즈로 냅니다. 정답도요 대뜸 보내주세요. 오늘의 대뜸 퀴즈는 경북 포항 소식입니다. 포항시는 2026 포항 땡땡 맛집 땡땡 로드 10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포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이 땡땡 요리를 발굴해서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6 포항 이건 맛집 10선, 10선에는 중앙동, 연희읍, 구룡포읍 등 포항 곳곳에 이건 맛집 이름이 올랐다고 하네요. 저 구룡포역이 어딘지 알아요. 진짜 맛있거든요. 포항으로 이거 투어를 떠나보는 것도 색다른 즐거움이 되겠습니다. 이거 좋아하는 분들 상당히 많죠? 뭐 칼땡땡, 콩땡땡, 이제 더워지니까 콩땡땡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잔치땡땡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이거 예전에는 이건 먹어야지, 이거 언제 먹을 수 있어? 라고 결혼 정년기인 분들한테 묻곤 했어요. 결혼을 언제 하는지 둘러서 물어보기도 할 때 했던 그 메뉴. 요즘에는 이렇게는 말 잘 안 하는 것 같죠? 이 메뉴는 과연 무엇일까요? 1번 국수, 2번 탕수육.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우리 언제쯤 국수 먹을 수 있어 땡땡씨? 이렇게 물어볼까요? 아니면 우리 언제쯤 땡땡씨 덕분에 탕수육 먹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볼까요? 결혼 정년기를 앞둔 누군가에게 물어볼 때 말입니다. 국수일까요? 탕수육일까요? 정답은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오늘의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이것의 종류 중에 하나죠. 컵라면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송 듣고 와야 되겠죠? 이무진이 부릅니다.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

이무진,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 듣고 왔습니다. 대관한드레아님이 과메기? 라고. 이거 그냥 포항 맛집 이것만 듣고 지금 과메기 먼저 보내신 거죠. 포항하면 또 과메기긴 하죠. 그런데 오늘의 정답인 이것 맛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이것인데요. 저도 이거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이것 종류가 있으신가요? 여름에 콩 땡땡, 콩 이것 진짜 별미이고요. 비 오는 날에는 또 칼 땡땡, 칼 이것이 제격인데 거기에 이제 전을 좀 곁들이면서 먹어야지 맛이 있죠. 더워지는 계절에는 냉면도 시원하니 좋잖아요. 이 냉면도 오늘의 정답인 이것의 종류 중에 하나고요. 저는 또 그 이태리 이것을 또 좋아합니다. 파스타도 이것 종류라면 이것 종류겠죠? 다양한 파스타들이 있으니까 저 너무너무 좋아해요. 문자 보내주신 우리 9514님 문자가 너무 웃겨서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거 읽어드리면 바로 정답이 티나서 조금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각 지역마다 이건 맛집들이 가득 있지만 포항에도 이건 맛집이 있습니다. 무려 10개의 집을 선정을 했는데요. 하나하나 찾아보고 도장 깨는 재미가 또 있을 것 같네요. 포항하면 또 회가 유명하니까 매콤한 회 땡땡, 회 이것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이 메뉴는 과연 무엇일까요? 1번 국수, 2번 탕수육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오늘의 정답자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컵라면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국수, 2번 탕수육 중에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여러분들의 답변 기다려보면서 명카드라이브의 냉면 들려드릴게요. 여름의 대표적인 이것은 바로 냉면이죠.

명카 드라이브 냉면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 정답은요, 바로 국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국수. 이미 대리사님이 정답 1번 국수 하시면서 제 아들은 잔치국수 좋아한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오, 잔치국수는 뭔가 이 국수계 스테디셀러 같은 베이직한 그런 요리 있죠? 우리 영민님도 설디는 국수파, 냉면파, 아님 탕수육파라고 해주셨는데, 아, 저는 못 골라요. 왜냐면 면을 너무 좋아하는데, 자장면을 먹으러 가서 탕수육을 안 시킨 날이 없어가지고, 못 고릅니다. 둘다 좋아합니다. 아, 우리 정근님께서 휴지설디 반갑습니다. 국수 하시면서 정답을 보내주셨고요. 제가 예전에 갈밭성당 음악회 진행했었거든요. 그 얘기 해주시면서 감사하다고 톡 튀는 말솜씨가 정말 정감이 가고 좋습니다라고 해주셨어요. 퇴근길에 매일 듣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네요. 오늘 정답은 국수였고요. 국수 보내주신 분들 정답 좀 살펴볼까요? 대건안드레아님은 저는 고기국수 좋아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제주하면 고기국수가 또 유명하죠? 율리안나님이 1번 국수입니다. 저녁 메뉴는 국수가 좋겠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이렇게 막 계속 먹는 이야기, 특히 특정한 메뉴 이야기를 하면 아, 너무 배고파지면서 이따 저녁에 그걸 꼭 먹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6287님, 1번 국수, 4023님, 정답 국수, 1166님도 대뜸 정답 국수 하고 보내주셨고요. 8411님은 국수요. 우리 딸도 국수 빨리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머나, 몇 살이에요, 아기가? 국수를 아직 못 먹는다? 라고 한다면 돌 전이거나, 돌에

0: 해서 두돌 사이 정도일까요? 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먹을 수 있으니까. 얼른 커서 우리 8411님이랑 국수 메이트 해주면 좋겠네요. 따님께서. 9514님께서 우리 팡에서는 밀가리로 만든 거는 국시고요. 밀가루로 만든 것은 국수라고 하던 국시집 아저씨의 말씀에 웃곤 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밀가리로 만드는 건 그쵸. 국시죠. 그리고 밀가루로 만들면 국수 이렇게. 9485님은 찬미예수님 1번 국수 여름에는요 시원한 국수가 좋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시원한 국수 너무 좋죠. 아까 말씀드린 회국수 아니면은 비빔국수 열무 비빔국수 이런 거 너무 맛있잖아요. 냉면도 왜 비빔냉면 코다리 비빔냉면 이런 것도 아우 이렇게 말할 때마다 음식 얘기하면은 엄청 침이 고여가지고 제가 근데 진짜 늘 말씀드리지만 먹는 양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말을 하면 저도 모르게 음식 얘기하면 이렇게 침이 고여요. 1547님 정답 1번 국수. 여름엔 시원한 냉국수가 최고죠. 전 더위를 많이 타서요 여름엔 국수보다 물냉면을 많이 먹어요. 벌써부터 이렇게 더워서 올해 여름이 걱정이 됩니다. 요즘 낮엔 덥고 밤엔 춥고 하니까 설디도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진짜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바람 불면서 너무 춥고 이래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날씨에 좀 건강을 잘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우리 1547님은 물냉면을 또 좋아하시는군요. 물냉면도 그거 있잖아요. 그 평양냉면파 그리고 함흥냉면인가? 우리가 그냥 보통 먹는 거? 함흥냉면파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냉면 스타일을 좋아하시나요? 5558님께서는 국수요. 저는 집에서 멸치 육수를 내서 끓이고 있어요. 맛있어요. 담백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집에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멸치 육수를 내서 끓이면 안 맛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죠. 근데 이게 육수 내는 게 생각보다 간단하다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귀찮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육수부터 우려내시니까 맛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정답은요. 바로 국수였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오늘 컵라면 이용권 보내드릴 건데요. 6287님께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8411님 두 분께 저희가 컵라면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이 컵라면 이용권은요.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받으시면 사용 등록을 기한 내에 꼭 먼저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대뜸 퀴즈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
1: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0: 설디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게임! 게임 시간입니다. 일상에 살짝의 긴장감 필요할까요? 저와 소소한 승부 한번 해보시죠. 승부욕을 자극시키는 신나는 랜덤 게임 시간인데요. 매주 우리가 다른 게임을 합니다. 설디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과연 오늘의 게임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과 이 설디, 과연 누구의 승리로 끝날 것인가? 오늘의 랜덤 게임은요, 살짝 예고를 해드린 대로 기억해요 숫자 게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기억력 테스트인데요.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철수의 하루를 유심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정답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들으면서 숫자가 나올 때는 귀를 더 쫑긋해 주셔야 돼요. 오늘의 정답은요. 노래가 나가는 동안 노래 1절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승리고요. 1절 안에 정답이 안 나왔다? 그러면 저의 승리입니다. 노래 1절이 나가는 동안 정답 문자가 들어올까요? 오늘은 어떤 분들께 정답의 선물을 드릴지 좀 고민을 해보면서 첫 번째 정답 일단 보내주세요. 1등 정답자는 저희가 또 챙겨드려야 되겠죠. 빨리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기억을 해가지고 보내주신 걸 테니까 첫 번째 정답자 분께 선물 보내드리고 그리고 몇 번째로 해볼까요? 제 마음속에 있는 숫자를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철수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물을 두 컵을 마시고 식빵 세 조각과 달걀 두 개로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8시 30분에 집을 나선 철수는 버스를 한 번 갈아타고 회사 근처 마트에 들러 사과를 다섯 개 사고 딸기를 한 팩 샀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동료 3명과 김치찌개를요 4인분을 나눠 먹고 근처 과일 가게에서 오렌지 4개를 샀어요. 식사 후에는 편의점에서 커피 2잔과 초콜릿 3개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요 귤 10개와 두부 2모를 사고 저녁으로 삼겹살 600g과 상추 15장을 먹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철수는 알람을 오전 6시 30분으로 맞추고요 성경 두 쪽을 읽은 뒤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서 문제. 철수는요 오늘 오렌지와 귤을 총 몇 개 샀을까요? 너무 어렵죠 여러분. 오렌지와 귤 총 몇 개 샀을지 정답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정답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받아볼 거고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힌트송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실시간 채팅창 너튜브로 들어오시면 화면을 통해서 힌트를 가득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려보면서 오렌지와 귤은 총 몇 개 샀을까요? 허각의 노래 들려드릴 거예요. 1440 들려드릴 건데요. 이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허각 1440 듣고 왔는데요. 1440 듣고 왔습니다. 너무 좀 어려웠죠, 여러분.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거 숫자 나오는 걸 다 더하는 걸까? 막 이 숫자를 뭘로 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오렌지와 귤을 다 더하면 몇 개일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영민님께서 몇 개죠? 설디가 다 먹었죠? 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오렌지랑 귤 오늘 그래서 정답 몇 개냐면요 여러분 14개입니다 집에 들어오는 길에 귤을 10개를 샀고 그리고 근처 과일 가게에서 오렌지 4개를 샀거든요 점심 먹고 그러니까 총 합이 14개예요 귤이랑 오렌지 14개 못 먹어요 여러분 영민님 못 드세요 저는 먹을 수 있기는 해요 배가 너무 부르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또 열심히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아 이거 못 풀면 어떡하지 했는데 그래도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 설레나 듣는 분들 중에서 근데 안타까운 그 문자가 있어서 안타까운 문자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정답 맞추신 분들은 제가 한꺼번에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90님이 15개야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7890님이 너무 급하셔가지고 15개야! 라고 하지만 14개였다는 것 그리고 6287님은 당당하게 오렌지와 귤 개수 5개! 라고 안 들으신 거 아니에요? 오렌지와 귤 개수는 5개라고 이렇게 오렌지는 4개고 귤은 10개였는데 그 어느 것도 지금 맞지가 않았습니다 정답은 오늘 14개였고요. 1등으로 보내주신 분 7654님 정답 14개 하시면서 1등으로 보내주셨어요. 너무 똑똑합니다. 우리 7654님께 저희가 탄산음료 이용권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뒤에 문자가 쭉 왔는데 한 분만 우리 그러니까 7654님만 1절 안에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7654님께만 저희가 탄산음료 이용권을 드리고 뭐 7890님 그리고 7632님 6287님 0243님 3368님 모두 2절을 지나고 보내주셔가지고 안타깝지만 땡입니다. 이분들은 제가 이긴 걸로 또 해야겠네요. 자, 첫 번째 게임은 이렇게 7654님의 승리로 돌아갔고요. 두 번째, 설디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기억해요. 기억력 테스트 숫자 게임인데요. 여러분들 숫자 기억하는데 나 좀 약한 것 같다. 지금 방금 깨달으셨을 수도 있어요. 유심히 숫자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결은요. 똑같이 노래를 듣는 1절 안에 여러분들이 정답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 거고요. 그중에 또 저희가 추첨 통해서 탄산음료 이용권 보내드릴 거고 2절부터 정답이 들어온다? 그리고 아무도 정답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제가 승리하는 겁니다. 제가 이기면요. 이 승리를 다음 주 랜덤 게임으로 넘겨보려고 해요. 제일 먼저 답 보내주신 분은 여전히 저희가 챙겨드리고요. 그리고 또 1절 안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 통해서 탄산음료 이용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게임 가봅니다. 이번에는 성경 말씀 전해드립니다. 말씀도 숫자도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서 14장 6절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오복음서 5장 3절의 말씀이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이건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시편 23장 1절의 말씀이고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여러분. 아니다,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이건 요한복음서 14장 27절의 말씀이고요. 이제 귀 기울이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과연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몇 절일까요? 숫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931 문자로 정답 받아보면서 과연 이건 창세기 15장 몇 절의 말씀일까요? 힌트송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답을 샵 0931 문자로 받아보면서 보아의 넘버 원 듣고 올 거고요. 그리고 또 너튜브 들어오시면 화면에 제가 친절히 힌트 띄워드립니다. 노래 듣고 올까요? 1절 안에 빠르게 보내주셔야 돼요.

보아 넘버 원 듣고 왔습니다. 넘버 원에서 제가 힌트를 드렸죠. 정답은 바로 뭘까요, 여러분? 영민님이 엥? 몇 개죠? 노래의 힌트가 라고 하시면서 정답을 보내주셔야죠. 오늘의 이 정답은 자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바로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1등으로 보내주신 분, 진짜 빠르게 보내주신 분 있거든요. 1478님, 1 하고 급하게 또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1478님께 저희가 탄산음료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피로를 녹이는 즐거운 게임 시간이었기를 바라보면서 설디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은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비타민 5시. 올 여름은요, 마음의 준비를 조금은 더 해야겠습니다. 올해 15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엘니뇨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유럽 중기기상예보센터 발표에 따르면요, 올해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 수온이 평년보다 여러분 3도나 높아서 해수면 온도는 1.5도 이상 오르는 강한 엘니뇨 현상 그 기준을 크게 웃돌았다고 합니다. 엘니뇨가요, 태평양 적도 부근 바닷물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인데요. 바다가 품은 열이 대기 중으로 많이 방출되면서 지구 전체 기온을 끌어올립니다. 이에 따라 2026년이 역사상 가장 더웠던 2024년을 넘어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19%, 역대 두 번째로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은 50%. 진짜 더워도 너무 더운 한 해가 될 것 같죠? 다가올 더운 날들이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더라도 메마른 마음까지 뜨거워지진 않도록 서로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여름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비타민 말, 여름엔 그늘이 되어주고 겨울엔 모닥불이 되어주는 소중한 사람에게 오늘 하루 사랑으로 답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낮에는 정말 여름의 예고편인가 하는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더워요. 근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바람이 아직은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 계절을 조금 더 열심히 즐겨야 될것 같고요. 폭염으로 푹푹 찌는 그런 여름이 와도 혹한으로 춥디 추운 겨울이 와도 시간은 흘러가고 계절은 돌아오고 서로의 그늘이 되고 모닥불이 되어주면서 견뎌내게 되겠죠. 그게 사랑이고 은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한 사람에게 아직 마음 못 전하셨다면요. 오늘 끝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한 사람에게, 기억나는 사람에게 마음 전하는 하루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그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게임도 해봤잖아요. 어떠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제가 1등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진짜 빠르게 또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0243님이 1절 나오기도 전에 보라 힌트도 안 보고 맞췄어요. 선물 안 받을 정도로 괜찮고 기쁘네요. 하하, 자체 박수 짝짝짝 이렇게. 이게 그런 약간 쾌감이 있다니까요. 나 힌트도 안 보고 듣자마자 내가 이거 바로 맞췄어. 이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0243님께 칭찬의 박수 짝짝짝 최고 보내드리고요. 아, 그리고 2113님도 1절입니다 하고 정답 보내주셨는데, 요게 시간이 조금 오바됐어요. 2절에, 노래 2절에 보내주셨어야 되는데. 그리고 1166님, 정답 15장 1점! 하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뭔가 격식 있게 딱 정답을 보내주시다니. 다음 주에도 저희 재미난 게임 들고 올 거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5508님께서 너무 똑똑한 힌트를 또 주셨습니다. 1절, 굿뉴스에서 찾았어요. 라고. 이렇게 빠르게 찾아서 보내주시면 돼요. 금요일마다 진행될 설디 랜덤 게임의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 바로바로 스피드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모두 스피드 장착해서 만나고요. 그리고 끝곡으로는 0948님이 신청해주신 노래 틀어드리려고 해요. 설디 오랜만에 문자예요. 보라가 아닌 문자로 해요. 여긴 날씨가 좋네요. 신청곡 제주소년 귤 노래 들려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우리 0948님께서 신청해주신 귤 노래 들려드리면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1: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0: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1: 뭐라고요?
0: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45번, 맑은 하늘 5월은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의 모우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짧은 치마를 입은 젊은 여성이 보수 집회에 참여해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장면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왔습니다. 보수 진영에선 젊은이들도 우리 주장에 동조한다며 좋아요를 마구 눌렀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이 여성, 사실은 AI가 만든 가짜였습니다. 이 계정의 실제 운영자는 남성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백만 팔로워를 지닌 마가 세력 인플루언서 에밀리 하트가 AI로 만든 가짜였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이 계정을 운영한 사람은 인도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하루에 1시간을 투자해 매달 수천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젊은 여성을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이념을 주입하려는 구구의 정치적 피싱이 극성입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 개인의 분별력과 언론의 팩트체크가 필요한 때입니다. 거짓 없는 세상을 꿈꾸며 5월 8일 금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엔젤스 여러분, 김준일의 시사천국 오늘도 열심히 새집 단장 중인데요. 인테리어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당분간은 유튜브 CPBC 라디오 채널에서 계속 인사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함께 나누고픈 다양한 의견,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1053 유튜브,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럼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뿅.

0: 고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바삭해.
2: 맛있는 60개 치킨.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2: 맛있는 60개 치킨.
1: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2: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3: 세상의 모든 시사, 김준일의 시사천국에 있습니다.
4: 그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부담감은 뭐 지금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2022년에 속초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형사 판결이 금고형이 나오면서 이 선생님이 교직 박탈령을 받게 되시고, 또 다르게 말한다면 뭐 전과자가 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전국적인 교사들의 그 압박감을, 불안감을 이렇게 버튼을 눌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3: 예,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인천에서 현직 중학교 교사로 활동 중인 현경희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대변인을 직접 저희 프로그램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오늘 팩트천국 이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가을 운동회에 경찰차가 오고 소풍을 가다 사고가 나면 담임선생님이 전과자가 된다는데 사실일까요? 아이들의 뛸 권리와 선생님들의 가르칠 권리를 찾겠다며 직접 축구복을 입고 입법에 나선 분이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저희가 직접 인터뷰한 목소리 함께 들으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5: 네, 초등학교 초등학생들 축구 지킴이 천하람 의원입니다.
3: 예, 아니 제가 잠깐 목이 메였어요. 천하람 의원님의 복장을 보고 지금 뭐 이제 목소리로만 들으시는 우리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좀 주황색 축구복을 입고 나오셨어요.
5: 그렇죠. 네덜란드 국대 유니폼 스타일이고요. 오렌지 군단. 저희 개혁신당 상징색이 오렌지색이라서.
3: 아, 개혁신당 상징색이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요즘 이러고 의정 활동하세요?
5: 네, 주로 이렇게 많이 다닙니다. 예.
3: 컨셉이 과한 거 아닙니까 지금?
5: 지금 천사 날개 달고 계신 분이 할 소리입니까?
3: 아, 예. 아이고, 예. 컨셉 대 컨셉이 네. 지금 오늘 강하게 부딪히는.
5: 뭐 너무 좋습니다.
3: 아, 예. 그렇군요.
5: 그래서 우리 빨리 우리의 학생, 우리 학교 현장도 자유롭게 재밌게 축구하고 운동회도 하고 소풍도 할 수 있는 정말 뛰어놀기 천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 예. 예. 오늘 이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뤄볼 텐데 일단 먼저 뭐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굉장히 이 이슈가 지금 전국적인 이슈가 됐어요. 대통령도 네. 또 뭐 국무회의에서 언급도 하고
5: 맞아요.
3: 대책도 세우라고 했잖아요. 네. 이 이슈를 처음에 좀 이거를 잡아야 되겠다.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한 계기가 뭐예요?
5: 제가 그게 큰 보도가 아니었어요. 작은 보도로 초등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축구 금지를 한다는 보도가 있길래
3: 예.
5: 제가 보고 저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점심시간에 축구 금지를 한다.
3: 예.
5: 뭔 소린가 이게 말이 되냐. 왜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공 가지고 나가서 점심시간에 놀고 하는 게 그냥 일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금지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었기 때문에
3: 예.
5: 제가 그 보도를 보고 에이 설마 전국에 한두 학교 있겠지 했는데 제가 친구들하고 이제 애 키우는 저도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3: 예.
5: 애 키우는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가서 물어봤어요. 물어봤고 거기 이제 같이 막 애들도 와 있고 막 이러니까
3: 예.
5: 제가 이 얘기를 꺼내니까 실제로 거기 나와 있는 초등학교 애들이 삼촌 우리 학교도 그거 못하게 해요. 점심시간에 그 반에만 있으라고 해요. 아예 운동장에 못 나가게 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100명 200명 그룹이 아니고 한 다섯 가족 이렇게 모였는데
3: 예.
5: 그래서 제가 아 이거 말이 되냐. 그래서 대정부 질문도 곧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길래 빨리 이거는 전국적으로 그럼 실태 파악을 해보자.
3: 예.
5: 그렇게 해서 제가 위기감을 가지고 시작한 일입니다.
3: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앞에 인서트에서 들었던 그 전교조 대변인 현직 네. 교사 목소리에서 나왔던 게 2022년에 속초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현장에 있는 그 교사들이 이제 현장 체험학습을 아예 안 가는 분위기가 됐다라는데 이게 뭐예요?
5: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이게 이제 그 춘천의 학교였을 거예요. 그래서 속초로 현장 체험학습을 갔는데 반 아이들을 선생님이 인솔을 하는데 그중에 좀 늦게 따라오던 친구가 있었고 버스가 후진을 하면서 그 학생이 이제 사망사고가 나게 된 일이었어요. 선생님은 앞에서 인솔을 하고 가느라고 이제 뒤에 따라오는 친구를 제대로 못 봤고 그, 예. 그 와중에 이제 버스 기사가 후진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났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주된 과실은 버스 기사에게 있는 거죠.
3: 예.
5: 근데 선생님이 뒤따라오는 아이를 챙기지 못한 것까지 형사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가 쟁점이었는데 우리나라 법원이 1심에서는 이제 집행유예가 나왔다가 마지막에는 선고유예까지 떨어지긴 했었어요. 근데 예. 1심에서 교사직을 상실하는 집행유예형이 나와버리니까 전국적으로 교사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거죠. 선생님들은 뭐 분신술을 쓸 수 있거나 뒤통수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닌데 예. 아이들을 앞장서서 인솔하고 가다가 사실 선생님이 보지 못했던 뒤편에서 일어난 사고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이면 사고가 나면 무조건 선생님이 책임을 지고 옷을 벗어야 된다 그러면 예. 우리가 어떻게 현장 체험학습을 나갈 수가 있냐.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3: 그렇군요. 네. 그래서 좀 과잉 처벌을 했다라는 게 교사들의 좀 주장이고 그렇죠. 이게 불가항력사항이 있는데 근데 이제 과거에 예를 들면은 뭐 이 건은 아니지만은 아이를 혼자 차에 놔두고 이 제대로 이제 확인을 안 하고 나왔다가 아이가 이제 여름에 쪄서 죽는다든지 그렇죠. 뭐 막 이런 일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5: 그렇죠. 근데 관리 그, 예.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관리 책임을 선생님이든 어린이집 보육교사든 물을 수 있는 사건인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버스에서 다 하차를 해서 예. 선생님 앞장서서 아이들을 인솔하고 가던 가고 있었는데 이제 일어난 사고다 보니까 저도 그 사건을 자세히 봤는데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었더라도 저걸 막을 수 있었을까?
3: 예.
5: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과한 형사처벌의 사건이고 실제 우리나라 법원이 저는 이해는 갑니다. 사람이 죽었으니까 최대한 넓게 많이 책임을 물어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도 이해가 아예 안 가는 건 아니지만
3: 예.
5: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육 환경에 굉장한 위축 효과는 나오고 있는 것이죠.
3: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 최근에 의원님이 공개한 데이터 이게 온라인 누적 조회수가 1800만 회를 넘길 정도로 폭발적인데
5: 네.
3: 운동회 시끄럽다고 경찰 부르는 일이 많다라는 건데 이거 좀 소개를 해주세요.
5: 네. 이게 지금 작년에 112 신고 중에 운동회 소음으로 신고된 게 350건입니다.
3: 305 전국에?
5: 네, 전국에.
3: 1년 동안?
5: 1년 동안. 그렇게 매일, 많다고 할 수는 없어요.
3: 근데 매일 한 건씩 뭐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죠. 하나씩
5: 그리고
3: 있었다.
5: 보통 이제 5월이나 10월에 집중되죠. 이제 그렇죠. 봄 가을에 집중되는데 예. 문제는 2018년에 전국에 신고가 70건이었어요.
3: 오.
5: 그러니까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3: 예.
5: 또 한 가지 문제는 350건이 신고가 들어왔는데 경찰이 출동한 게 345건이에요.
3: 거의 다 출동했네요.
5: 다 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찰이 어떤 면에서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출동 안 하면 경찰한테 민원을 내니까.
3: 아.
5: 근데 문제는 이게 저도 처음에는 야, 전국에 350번 안 많은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데가 종로인가요? 중구인가요? 어쨌든
3: 중구입니다,
5: 중구죠.
3: 여기.
5: 중구에 한 학교에 운동회 하는데 경찰차가 온다.
3: 예.
5: 그 학교 분위기가 망가지는 건 물론인데 그러면 중구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야, 우리도 경찰 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운동회를 안 하는 게 분위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3: 위축효과가 있네요.
5: 위축효과가 엄청나게 있고 예. 운동회를 축소해서 야 그냥 우리 체육관에서 좀 학년 나눠가지고 조그맣게 하고 말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운동회 위축효과는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거죠.
3: 그렇군요.
5: 네.
3: 그래서 운동회를 아예 안 해버리거나
5: 그렇죠.
3: 그러면은 또 이제 뭐 아까 전에 그 점심시간에 이제 운동 못하게 하는 그 네. 기사 봤다라고 하는데 다치니까 운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5: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의 종류를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는 다쳤을 때 민원이 들어오고요.
3: 예.
5: 두 번째는 우리 애가 소외감 느낀다. 우리 왜, 애도 왜요? 축구하고 싶어 하는데 애들이 안 끼워준다.
3: 예.
5: 그 생각보다 그 민원이 많아요.
3: 아 그래요?
5: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저는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정한 사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운동장이 좁은데 예. 축구하는 애들만 너무 운동장을 많이 점유한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종류의 민원들이 다양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중에 선생님들이 제일 겁내는 거는 다쳤을 때.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학생들끼리 뛰어놀다가 다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3: 뭐 지가 알아서 할 일이죠.
5: 그러니까 좋은 일은 아니지만 예, 예, 어쩔 예. 수 없는 일인데 요즘은 그럴 경우에는 또 학교의 관리 책임, 일선 교사 선생님은 뭐 했냐. 근데 선생님은 본인도 밥도 먹어야 될 뿐더러 늦게 밥 먹는 학생들 그 급식 지도도 해야 되거든요.
3: 예.
5: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분신술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다 나보고 책임지라는 거냐라고 하니까 민원이 들어오니까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청에서도 아 그러면 그냥 못하게 하여. 그냥 뭐 민원 들어오는데 우리가 애들 축구한다고 뭐 월급 더 받는 것도 아니고
3: 예.
5: 그냥 못하게 하세요. 이렇게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3: 이게 야, 참 좀 복합적인데 과도한 이건 불편러 뭐 이런 분들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툭하면은 우리 애가 상처받는다, 소외받는다, 정서적 이 학대를 어떻게 맞아요. 해결할 거냐 이거를 다 민원을 놓고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
5: 그러니까 제가 제일 그래서 이번에 마음 아픈 게 소수의 프로불편러, 그러니까 소수의 악성 민원인들이 조용한 다수의 교육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축구하는 거, 운동회 하는 거, 소풍 가는 거 다 교육의 일부입니다.
3: 예.
5: 이게 단순히 논다라고 치부할 일이 아니고요. 학생들의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도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들이에요. 근데 시끄러운 소수가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이거를 안 해버리는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두 가지 이슈인데 첫 번째는 민원 대응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3: 예.
5: 그걸 일선 선생님한테 대응하라 그러면 잘 될 리가 없지. 교장 선생님이든 교육청에서든 책임지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 요즘은 부담이 전부 일선 교사들한테 가게 돼 있고요.
3: 아.
5: 또 한 가지는 실제 다쳐서 그게 소송으로 고소고발로 들어왔을 때
3: 예.
5: 이걸 선생님들이 다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아 그냥 뭐 문제 안 생겼으면 좋겠다. 최대한 그럼 하지 말자. 옆 학교도 안 한다더라. 이렇게 가는 건 거죠.
3: 그렇군요.
5: 네.
3: 운동장 통제도 모자라서 이제 요즘은 운동 그러니까 소풍.
5: 네.
3: 봄이나 가을 소풍을 안 간다는데 이거는 현장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 대도시랑 그다음에 초등학교일수록 이런 체험학습을 시행하지 않는 학교 비율이 훨씬 높고 그다음에 중고등보다도 초등이 훨씬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저희 조합원 선생님들 한 17분, 18분 모인 곳에서 그래서 소풍을 가는 학교가 있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한 학교만 가시더라고요.
3: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풍이라고 하는 거가 요즘 현장 체험 학습이라고 맞아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2022년 속초 사건 이후로 진제는 밖으로 안 나가는 거죠, 애들
5: 맞아요.
3: 데리고.
5: 그러니까 지금 저도 통계를 저희가 다 뽑아봤거든요.
3: 예.
5: 일일형 그러니까 당일 소풍. 당일 소풍은 그래도 아직 좀 갑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한 25% 정도의 학교가 가요.
3: 예.
5: 근데 75% 학교는 안 가는 겁니다.
3: 그러네요.
5: 반대로 얘기하면 일일형도 심지어 안 가고요. 숙박형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학여행이나 수련회라고 하는 것들
3: 예.
5: 서울에서 몇 프로 가는지 아세요?
3: 10% 정도 갑니까?
5: 4.9%
3: 그러니까 5%가 안 되는구나.
5: 그러니까 100개 학교가 있으면
3: 예.
5: 수련회를 가는 학교가 5%인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막 가고 싶어 해 이제
3: 예.
5: 가고 싶어 해서 민원이 들어와요 이제 또 너무 안 가니까
3: 그래요?
5: 그럴 정도 지경입니다.
3: 아 그렇군요. 이게 교사들이 이제 부담을 느끼는 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겠네요. 그러니까.
5: 그렇죠.
3: 그렇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안전요원을 보강하면 된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독 깬다며 책임 회피를 비판을 했는데요. 현장은 이 발언에 충격을 받았다는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4: 이번에 대통령 말씀 워딩도 교사들의 그 책임을 되게 묻는 방식으로 지금 현실은 어떤지 이것에 대한 진단은 없이 교사들에 대한 그 책임감만 강조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나와서 거기에 대한 교사들의 그 거부감, 충격 이런 것들이 매우 컸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육 당국의 현장을 제대로 알고 뭔가를 진단을 하고 보고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3: 예, 이게 천하람 의원이 이제 뭐 의회에서 국회에서 네. 제기하고 이런 게 이제 화제가 되니까 이게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도 이제 반응을
5: 맞아요.
3: 한 거고
5: 네.
3: 그런데 안전요원 보강을 해라 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라고 얘기한 게 교사들에 대한 비난으로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5: 실제 그렇게 좀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시는 국민들도 꽤 있어요.
3: 예.
5: 근데 한번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그 선생님들도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겠다는 게 아니고 장독이 부서졌을 때 독박 책임을 선생님들이 지는 구조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3: 예.
5: 이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전요원 몇 명 더 있다 그래도 사고 나면 안전요원이 책임집니까? 아니죠. 인솔 교사가 책임진단 말이에요.
3: 예.
5: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속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안전요원이 전체 학교에서 한두 명 더 붙어 있다고 해도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에요. 그럼 사고가 났을 때 안전요원한테 그럼 책임을 물을 거냐? 아니거든요.
3: 예.
5: 선생님이 책임지는 거거든요. 이런 구조 속에서 단순히 선생님들이 더 책임지고 학생들하고 가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선생님들의 책임 부담을 제도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3: 예.
5: 약간 축구 옷도 입고 나왔으니까 얘기 비교하자면
3: 예.
5: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옛날 한국 축구의 근성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 아.
5: 야 쫄지 말고 그냥 가. 뭘 뭐가 문제야?
3: 정신력으로 이겨내야지.
5: 근성으로
3: 예.
5: 근성론인데
3: 예.
5: 요즘은 근성론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시스템 어떻게 보면
3: 전술
5: 이걸로 예. 가야 되는데 그거를 더 잘 짜야 된다는 얘기를 저도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님 만나서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도 청와대도 지금 화답을 했어요.
3: 예.
5: 지금 정부랑서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이미 성과가 좀 나온 게 아까 우리 얘기했던 운동회 할 때 경찰 출동하는 거 있잖아요.
3: 예.
5: 그거는 안 하기로 했어요.
3: 아, 아예 출동하지 마라.
5: 네, 경찰청에서 출동 안 하겠다고 이미 저희한테 얘기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3: 예.
5: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운동회 소음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하는 코드 번호를 112 상황실에서 부여를 했었대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설득하니까 아 그래 이걸 굳이 꼭 출동까지 해야 되냐?
3: 예.
5: 그럼 출동을 안 해도 되는 코드 번호를 부여하고 학교에 유선으로 좀 확인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고 이미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3: 예.
5: 그 다음에 이 선생님들한테만 독박 책임을 물리는 이 구조도 선생님들에게 고소 고발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러면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도입할지도 청와대도 이미 검토에는 들어갔습니다.
3: 그렇군요.
5: 네.
3: 뭐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교사들이 느끼는 부담감도 이해가 가는데 사실은 뭐 학부모나 이쪽에서는 아이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좀 교실 밖에서 놀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있고
5: 그럼요.
3: 소풍도 가고 싶어하고 그런데 교사들이 좀 자기 몸을 사리는 게 무책임한 처사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현경희 대변인의 현장의 의견 다시 한번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4: 되게 위험한 곳에 노동자가 일을 하는데 그 사람한테 안전장치를 제대로 도구나 기구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험한 곳으로 가서 일하는 것이 너의 책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옳지 않은 거잖아요. 저희가 고의나 아니면 뭐 중대한 과실에 의해서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0: 국가 책임제
1: 맞습니다.
0: 뭐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에 휘말렸을 때는 정부가 네. 지원을 해서 이 교사가 좀 그런 부담을 덜게 해줘라.
1: 그렇습니다.
0: 그거가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지금까지 좀 난색을 표하는 이유가 돈의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영역에서의 형평성 문제인가요? 아니면 다른 게 있는 건가요?
1: 둘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돈이고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0: 예.
1: 근데 돈의 문제는 사실은 요즘 같은 시기에 조금 더 우리가 법률 전문가들을 보강하는 거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전 돈의 문제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정부가 책임을 떠안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제일 크다고 보고요.
0: 예.
1: 근데 저는 교사라는 직역이 물론 다른 직역의 여러 공무원분들도 악성 민원이나 고소고발로 뭐 고생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는 교사를 대상으로 이런 제도를 운영해보고 성과가 좋다라고 하면 다른 공무원 직역에도 저는 충분히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0: 예.
1: 다만 교사는 좀 특수한 것이 민원으로 인해서 피해를 그 담당 공무원인 교사만 입는 것이 아니라 그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위축 효과가 그냥 공직사회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당장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이 누려야 할 어떤 교육의 대상들을 못 누리게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시급하게 저희가 봐야 되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예.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 선생님들 상대로 고소고발이 막 엄청 들어와요. 요즘 뭐만 하면 아동학대라 그러고 뭐 조금만 하면 다치면 고소고발 엄청 들어오는데 이게 유죄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1, 2%밖에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0: 시달리는구나.
1: 그렇죠. 선생님이 학생이나 부모한테 고소당해가지고 경찰서 가고 이러면은 소문이 나요. 소문도 나고 동료 교사들 사이에 어떤 선생님 이것 때문에 어디 경찰서 불려갔다고 뭐 하고 변호사 선임하는데 돈 500만 원 줬대 700만 원 줬대. 이게 어마어마한 위축 효과를 교사들 사이에서 불러오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선생님 혼자 알아서 대응하게 놔둘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제대로 된 법률 지원을 해야 되고 경찰에서도 딱 보면 사건 보면 알거든요.
0: 예.
1: 이게 정말 선생님이 잘못한 건지 아닌지.
0: 그러면
1: 처음에 1차 조사할 때는 교육청 변호사 부르면 되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이게 정말 심각하고 선생님을 꼭 불러야 되겠다는 2차, 3차 조사에서 부르면 되는 거거든요.
0: 예.
1: 그렇게만 한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돈 쓰고 시달리고 명예 실추되고 하는 것만 막아도 이 교육 현장의 위축 효과가 아주 많이 감쇄될 거다. 그렇게까지 해줬는데도 학교에서 아 저희 뭐 혹시 어쩌고저쩌고 뭐 소풍 안 갈래요? 뭐 안 할래요? 그러면 그때는 비판해야 되지만
0: 예.
1: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지금 아까 인터뷰에서 봤듯이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어요. 그 니들 사고 나면 알아서 니들이 책임지고 변호사 선임도 니들 돈으로 해 이러고 있는데 내가 교사라도 이건 안 하죠.
0: 그렇군요.
1: 예.
0: 그러니까 의원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이대 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과 관련해서 의료진 처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그게 다 무죄가 나기는 했는데 2017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이제 의료계가 주장하는 바로는 이때 이후로 이제 소아과는 아무도 안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신생아는 그렇죠. 원래 사망 비율이 높은데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를 책임에 묻기 시작하면 우리가 왜 리스크를 짊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처벌 만능주의는 안 된다라는 의료계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1: 맞아요.
0: 상당히 좀 유사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1: 그렇죠.
0: 이게.
1: 근데 뭐 의료계는 어쨌든 우리가 사적 섹터니까 정부가 바로 개입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제도 개선이나 법원의 판례들이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0: 예.
1: 어쨌든 교육계는 공적 영역이고 저희가 직접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직접적으로 있어요.
0: 예.
1: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0: 그 의원님이 지금 아이들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닙니다. 법을 네. 발의를 했다라는 건데 이게 뭐예요?
1: 아 이게 아까 말씀하신 운동의 소음이라든지 요즘 운동회뿐만이 아니라요. 그냥 체육 수업하는데 호루라기 부는 거.
0: 예.
1: 어린이집에서 잠깐 아기들 그 놀이터에서 노는 거. 이런 것도 막 소음 신고가 엄청 들어와요.
0: 그래요?
1: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거가 들어오면 제가 경찰 얘기 들어보니까 어쨌든 지금 소음 신고가 들어오면은 아무것도 안 하기는 못하다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는 아예 소음 진동법 규정하고 경범죄 처벌법 규정을 바꿔서
0: 예.
1: 아이들이 정상적인 교육 활동, 보육 활동에서 내는 소음은 소음 진동법상 소음에서 제외하자.
0: 예.
1: 그리고 경범죄 처벌법상 소란 행위에서도 제외하자라는 게 아이들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다 법의 핵심이고요.
0: 그렇군요.
1: 대신에 이렇게 되면 악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0: 예.
1: 막 솔직히 말하면 중고등학생들 막 너무 소리 지르고 막 난리치고 하면 그런 건 막아야지. 그래서

0: 정상적인 교육활동에서 나는 이 아이들의 목소리 부분은 우리가 이거는 사회적으로 감내하자 그런 취지의 법입니다.
1: 그렇군요. 네. 네, 아니 좋은 법이긴 한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아 대한민국은 진짜 입법 막는 중인가 이런 것까지 법으로 만들어야 되나요 꼭 이거를?
0: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거는 제 입으로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예. 제일 좋은 거는 인식 개선이 되는 거예요. 이 법을 발의를 해서 이슈가 돼서 인식 개선이 일부는 됐고요.
1: 예.
0: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청도 이런 운동의 소음 신고는 가능하면 경찰차 출동 안 하겠다라는 것까지 이끌어냈거든요.
1: 예.
0: 저는 뭐 절반 이상의 성과 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법안 발의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아니 어느 정도 학생들이 교육 과정에서 나오는 소음은 감내해야 되고 그 시끄러운 소수의 악성 민원이 문제다라는 거를 환기하는 하나의 계기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베를린 시 같은 경우는 실제 이런 조례를 통과시키긴 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일본도 이런 유사한 입법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 사례가 없는 건 아니네요.
0: 사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1: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상습 악성 민원을 끊기 위해 민원 유료화 아이디어가 냈는데 이게 민원을 하려면 돈을 내야 되는 건가요?
0: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 낼 때부터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지금 제 생각으로는 한 해에 천 건을 넘기면
1: 아 개인이
0: 네 천 건 넘기는 사람들 생각도 많아요.
1: 아 그래요?
0: 네 만 건 단위로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1: 아니 그 예전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네. 2021년부터 2023년 이 공무원 대상 그 악성 민원이 보니까 연평균 4만 건 이상이 발생한다라는 맞아요. 그 보도가 있더라고. 네. 폭언, 욕설 이게 한 80% 이상 차지를 하고 이게 공무원들이 그냥 만만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0: 지금 우리나라가 민원, 고소, 고발, 헌법 소원이 다 공짜예요. 무제한적으로. 근데 이게 저도 저희 그 국회의 사무처랑 상의를 해보니까 기본권이라서 돈을 받기가 어렵다는 건데
1: 예.
0: 당연히 기본권이지만 한 해 이거를 무한정 제공하는 게 그게 그것까지 기본권인가?
1: 예.
0: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욕 먹더라도 이거는 처음에는 굉장히 높은 건수 이상은 돈을 좀 받는 걸로 시작을 해서 조금씩 현실적인 건수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는 제가 저한테 만약에 기준을 정하라 그러면 365건을 초과하면은 저는 돈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1: 하루에 한 건 이상.
0: 하루에 한 건 이상. 물론 뭐 예를 들면 교통법규 위반 신고 이런 거 꼭 필요한 어떤 신고 이런 거 제외하고
1: 예.
0: 그런 민원 신고가 하루에 한 건 이상 내는 거를 우리가 기본권이라고 해서 그냥 방임해야 될 거냐. 저는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요즘 제가 이렇게 무슨 뭐 특검법이라든지 뭐 이런 큰 법안 말고 이런 생활 속에 있는 법안으로 화제가 된 거는 천하람 의원님밖에 못 본 것 같아요 최근에. 다들 뭐예요? 의정 활동 뭐 합니까 지금?
0: 요즘 저는 오히려 의원님들이 법안 발의 개수가 너무 많아요. 지금 22대 국회 들어가지고 법안 예. 발의가 몇만 건일 거예요 아마.
1: 우리나라가 지금 갈수록 지금 법안 발의는 많이 하고 통과는 안 되고 지금 맞아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0: 그리고 예. 너무 많으니까 의원님들이 미안한 말이지만 자기가 낸 법안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많이 하니까.
1: 예.
0: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건 한 건 숫자는 적지만 좀 그래도 집중해서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좀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이번에 저는 정말 감사한 게 법안 입 제가 낸 법안들 안 통과돼도 됩니다.
1: 예.
0: 근데 인식 개선은 필요해요. 시끄러운 소수가 우리 다수 학생들의 교육을 망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신 것 같아요.
1: 예.
0: 뭐 이수지 씨나 뭐 개그맨 조충현 씨나 뭐 여러분들이 패러디 영상도 나오고 막 그게 수백만 뷰씩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예. 아, 우리가 더 이상은 민원 오냐 하느라고 사회 교육을 망치면 안 되겠다.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민원에 대한 방패를 지급해야 되겠다라는 예. 인식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렇게 축구복까지 입으면서 열심히 하는데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팩트천국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로 이어갑니다. GOD의 하늘색 풍선.

0: 국가의 설계도이자 우리 공동체의 가장 무거운 약속인 헌법. 이 텍스트를 두고 여야가 끝없는 정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천국의 서재 시간 이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2: 예. 네, 안녕하세요.
0: 김성한 시사평론가, 서효인 시인 두 분 나오셨고요. 먼저 어제 오늘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결국은 39년 만에 개헌한 투표 불성립이 됐어요.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어제는 이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오늘은 이제 필리버스터까지 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아예 투표를 이제 상정하지 않는 이런 일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1: 저는 이제 80년 세대는 아니거든요. 바로 예. 다음 세대거든요. 87년을 겪었던 세대는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0: 예.
1: 그러니까 개헌을 하겠다고 그때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왔습니까? 독재를 종식시키겠다고 해서. 근데 그렇게 해서 개헌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39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개헌을 한 번도 못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사이에 또 내란을 겪었잖아요.
0: 예.
1: 내란 고치고 난 다음에 최소한 그걸 막겠다고 해서 개헌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번에 개헌안은 너무 간단하거든요. 제가 봐도 지나치게 간단하다고 할 정도로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만한 그런 개헌이거든요. 근데 39년 동안 못한 개헌을 일단은 먼저 내란 같은 이런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겠다고 해서 시작했던 개헌안인데 그걸 집단적으로 의원들이 가서 자유투표도 못하게 막아버리고 그리고 개헌을 무산시키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0: 예, 예. 이번 개헌안은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헌법 전문에 부산 마산 부마 민주화 항쟁 그 정신 그리고 5.18 민주화 항쟁 정신을 이제 넣는 것 하나 그리고 지방 균형 발 국토 균형 발전을 국가의 의무로 넣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비상계엄을 예, 대통령이 선포를 했을 때 48시간 내외 의회 승인을 받아서 좀 더 비상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거 뭐 요 정도 내용이면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서현 시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3: 저는 투표 불성립에서 그 기시감을 묘하게 느꼈는데요.
0: 예.
3: 그게 아마 12월 3일 내란 이후에 첫 번째 탄핵 투표할 때도 아무도 안 와서 투표 불성립했잖아요.
1: 네.
3: 저는 그때 아니 와서 투표라도 하지 반대하든 찬성하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순진하게도. 근데 이번에도 그렇더라고. 근데 이번에는 더 그럴 수 있지 않았었나? 아니 그 한 명 한 명이 헌법 기관이라고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면서 이럴 때 아예 투표를 안 하는 행태는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사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반대한다고 투표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0: 예, 뭐 예전에도 이제 뭐 전략적으로 투표를 해서 반대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아예 다 불참을 하는 것이냐 뭐 당론으로 결정해서 그래서 그거를 반대해서 또 개인이 들어가서 뭐 투표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논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제 어제였죠 반대 그러니까 개헌을 반대하면 불법 개헌 옹호론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적절하냐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헌을 가급적이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야당을 자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독재 연장을 위한 정략적 술수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1: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천사시니까 좀 예. 악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0: 예.
1: 장동혁 대표가 독재 연장을 위한 정략적 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지금 개헌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헌 독재를 막겠다고 개헌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0: 예, 그러니까 불법적 비상계엄을 막겠다라는.
1: 그렇죠. 우리 과거 예, 역사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0: 예.
1: 비상계엄을 통해 가지고 보통 권력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무력에 의해서든 아니면 민주적인 방식이든 권력의 힘에 의해서든 뭐든 간에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 과거 경험들이 전부 다 비상계엄이 있는 상태에서 권력을 잡거나 그리고 반역을 하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권력을 이미 가진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가지고
0: 예.
1: 그 다음에 공포 정치를 통해서 개헌을 하거나 이런 방식들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현직 대통령이 제일 권력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 대통령이 내란 같은 사태를 제가 만들지 않겠는 않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걸 독재라고 손가락질을 해버리면
0: 예.
1: 국민의힘이 지난번 개엄은 대통령의 고유의 통치권에 해당된다고 얘기한 거다. 아니면은 그렇게 한 대통령을 오히려 옹위하기 위해서, 옹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모습에 모습과 비춰볼 때 얼마나 모순되는 태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 얘기는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예. 대통령 스스로 전 연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어느 대통령이 개헌안도 안 나왔는데 저는 연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까? 오히려 말도 안 되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0: 예.
1: 저는 도저히 그 논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까 이제 계엄 사실상 계엄 승인권을 국회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얻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대통령도 동의하고 국회의장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반대해버리면은 사실상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지적한 거라고 생각해요.
3: 그렇군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 말은 그 비약이라고 비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0: 예.
3: 이거를 반대하면 불법 개업을 옹호한 사람이다라고 비약이겠죠. 뭐 예. 그렇게까지 볼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말이 비약이라면 이 독재 연장을 위한 정략적 수수라고 하는 장동혁 대표의 말은 흰 소리라고 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0: 말도 안 되는 소리.
3: 네, 네. 비약이랑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구분을 해드릴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독재 연장을 한다는 게 지금 독재라는 얘긴데 그거를 누가 뭐 네,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0: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장동혁 대표의 논리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처음에는 이제 개헌을 이제 이게 민주당이나 이쪽 이제 국회의장이 하겠다고 했을 때는 이게 연임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다가 이제 대통령 권력구조 개편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최근에 특히 이제 공소취소 권한이 있는 조작기소특검법을 민주당이 발의를 하니 지금 이렇게 위헌성 소지가 있는데 이거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는 독재를 하기 위한 술수다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 뭐 이런 논리 구조로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1: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약과 흰소리가 같이 섞여 있네요.
0: 알겠습니다. 그 야당에서 이 반대 논리가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나경원 의원은 의회 해산권 도입. 그러니까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 이게 이제 내각제 국가에서는 이를테면 총리가 의회 해산을 하고 다시 재선거를 치르는 권한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라는 것도 있고 김민전 의원은 6.25 전쟁이 빠진 전문 수록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6.25 전쟁도 그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라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3: 아니 이게 그... 일을 하다 책을 만들다 보면 예. 디자이너께서 그 A라는 시안으로 너무 하고 싶으시면 B 시안을 자기 실력보다 훨씬 덜한 아주 뭐 표지로 만들 수 없는 시안을 보내주시거든요. 세 가지 시안을 예. 그럼 A 시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B 시안이 예.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0: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3: 유도를 하는 네. 거죠. 이거 보면 협의를 안 되게 하기 위한 센 카드를 내는 거예요. 중간에 협의할 것도 없는 카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를 내밀어서 이 협의 자체를 무화시키는 거죠.
0: 예.
3: 그러니까 뭐 선거가 너무 선거 때 하려면 너무 급하지 않냐 시간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지 않냐는 말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설득될 마음이 있는 사람을 설득을 하는 거지 아예 안 된다고 고개 절레절레한 사람 앞에서 어떻게 설득을 하겠습니까? 심지어 이번 개헌안도 반대할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문구를 짠 개헌안으로 보이는데 네.
0: 예.
3: 이 개헌안의 카운터 논리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뭐 논의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려요.
1: 6.25 한국전쟁은 좀 심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주권재민이잖아요.
0: 예.
1: 헌법 1조에 규정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게 이제 민주공화국의 공화정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 민주공화국의 그 국가의 어떤 체계 자체를 만들 때 다른 조항도 그렇지만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0: 예.
1: 유교 정신은 이미 헌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근데 5.18이나 부마항쟁은 그 권력에 맞서는 국민 주권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0: 예.
1: 그걸 바로 세우기 위한 공화정의 가장 민주정의 가장 기본을 갖다가 헌법 전문에 우리가 소록한 거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세 침략으로부터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그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우리가 법통과 관련되는 부분, 정통성에 관한 부분과 함께 국민이 주인이고 그 어떤 그 국민의 권한과 국민의 국민의 결정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정신을 담고자 하는 건데 헌법 그 자체에 녹아있는 우리 체제를 보호하거나 우리 국가를 수호하는 개념을 헌법 조문에다가 굳이 거기다 더 넣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중원보원하는 얘기가 되는 거를 알겠습니다. 굳이 넣겠다고 하는 거고
0: 예.
1: 그 얘기는 곧 얘기하면 공산주의와 싸우겠다고 하는 얘기를 헌법 조문에다 실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얼마나 낡은 고루한 냉전시대적 사고입니까?
0: 알겠습니다. 뭐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까 좀 저희가 얘기를 해봤고요. 저는 이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에는 굉장히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기본적 원리, 가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국민의힘 일각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하냐. 그러니까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서 크고 중요한 문제도 다 같이 제대로 선거가 끝난 뒤에 제대로 논의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하자. 왜 꼭 선거 시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유불리나 이런 것들을 하냐. 그래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이런 전략이다 이게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3: 투표율이 높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0: 예, 예.
3: 투표율이 높으면 국민의힘에 불리하다라는 얘기 같은데 너무 괴이한 자기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 페이스북
0: 예, 예, 예.
3: 글은 투표율이 높아야 되는 건데. 근데 그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그 개헌이라는 게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뭐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그 필요할 때마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1987년 개헌 전까지 우리나라가 10차례 재헌 및 개정을 했습니다.
0: 예.
3: 그러니까 1948년에 재헌을 하고 1987년까지 10차례 했으니까 적지 않은 숫자예요. 근데 물론 그 개헌 중에는 뭐 유신헌법도 예. 있고 사사오입도 그래요. 대체로 국민의힘 정당 계열에서 자기 멋대로 개헌을 9차례 했고 단 한 번이 6월 항쟁에 의한 개헌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0: 예.
3: 적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개헌이라는 것도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200명 그러니까 3분의 2만 뭐 확보하면
0: 예.
3: 3분의 2 확보해서 해보자고 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왜 지금 하냐, 왜 이렇게 급하게 하냐라는 논리는 사실 맞지 않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개헌은 국민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0: 예.
3: 그러면 또 그 선거가 있을 때 국민투표를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이지 뭐 어떤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또 선거일을 잡고 하는 것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 시기가 개헌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이 시기가 이 시기가 있으니까.
0: 그러니까 뭐 바로 잡을 것만 아니, 살짝 말씀드리면은
1: 구차 개헌.
0: 현재 이제 국민의힘이 예를 들면은 뭐 민주공화당이나 뭐 이런 정당들을 계승하지는 자유당은 네. 계승하지는 네. 않았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민자당부터 민주자유당부터 계승하는 걸로 공식적으로 돼 있지만은 보수 계열 정당을 네. 말씀하신 네. 걸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대략 이제 한 1,500억 원 정도 든다고 해요. 국민 투표를 하려면. 그런데 그거를 이런 대형과 큰 선거하고 같이 하면은 그 돈을 상당수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선거랑 같이 하는 건데 이렇게 반대하면은 그냥 따로 해야 돼. 돈 들더라도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도
1: 따로
0: 들어요.
1: 따로 할 수 있죠. 저는 예, 뭐 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처럼 전면적인 개헌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동의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전면적인 개헌을 하기에는 개헌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토론하고 수기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0: 예.
1: 그동안에 권력구조 개편 문제까지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하기도 했었잖아요.
0: 2019년에 했었죠.
1: 예. 네. 그거는 이제 전면 개편, 개헌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전에도 그런 시도들이나 토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게 막혔기 때문에 39년 동안 개헌을 못했던 거예요. 선거에 유불리도 작용하고 거기에 대한 뭐 예를 들면 내각제든 이원 집정부제든 생각이 다 각자 다르고
0: 예.
1: 그리고 사실은 개헌을 우리가 권력구조 개편만 얘기해서 그렇지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은 얼마나 사회적으로 논의할 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토지 공개념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사회적 다양성에 관한 문제, 종교의 자유에 관한 문제 뭐 이거 하나하나 얘기하다 보면은 아마 180명 모아놓으면 180명 다 다른 얘기를 할걸요.
0: 예.
1: 그러니까 그 얼마큼 그동안에 39년 동안 그런 결 벽을 못 넘었기 때문에 한 번도 개헌을 못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개헌을 다시 논의하자고 하면 아마 개헌안 만드는데도 1, 2년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그때 가가지고 선거 시기를 뭐 같이 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개헌안 투표 할 수도 있다고 봐요.
0: 예.
1: 근데 그런 원론적인 아주 정답에 가까운 얘기를 하자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벽을 못 넘었기 때문에 조그만한 걸 하나하나씩 넘어가면서 우리가 바꿔가는 작업들을 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부분 개헌을 해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뭐 합의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빨리빨리 해버리자 그런 거잖아요. 예. 뭐 중후장대하게 모든 거를 뜯어 고치려면 그렇죠. 언제 합의가 되겠냐.
1: 그러니까 경박단소하게 예. 하자. 예. 이런 얘기인데 예. 그렇게 해서 일단 넘어가면 그다음에 개헌을 또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또 다시 총선에 또 개헌하자고 하면 또 유불리가 갈릴 거예요.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1: 또 못할 거예요.
0: 개헌을 하도 하기가 힘드니까 개헌이란 거를 직접 경험해보신 분들은 뭐 거의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1: 그렇죠. 87년 예. 개헌이 그게 아까 이제 10차라고 하셨는데 9차 예. 개헌이거든요. 그때가.
0: 성인이 됐을 때 그때 저도 이제 87년 때 사실은 이제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1: 투표권이 없었죠.
0: 투표권이 없었으니까 네. 제가 보기는 했지만은 제가 경험한 건 아니라서 그거를 그렇군요. 그러니까 독일은 60년 동안 68번 개헌을 했대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개헌이 필요하면은 뭐 한다라 하는 거잖아요. 이게 경성현 헌법이냐 연성 헌법이냐 좀 고치기 쉽냐 어렵냐 그 차이가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는 국회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을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고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재를 하거나
1: 그 힘을 가진 사람이 일방적으로 개헌을 하지 않는
0: 중에 하나더라고요. 보니까 독재를 하거나 아니면은 민주항쟁으로 나라가 뒤집어지거나 이 사례가 아니면은 네. 개헌이 어려운 것 같아요.
3: 제가 그 오호택 네. 작가가 쓴 개헌 이야기라는 아주 얇은 책이에요. 산림시 총서에 나온 100페이지가 안 돼요. 그걸 전자책으로 읽었는데 우리나라 개헌 역사만 봐도 현대사 공부가 되겠더라고요. 지금 현대사가 약하다고 하는데 맞아요. 개헌 교육을 시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개헌이 일어나느냐? 근데 뭐 재헌부터 재헌을 포함해서 아까 10차례라고 한 거였는데 재헌 그다음에 이승만 정부의 4.4.5입 선거 부정선거 오늘 박정희 이때의 유신헌법 그리고 뭐 5.18 민주화운동 비상계엄 그리고 87년 항쟁까지 우리나라 현대사가 쫙 잡히는 거예요. 공통점은 굉장히 큰일이 있어야 개헌이 일어나요. 뭐 한번 흔들어줘야 돼요. 뭐 독재자의 잘못된 결심이든 아니면 시민들의 혁명이든 뭔가 한번 뒤집어져야 개헌이 일어나더라고요.
0: 그러니까 뭐 이승만 대통령 하야한 다음에 예를 들면 네. 내각제가 도입이 된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네. 대통령이 보통 이제 물러나야지 보통은 네. 이게 개헌이 되더라고요.
3: 큰일이 네. 일어나면 개헌이 되는 건데 네.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2월 3일 내란이 그 정도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헌법에 빈틈이 많다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87년 체제가 다 했으니 바꾸자라는 거고
0: 예.
3: 그렇지 않은 분들은 12.3 내란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개헌할 필요가 없겠죠.
0: 알겠습니다.
1: 그런데 네. 네. 우리가 과거에 그러니까 덜 민주적일 때 그때는 어느 한쪽에는 힘이 크게 작동을 해야 지금 개헌이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예. 그 힘의 어떤 정당성 문제를 떠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선진국 반열에도 올라가고 경제력도 그만큼 커지고 사회적 갈등 조정 능력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거잖아요. 우리가 잘 못 느껴서 이 안에 들어와 있어서 못 느끼는 거지. 그래도 대한민국은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0: 예.
1: 그럼 이제는 한쪽 일방의 힘을 통해 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밀어붙이듯이 개헌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나 타협을 이뤄나가는 정도의 개헌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0: 예.
1: 그 첫 물꼬가 이번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반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0: 예.
1: 그런 선례를 남기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사회적 논의나 수기, 토론이나 이런 것들의 문화가 좀 더 만들어질 알겠습니다.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0: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2인 3각 뭐 이런 거에 비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한 명이 안 가겠다고 자빠지면은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7인 8각 정도 7개 정당이니까 7인 8각 정도 되는데 이게 참 설득이 그래서 필요하다. 사회적 대타협이 정치권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국의 서재 서효인 시인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5월 8일 금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인 거 아시죠? 저도 제 아이한테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을 선물을 받았는데 부모님한테 시간 될 때 다들 전화 연락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준일의 시사천국 유튜브가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김준일의 시사천국 유튜브 구독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함께 만드는 천국 같은 세상 김준일의 시사천국이었습니다. 엔젤스 여러분,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2: Catholic 평화방송입니다.
4: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5: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6: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7: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6번 천상의 어머니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온전히 다 알 순 없지만 조금씩 헤아리면서 어른이 되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부모님 참 어린 나이셨는데 아이를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키우는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해내셨을까 새삼 놀라게 되고요. 맛있는 거 사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다 제치고 아직도 자식 걱정만 하시는 그 사랑 덕에 우리는 어떤 순간도 잘 통과할 수 있는 거겠죠. 최고의 히어로, 세상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 제가 음악에 실어 꽃다발 보내드릴 테니까 잘 받아주세요.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5월 8일 금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오반의 꽃 플라워 들려드렸습니다. 자, 어버이날 금요일이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자,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모든 부모님들 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 왜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여보이날 부모님께 이렇게 삐뚤삐뚤 편지 써가지고 갖고 온 거 받은 엄마 아빠들 많으시죠? 저는 아직 못 받아봤는데 뭐 아직이 뭐야, 앞으로 받을 일이 없죠. 근데 그 받으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거 받으면 굉장히 행복하면서도 또 내 부모님 생각이 더 난다고 하더라고요. 참 돌아보면 우리의 부모님들 그 예전에 뭐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기를 해요. 뭐 정보 프로그램이 TV에서 해서 뭐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정말 참 어려우셨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을 잘 키워내시고 공부시키시고 이렇게 번듯하게 다 키워내셨는지 참 정말 생각할 때마다 진짜 놀랍기만 합니다. 뭐 물론 요즘 육아하시는 엄마 아빠들도 너무나 대단하죠. 전 진짜 리스펙트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무튼 부모님들은 그냥 너무 자식 걱정만 하지 마시고, 왜 아직도 이렇게 자식들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막 아끼고 모으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병원 갈 일 있거나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편하게 병원도 다니시고, 그리고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맛있는 거 사 드시고 자식들 몰래 그냥 사 드시고 막 그러세요. 진짜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자식들의 마음이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모든 부모님들 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 광고 듣고 갈게요.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깨운.

정미조님의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죠. 자,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오늘은 그저 소소하고 평범한 이야기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 보내주시면 됩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그리고 성함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 음접풍에서 마련한 선물 있죠.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 좀 볼까요? 윤하연님께서 사연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녁 풍경. 하연님, 어서오세요. 이게 지금 사연이에요? 노부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 샵1053, 이렇게 문자 보내는 건가요? 하시면서 빵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샵1053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지금처럼 그냥 빵톡을 이용해 주시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박진경님께서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저 친정엄마랑 시엄니랑 시아버지랑 전화드렸어요. 이런저런 핑계로 못 찾아뵙지만 전화들 밝게 받아주셨고요. 특히 시아버지께는 올해는 금연하시게요 이랬더니 울마 며느리가 사준 담배 좀 피워보고 금연할란다 이러시는데, 절 때려 어떻게 하셔도 담배 안 사드린다니까 막 웃으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통화하면서요. 하늘로 소풍 간 아빠, 이병헌 배우 닮은 울 아빠 생각나서 아쉬움에 몸서리쳤어요. 그 와중에 우리 미소천사는 요걸 유치원에서 만들어 메고 오셨다는요 하시면서 미소천사 사진을 직접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무슨 만화 캐릭터 그림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재밌는데 정확하게 사진이 3등신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미소천사 어깨에 맨 어린이집에서 만들었다는, 이걸 뭐라고 그래야 돼? 완장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깨띠 같은 건데 여기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효도할 때 된 5살. 효도에도 때가 있다. 이걸 어린이집에서 만들어 왔대요. 네. 이 녀석은 그냥 존재 자체로 엄마 아빠에게 효도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박효진님께서 저는 요양원 어버이날 행사 진행 잘했다고 칭찬 많이 받고 직원 장기자랑에서 저희 행정팀이 3등해서 선물도 받았어요. 치킨과 음료로 뒤풀이한 뒤 이제 막 우리 집 주차장 도착했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어제 효진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을 때 뭐 노래 준비하신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와, 부모님들 앞에서 노래도 불러드리냐고. 와, 대단하시다고. 나는 반성해야 돼. 막 이랬잖아요. 네. 근데 그 사연 읽어드리고 나서 바로 글을 주셨어요. 저희 부모님 앞에서는 쑥스러워서 못해요. 라고. 네. 요양원 모든 그 부모님들께 어머님 아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장기자랑하시고 좋은 시간 만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쉬시기 바래요. 양수정님께서 쭝디 안녕하세요. 구름 동동 하늘이 너무 예쁜 하루였어요. 쉬는 금요일이라 딩글딩글 저는 노는 게 제일 좋은 나이네요. 딩글딩글 노는 게 제일 좋은 나이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평생 좋은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딩글딩글하면서 노는 거 좋아했잖아요. 지금도 정말 놀 때가 제일 즐겁지 않나. 걱정 없이 놀아야지 제일 좋죠. 네, 어쨌든 오늘 날씨가 참 좋았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순간순간 막 돌풍처럼 불어가지고 약간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입간판 같은 게 막 날리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제가 있는 곳에선 바람이 세게 불었거든요. 네, 그래도 정말 날이 하늘이 파랗고 날이 좋아서 조금 더 부모님들이 좀 더 행복한 그런 하루 보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제가 지금 들려드릴 두 곡은 특별히 그 어버이날을 기념하면서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전해드릴게요. 김진호의 엄마의 프로필 사진은 왜 꽃밭일까? 그리고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제가 관심과 애정을 듬뿍 담아 제 마음껏 준비해보는 쫑디의 내 맘대로 플레이리스트. 그래 그렇게 제발 좀. 자, 매주 금요일은 신곡들과 함께하죠. 첫 번째 새 노래의 주인공은요, 이분이 처음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했을 때가 와 벌써 14년 전이래요. 야, 정말 진짜 깜짝 놀랐네요. 전 진짜 당시에 10대 소녀였는데 등장하자마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R&B 보컬이죠, 이하이 씨. 그간 공백기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 스스로 설립한 레이블에서 보다 자유로운 느낌으로 스스로에게 집중하며 만든 R&B 더블 싱글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들어볼 노래 제목은 Honest인데요. 작사는 이하이 씨가 솔직하고 담백한 이야기를 담아서 써내려갔고요. 연인임을 공개한 래퍼 도끼 씨가 프로듀싱을 맡았다고 합니다. 자, 궁금한 노래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신곡의 주인공은 또 많이 반가워하실 텐데 최근에 천만 배우로 등극한 1600만 배우로 등극한 단종 오빠 박지훈 씨가 가수로 컴백했습니다. 약 3년 만에 새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타이틀곡 제목은 Body Else입니다. 무대에서 멋진 댄스도 보여줘서 또 한 번 여성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 말에 박지훈 씨가 팬들을 위한 콘서트도 한다고 해요. 순식간에 매진됐다고 하네요. 자, 아시아 투어까지 이어간다고 하니까 정말 바쁜 활약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곡 두 곡 함께 들어볼까요? 이하이의 Honest, 박지훈의 Body Else.

네. 이번 주 신곡을 발표한 두 아티스트의 곡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하의 어니스트, 박지훈의 Body Else 들었는데, 야, 박지훈 씨는 연기할 때 목소리 톤하고 노래할 때 톤하고 완전 다르네요. 연기할 때는 목소리가 굉장히 묵직하고 약간 걸걸한 느낌까지 드는데 굉장히 굵은 목소리를 내잖아요. 야, 근데 노래할 때는 이렇게 또 굉장히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참 요즘에 진짜 그 찍은 영화가 너무 잘 돼서 연기자로서도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는 박지훈 씨인데 이 와중에 앨범까지 발표하고 또 투어까지 아시아 투어까지 이어간다고 하니까 건강 잘 챙기면서 앞으로도 계속 멋진 연기 좋은 노래 많이 불러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하이 씨가 조금 공백이 있어서 많이 궁금했었는데 새로운 레이블을 설립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저도 응원드리고 싶고 앞으로 본인의 색깔을 가득 담은 멋진 음악들 많이 많이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부자님께서 사연 주셨는데 네 아까 문자는 샵 이거 보내는 거 맞죠? 이러시고 여쭤보셨는데 빵톡을 쓰시는 게 더 편하시죠? 네, 사연을 빵톡으로 또 보내주셨습니다. 가브리엘님, 매일 음저풍 시간에 출석을 했지만 빵톡을 보낼 수가 없었는데 큰아들이 폰을 손보아줘서 이렇게 함께해봅니다. 80대 중반 할머니입니다. 수원 교구에 사는 할머니 사라입니다. 2시간 행복할게요. 아유,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저희

저희 부모님과 비슷한 연배이신 것 같아요. 저에게는 어머님이시네요. 행복한 어버이날 보내셨겠죠? 뭐 사연만 봐도 큰아들이 와서 이렇게 폰도 손 봐주고 그것만으로도 행복하죠. 네,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도윤지님께서 전국의 유치원 어린이집 외 어르신 쪽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5월 한달 정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진짜 윤지님 말씀대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1417님께서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든 생각이요. 꽃 보듯 여린 아가 보듯 보듬어드리고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였어야 했던 것을 뼛속 깊이 마음 저리게 후회합니다. 아유 참 그렇게 후회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자식들은 절대로 부모님 마음을 넘어설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자식된 도리로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고 아무리 해도 부모님이 해주신 거에 정말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안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냥 우리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046님께서 어버이날 아들만 둘인데 아직 카네이션도 못 받았어요. 딸 없는 서러움에 눈물 젖은 찬밥 먹고 있네요. 혹시 퇴근 후 금일봉 출연하 은근 기대하고 있어요. 네, 2046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들들이 무뚝뚝하고 그런 분위기 이쪽엔 약하지만 용돈 봉투에는 그래도 꽤 강하니까 기대해 보자고요. 2046님. 화이팅. 자, 노래 한곡 들려드릴게요. 유익종 선배님의 노래 준비했어요. 사랑하는 그대에게.

오늘 하루를 음접풍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은 5583님의 사연이네요. 쫑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제가 생각해도 웃긴 소소한 일상을 공유합니다. 출근하려고 지하철을 탔는데 역시 사람이 많았습니다. 힘겹지만 어떻게든 서 있던 그때 바로 제 앞에 기적처럼 자리가 생겨서 아주 잽싸게 앉았어요. 그런데요, 다음 역에서 딱 봐도 너무나 무거워 보이는 책가방을 맨 고등학생이 타는 겁니다. 속에서는 학생이 힘들 텐데 자리를 비켜줘야 하나? 라는 내면의 갈등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저도 어렵게 앉게 된 자리였으니 아, 나도 진짜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들며 일단 가만히 있었답니다. 그런데 또 다음 역에서 맞은편에 앉아있던 두 명이 내리는 겁니다. 결국 그 고등학생은 편히 앉을 수 있었고 괜스레 제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그 학생이나 저나 앉을 운명이었던 거예요. 자자의 버스 안에서 신청해요.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주신 5583님의 신청곡 자자의 버스 안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네, 이 신청곡까지 함께하고 나니까 더 재밌네요. 아니 근데 진짜 그런 생각들 하세요? 그런 고민을 하세요? 아니 어르신들한테 자리 양보하는 거야 뭐. 저는 그런 고민이 될 때가 있거든요. 과연 저 어르신이 내가 자리를 양보하면 혹시 기분 나쁠 연세는 아닐까? 내가 보기에는 되게 연세가 많아 보여서 양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은 실제보다 좀 더 들어 보인다고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경계에 있는 어른들이 이렇게 앞에 설 때, 근처에 계실 때 앉아있는 제가 되게 불편하고 마음이 실제로 또 그렇게 양보하려고 일어났다가 정말 약간 정색을 하시면서 아 괜찮다고 막 이러시는 분들을 제가 만난 적도 있어서 그런 건 약간 좀 고민이 되는데 아니 중고딩들 물론 힘들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누가 자리를 양보해주면 선뜻 앉고 그렇게 되나? 오히려 전 약간 우리 5583님께서 마음이 너무 여린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양보 안 해줘서 마음이 좀 불편했는데 그때 마침 자리가 나서 앉았을 때 내 마음도 편해지는 그런 마법 같은 순간이 되죠.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이렇게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방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주와 풍경 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수연님께서 임산부석에 남자들이 앉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진짜 가끔 이런 분들 있긴 있더라고요. 가끔, 아주 가끔. 보통의 사고방식은 아니신 분들인 것 같아서 예, 웬만하면 그냥 아유 정말 저 정도로 너무 힘든가 보다 삶이 마음이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그럴 때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오죽하면 거기 앉으셨겠어요. 이해하자고요. 우리가 강경민님께서 저도 어르신들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해서 포토존부터 행사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퇴근합니다. 정작 저희 부모님께는 부끄러워 못하네요. 유유. 네, 경민님.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호센터에서 어르신들 위해서 준비하고 연습했던 것들 조금 이렇게 챙겨두셨다가 언제 한번 왜 아버지한테는 못해도 엄마한테는 좀 할 수 있지 않아요? 경민님? 저는 아직도 저도 어릴 적엔 엄마 아빠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아버지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당연하게 이제 그게 나오고 근데 엄마는 계속 엄마더라고요. 아직도 엄마한테는 애교도 부릴 수 있고 막 그게 되더라고요. 네, 경민님. 갈고 닦으신 그 기술들 엄마한테는 한번 뽐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엄청 좋아하실 겁니다. 자 노래를 한 곡 듣고 가죠. 변진섭의 미스 김 라일락.

자, 벌써 1부 끝곡 들을 시간이네요. 플라워의 플리즈 들려드리고 저 2부에 먼저 가서 오늘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져서 다는 날인 거 알고 계시죠? 준비하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2부에 봬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뚝! 뚝하면 아빠가 함 사줄게.
2: 정말?
1: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3: 담뱃불씨가 나무로 옮겨 붙는 시간 1초, 가스버너불이 바람에 날려가는 시간 2초, 논 밭두렁을 태우던 불이 숲으로 퍼지는 시간 5초, 나무 한 그루에 붙은 불이 주변 나무로 번지는 시간 1분, 그리고 나무가 자라 숲을 이루는 시간 100년. 무심코 태운 불씨 하나에 100년의 시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기 전, 논 밭두렁을 태우기 전, 버너를 켜기 전 100년의 숲을 생각해 주세요. 우리의 작은 주의가 100년 숲을 지킬 수 있습니다.
4: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5: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8: 가톨릭 평화방송.
6: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연극 무대에서 가장 핫한 아저씨가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안톤 체호프. 희곡의 제목인데요, 바냐 아저씨입니다. 공교롭게도 바냐 아저씨가 원작인 연극 두 편이 5월에 함께 무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두 편 중에서 먼저 바냐 삼촌은 원작과 비슷하게 배경을 설정해서 20세기 초 러시아 시골에서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바냐가 매부의 속물적 실체를 알게 되며 분노와 좌절에 휩싸이고, 또 그의 반대편에선 현실을 묵묵히 감당하는 조카 소니아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연극 바냐 삼촌은 배우가 특별한데요, 연극에 처음 도전하는 이서진 씨와 고아성 씨가 삼촌과 조카로 열연 중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의 연극은요, 제목이 바냐 아재입니다. 20세기 충북 영동으로 배경을 옮겼고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정미소를 관리해온 박이보와 조카 서은희는 일상의 균열이 생기면서 혼란에 휩싸이는데요. 이 작품은 배우 조성하 씨와 심은경 씨가 삼촌과 조카로 출연하고요, 5월 22일부터 막이 오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금 이 시기에 1899년에 쓰여진 러시아의 고전 바냐 아저씨가 소환됐을까요? 작품 속 바냐 아저씨는 가족을 위해 책임을 다하다가 지나간 기회에 대해 후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또 살아갑니다. 우당탕거리며 실수도 하지만 최선을 다한 바냐 아저씨가 잘못 살았다고 아무도 쉽게 말할 수 없겠죠. 그저 묵묵히 버텨내는 우리 모두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SNS를 통해 타인의 삶을 쉽게 판단하는 지금이지만 각자의 삶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바냐 아저씨와의 만남은 우리에게 지금 꼭 필요한 듯 느껴집니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애니 하슬렘이 불러준 Still Life였습니다. 안톤 체홉의 희곡 바니 아저씨가 1899년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2026년에 소환이 돼서 두 편의 연극으로 무대에 오른다고 하니까 글쎄요, 이 두 편 다 보면 이 관객들은 또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더군다나 이서진, 고화성, 심은경 이렇게 연극 무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배우들이 또 연극에 도전하는 작품들이니까 더 특별할 것 같은데요. 고전은 세월이 흘러도 다양하게 이렇게 변주될 수 있어서 참 더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잠시 후 영화와 드라마의 폭삭 빠졌수다 시간 꾸며볼 텐데요. 영화, 드라마, 뮤지컬도 좋고요. 주말에 즐기기 좋은 작품들 추천도 해주시고 듣고 싶은 또 좋아하는 OST 있으시면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영화와 드라마의 폭삭 빠졌수다 시작해볼게요.

0: 기념일도 많고 챙길 사람이 많은 5월에 재밌는 작품으로 내 마음도 든든하게 챙겨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졌수다. 이 시간 다시 보고 싶거나 추천하고 싶은 영화, 드라마, 뮤지컬과 듣고 싶은 OST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이나 빵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역시 저의 추천작들 먼저 만나봐야죠. 자, 오늘은 어버이날이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의 의미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영화를 좀 꺼내볼까 하는데요. 먼저 우리 시대 아버지들의 모습이 담긴 2014년에 개봉했던 천만 영화죠. 국제시장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시 극장에서 이 영화 보고 나서 부모님 생각이 절로 난다는 분들 많았어요. 한국전쟁부터 파독광부, 베트남 파병, 이산가족 찾기까지 한국의 현대사가 모두 담긴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극 중에서 황정민 씨가 20대부터 70대 노인까지 연기를 했는데요. 물론 그 노인의 모습을 완성한 분장도 대단했지만 황정민 씨는 거기에 또 세심하고 치열한 노력을 더했습니다. 탑골공원에 가서 어르신들 장기를 두는 손이랑 이야기하는 입모양까지 자세히 관찰하며 연습하고 어르신들이 하루에 옷을 몇 번 갈아입는지 몇 끼를 먹는지까지 꼼꼼히 숙지해서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베트남전 장면 나오는데 유노 씨가 남진 선배님 역할을 맡아서 깜짝 등장하거든요. 이 남진 선배님이 영화 보시고 유노의 대사 처리가 너무 좋았다고 극찬하셨다고 하네요. 이 영화에 구석구석 재밌는 장면이 정말 많고 또 눈물도 핑 돌게 만들죠. 영화 OST로 곽진원 씨와 김필 씨가 굿세어라 금수나를 리메이크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이 국제시장 부모님과 다 같이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금 특별한 작품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2022년에 칸 영화제에서 송강호 씨가 남우주연상을 받았고 강동원, 배두나, 아이유가 함께 출연했던 영화죠. 브로커입니다. 이 영화는 제작은 한국에서 했고 감독은 이 시대 거장 중에 한 명, 바로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맡았죠. 극 중에서 아이유 씨는 미혼모로 등장을 하는데 아기를 입양 보내려는데 송강호, 강동원 이 두 사람은 아기의 입양을 연결해주고 중간에 돈을 받으려는 그런 속셈을 가진 인물들로 나오죠. 또 배두나 씨는 이들을 쫓는 형사로 나오는데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등장인물은 우여곡절 여정 속에서 가족보다 더 진한 진심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배두나 씨가 전화통화를 할 때 에이미 만의 Wise Up 이 노래가 흘러나오는데요. Wise Up은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매그놀리아에 나오는 음악이에요. 그 매그놀리아도 아버지와 아들 또 아버지와 딸을 둘러싼 안타까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영화죠.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이 연결점을 갖고 Wise Up 이 곡을 자기 영화에 사용하면서 가족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자고 제안합니다. 아, 정말 거장들은 음악 하나 선택하는 것도 정말 달라요. 자, 그럼 이 두 곡 저의 추천작 OST로 함께 들어볼까요? 먼저 영화 국제시장 OST 중에 곽진원, 김필이 함께한 굿세어라 금수나, 그리고 Wise Up 에이미 만의 노래 함께 들으시죠.
1: 바이소 깍잡으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졌수다. 오늘 저의 추천작은 가족의 의미를 다시 떠올려보게 만드는 국제시장과 브로커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 국제시장 이 작품은 당시에 1,4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해서 역대 한국 영화 흥행 5위에 올라있는 작품입니다. 한국의 역사적 사건에 다 황정민 씨가 있으니까 약간 그 포레스트 검프 영화 느낌도 조금 나죠. 하지만 이 국제시장은 아버지의 스토리에 이야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영화가 재미도 있긴 하지만 또 우리들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드는 약간 코끝 찡해지는 감동이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영화 브로커 이 작품은 사실 저는 안 봤어요. 저는 안 봤는데 영화를 보진 못했는데 제가 그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팬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작품을 제가 왜 못 봤는지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극장에서 워낙 흥행을 하진 못했던 작품으로 제가 기억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를 놓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놓치고 나니까 이 작품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못 찾고 있어서 못 봤는데 어쨌든 이 브로커 이 이야기는 대충 다 알잖아요. 아기를 둘러싼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죠. 근데 영화에서 아이유 씨가 아기 재울 때 잘 자라 우리 아가 뭐 이 모차르트 자장가를 부른다고 하는데 감독이 일부러 이 아이유 씨 노래를 듣고 싶어서 그 장면을 넣었다고 하네요. 감독님이 드라마 나이어지 씨에서 아이유 씨를 보고 이 영화에 캐스팅 했다고 하죠. 양수정님께서 마지막 황정민님 나레이션이 너무 가슴에 닿네요. 국제시장 수없이 많이 다녔던 어린 시절도 떠오르고요. 네. 아우, 진짜 그 황정민 씨의 마지막 그 독백 장면은 울컥하죠. 네, 울컥해요. 그 장면 보면서 나중에 나도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그런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지영님께서 와이즈 업은 제가 신청해서 틀어주신 적 있는데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영님은 음악 굉장히 많이 신청해 주셨으니까 그 중에 또 이 곡이 있었군요. 김명숙 권은정님께서 쩡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요즘 화제가 되는 뭐 작품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요즘 재밌는 드라마 너무 많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 보고 계세요? 저는 재밌는 드라마 거의 다 보는 것 같아요. 와, 드라마 보느라고 제 일에 지장이 생길 정도? 그 정도로 재밌는 드라마가 너무 많은데 이 월화 드라마 허수아비 보세요 여러분. 지금 7%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재밌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잖아요. 그 배우 박혜수 씨가 형사 역할로 열연 중인데 1988년과 2019년이 교차되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진범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을 다룬 드라마여서 보는 내내 참 마음이 편하진 않더라고요. 예전에 영화 살인의 추억이라는 작품으로 이 사건이 영화화 됐었죠. 그때 그 살인의 추억도 정말 너무 좋은 작품이었어서 많은 분들이
보셨고 또 좋아하는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이 허수아비 이 작품은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좀 느낌이 다른 게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는 이 사건의 진범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 허수아비가 방영되고 있는 이 시점은 지금은 당시 그 사건의 진범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밝혀진 그 진범이 이제 밝혀진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 드라마 보는 게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안 보셨다면 이 작품 저 강추합니다. 그리고 야,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가 와 벌써 100만 관객을 돌파했대네요. 나도 안 봤는데. 이 작품 저는 1편을 참 재밌게 보긴 했었어요. 이제는 종이 잡지를 사지 않는 시대에 패션 매체가 돌파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서 더 의미 있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극 중에서 미란다 편집장님 역할을 맡은 메릴 스트립의 명품 연기를 만나러

자, 요즘 이 드라마도 화제죠? 21세기 대군 부인 OST 중에 소수빈의 My Favorite Part 듣고 갈게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의 폭삭 빠졌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추천작들 또 추천 OST들 만나보도록 하죠. 일단 마이선님께서 항상 차 안에서 재밌게 잘 듣고 있어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마이선님. 747 하나님께서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1편 중에서 앤디의 선배 에밀리가 야근하면서 힘든 가운데 자기 최면을 걸어요. I love my job. I love my job.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저도 일하면서 힘들 때 스스로에겐 말하곤 한답니다. 네. 그 장면에서 아마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공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도의 자기 최면이 없으면 회사 다니기, 직장 생활하기 힘들죠. 이해합니다. 네. 저는 제가 직접 그런 경험이 있진 않아서 100%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분이 지금 비슷한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 있어서 매일매일 저도 겪고 있거든요. 이해합니다. I love my job. I love my job. 0838님께서 종대 안녕하세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 이 영화를 20대 초반 제 첫사랑과 헤어지고 그 누나와 함께 봤는데 그 시대 탑스타 정우성 손예진이 주연으로 여주인공 손예진 씨가 젊은 나이에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사랑했던 기억을 사랑했던 이의 얼굴조차 점점 잊어가는 슬픈 장면을 보고 엄청 목이 메이도록 울었던 영화였지만

대략 25년이 지난 지금은 병은 아니지만 자꾸 깜빡깜빡하는 제 모습과 젊은 날의 배우들의 모습이 마치 제 젊은 날의 모습을 회상할 수 있어서 최근 다시 보고 물론 슬프기도 했지만 장면 하나하나가 아름답고도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의 지우개 OST 휘성의 회상 신청합니다. 네. 0838님의 이 사연 100% 공감할 수는 없지만 네. 그 손예진 정우성의 모습을 보면서 0838님의 젊은 시절이 겹쳐진다는 회상이 된다는 그 말에 100% 공감할 수 없다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만은 예, 비슷할 겁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모두들. 자, 그래서 우리 0838님이 행복한 회상 하시라면서 현실하고 얼마나 다를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회상만큼은 행복하게 하시라고 신청해 주신 휘성의 회상 들려드립니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졌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추천작들, 추천곡들 만나볼게요. 김혜영님께서 저는 제 8요일 보고 몇 번이나 다시 봤는지요. 달콤하고 감미로운 음악과 그렇지 않은 이야기 때문에요. 내일은 작고 작은 나를 보려고 합니다. 네, 아, 8요일, 제 8요일 정말 정말 아름다운 영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뭉클해지는. 그러면서 왠지 내 마음도 막 깨끗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영화입니다. 저도 이 제8요일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그 영화 속에 나왔던 그 노래도 그 노래 들으면 약간 울컥해요. 마마스 도아 주스 베르디 몬드 뭐 이런 노래인데 와 진짜 아 그 노래 들으면 정말 울컥. 갱년기인가 봐요. 4308님께서 사연 주셨는데 쫑디 최근에 OTT에서 피노키오라는 영화를 봤는데 알고 보니까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 작품이더라고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인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극 중에서 피노키오 역할을 맡은 배우 그레고리 많이 부르는 치아오 파파 듣고 싶습니다. 하, 참 이 작품 진짜 저도 관심이 많았던 작품인데 못 봤어요. 4308님 영화는 어땠어요? 재미있었는지 추천할 만한지 그것도 좀 보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좋은 작품 중에 안 본 작품이 많다는 거, 있다는 거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앞으로 볼 재밌는 작품들이 막 쌓여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직 찾아내지 못한 보물이 내 주변에 막 여기저기 숨겨져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네, 피노키오 꼭 한 번은 봐야만 하는 작품 제 안에 그런 리스트로 있습니다. 꼭 볼게요. 5927님께서 저의 인생작 중 하나인 영화 러브 어페어에서 아이들의 해맑은 목소리로 등장했던 비틀즈의 I Will 신청합니다. 비틀즈의 I Will 이 노래는 이 노래가 등장하는 좋은 작품들 너무 많죠. 네. 이 러브 어페어에서도 이 노래가 또 등장하네요. 자 그럼 두 분이 추천해 주신 OST 듣고 갈까요? 4308님이 신청해 주신 영화 피노키오 OST 중에 그레고리 많이 부른 치아오 파파 준비했고요. 이어서 5927님이 신청해 주신 영화 러브 어페어 OST 중에 비틀즈의 I Will

네, 여러분들의 추천곡 두곡 듣고 왔습니다. 그레고리 만의 치아오 빠빠 그리고 비틀스의 I Will. 이 노래 듣는 동안 장인애님께서 제가 그 제8요일 아까 OST 그 앞부분 살짝 불렀는데 제가 그 가사가 틀렸어요. 보니까 제대로 된 가사를 보내주셨어요. Maman, c'est toi la plus belle du monde.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요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고 진짜 약간 눈물 버튼 나오는 노래여가지고 그런데 딱이 부분밖에 따라 부를 수가 없어요. 뒤쪽으로 가면 좀 연습이 필요하고 가사도 그렇고 어쨌든 이내님 정확한 가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석까지 말씀드리는 순간 권은정님께서 조용히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9개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양수정님께서 쭝디 대박 너무너무 잘하시는데요. 역시 목청은 쭝디가 최고예요. 7623님께서 안녕하세요, 쫑디 오빠. 저는 20대 때 감명 깊게 본 영화 국가대표의 삽입곡 Butterfly 노래 태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노래 너무 좋아해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PPT 과제에도 삽입했던 노래인데 너무나 오래전이지만 기억하고 있어요. 네. 버터플라이가 노래한 태양처럼 빛이 나는 그대요 이렇게 지금 보내주신 듯이 사연이 있는데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러브홀릭스가 부른 버터플라이라는 곡이죠. 아, 이 노래는 진짜 영화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받은 OST인 것 같아요. 지금도 국가적인 스포츠 행사 있을 때마다 방송에서 나오는 노래가 이 노래잖아요. 아, 이 노래를 쓴 러브홀릭의 이재학 씨. 네. 부럽습니다. 자, 그리고 박인실 님께서 드라마 응답하라 1988 OST 오혁의 소녀 듣고 싶어요. 응급하라 1988이라는 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신 노래 두곡 함께 듣죠. 7623 님의 신청곡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그리고 박인실님의 신청곡 오혁의 소녀

자, 이제 여러분들과 인사 나눌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끝곡으로요. 5501님이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셨는데 쫑디, 저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중에 구니스라는 영화 기억나는데 쫑디도 아실까요? 이걸 왜 모릅니까? 아이들이 해저 동굴 들어가고 탐험하고 도망도 가고 그랬던 것 같고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영화 속에서 신디로퍼의 신나는 음악이 나왔다는 사실이 기억이 납니다. 신디로퍼의 The Goonies Are Good Enough 듣고 싶어요 해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한 편입니다. 한 베스트 20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네, 자, 5501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말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도 음접풍에서 함께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2: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7번 나의 기쁨 마리아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사라진 모든 것들에게 잊혀진 모든 밤들에게 그럼에도 속삭이던 조그만 사랑과 마음들에게 돌아갈 수 없다 한데도 이 밤도 너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교육장 드론 일종자격증 무료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교육으로 미래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2: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가 마련한 광주 북구의 오병이엽 밥집. 따뜻한 밥 짓는 냄새가 골목을 채우면 하나 둘 식구들이 모여듭니다.
3: 노숙인들이 한 45명 있는데 서로가 이제 여기 와서 여기서 하루하고 한 끼라도 먹고 고마움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2: 갓 지은 밥을 나누며 안부를 묻는 소박한 밥상. 이들을 맞이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에는 가족을 먹이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4: 가톨릭인의 본분이 사랑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를 활동함으로써 이렇게 더 기쁨을 얻는 거죠.
2: 따뜻한 손길을 건넬 때 이웃은 어느새 가족이 됩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0: 가톨릭 평화방송.
8: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8번, 구세주의 어머니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머니의 눈물로 자란 아들은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초세기 교회의 성인인 성 암브로시오가 남긴 말입니다. 오랜 세월 방황하던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던 한 어머니에게 건넨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바로 모든 어머니의 주보성인인 성녀 모니카인데요. 32년이라는 긴 세월을 아들을 위해 올린 눈물의 기도는 1600여 년을 이어온 고전 성 아우스티노의 고백록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마음. 그것이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역사를 바꾼 힘이 되었습니다.

김상균의 어머니였습니다. 고백록을 읽어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10대, 20대를 보면 모니카 성녀의 마음고생이 어떠했는지 짐작이 되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세속에 빠져 그 시절 할 수 있는 일탈이라는 일탈은 전부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혼인도 하기 전에 한 여성과 동거해서 아들을 낳았고 또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똑똑하고 가르치는 데 소질이 있어서 어머니께 집에서 쫓겨나도 더 좋아하면서 친척들 집을 돌아다니면서 마니교에 끌어들이기도 했답니다. 그러니 모니카 성녀의 마음이 어땠을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의 마음은 부모님께 어떤 자녀였고 어떤 마음이었나요? 우리가 아우구스티노 성인과 같은 사람은 못돼도 매일 부모님을 위해 안부 전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아직까지 안부 전화 한 통 못하신 분 혹시 계시다면 얼른 전화 먼저 드리고 오솔길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면 부모님의 천상 안식을 위해 화살기도 올리시면 좋겠네요. 용돈보다도 선물보다도 꽃보다도 부모님들께서 더 기다리는 선물은 바로 여러분의 정감 어린 목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 때 부모님께 가장 죄송한 마음이 드시나요? 지금 오솔길 가족들과 사연 나눠주실 분들 기다리겠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방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나눠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사연 올려주셨는데요. 2037님입니다. 오늘은 부모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날이기도 해요. 1년 365일 매일매일 감사해야 하지만 마음뿐 고맙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관계인 듯합니다. 연인과 자식에게는 자주 하는 표현을 왜 부모님께는 어색해서 말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애궁, 저의 김옥순 윤리했다 엄마는 요양원에 계셔서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수 없기에 미안함과 죄송함으로 표현합니다. 오늘도 찬란하게 빛나는 햇살을 맞으며 기도의 오솔길로 들어왔습니다. 남겨주셨는데요. 어머니가 그 마음 다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의 생명을 나누어 받았기 때문에 그 숨결만 들어도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 존재의 뿌리를 알잖아요. 예, 특히나 우리가 아플 때 부모님은 아시고 먼저 이렇게 전화를 주시기도 하는데 예, 지금 요양원에 계셨어도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어머니는 기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푸른 하늘 사무엘님, 비가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늘이 더 맑은 오늘 아침에 평소처럼 부모님께 연락드려서 사랑한다고 한마디 드리고 열심히 일하며 평소처럼 보내다가 시간 맞춰 산책하러 왔습니다. 그럼 오늘도 천천히 천천히 함께 걸어갈게요. 남겨주셨습니다. 아유, 아드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부모님께서 너무 흐뭇하셨을 것 같아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예, 성밴드가 부릅니다. 당신의 사랑은 내게 네

네,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이 한마디 말에는 세상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닻이 내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버이날 많이 행복하신가요? 많은 어머님들. 카네이션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사연 남겨주신 분들 유채칠리아님. 바람이 많이 부는 오후에요. 오솔길 함께 걷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어버이날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축하드리면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날인 것 같아요. 티나님,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들어왔어요. 모데스타 수녀님 반갑습니다. 모든 어버이님 축하드립니다.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셔서 겨우 전화통화만 했습니다. 자녀들은 오겠죠? 저희는 내일 사위랑 딸만 식사 함께 하기로 했어요. 남겨주셨습니다. 예, 병원에 계셔서 이렇게 찾아뵐 수 없는 그런 아픔도 이렇게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나가 다 그 그리움을 갖고 살아가는데, 예, 그런 그리움이 예, 모든 분들을 위한 고마움으로 이렇게 해서 기도로 올려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은미동생 혜정 디오니시아 자매님, 수현님 우선 기도 부탁 먼저 할게요. 인천교구에서 파견되어 오신 최지훈 루치오 신부님께서 편찮으시다고 합니다. 환절기 때마다 고생하신다면서 손님 신부님께서 카톡 같은 것은 하지 말고 그냥 쉬시게 내버려 두어주세요 하고 신신당부하시면서 기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아,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군요. 네, 저희들이야 좋아서 이곳으로 떠나와서 살고 있지만 순명하는 마음 하나로 예, 루치오 신부님 그리고 그런 루치오 신부님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고 저희들에게 신신당부하신 손님 신부님 신경섭 엘리시오 신부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기셨습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신부님께서 예, 많이 쉬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손님 신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면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그 말씀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카톡 같은 거를 이렇게 많이 받다 보면은 입고 아픈데도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 아플 때는 그냥 쉴 수 있도록 예, 해드리는 거 그것도 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마음은 좀 이렇게 섭섭할 수는 있겠지만 예, 이 선이 누군가를 위해서라는 거를 이렇게 기억하실 때 섭섭함보다도 아 그런 것들을 신부님께서 나눠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신부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김한희 유스티나 자매님이 신청해 주신 기도사연 만나봅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최경수 외할머니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 요청드려요. 지난주 외할머니께서 하느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친정엄마는 제 곁에서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계십니다. 멀리 경남 함안에 계신 외할머니를 자주 뵙지도 못하고 친정엄마 또한 가시는 길 뵙지 못해 마음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외할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엄마에게 앞으로도 제가 효도하겠다고 엄마 걱정 말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스티나 자매님 사연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딸들은 엄마가 되면 엄마 마음을 더 잘 이해한다는 말처럼 지금 우리 자매님의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딸이면서 엄마인 유스티나 자매님이라 그런지 친정엄마의 마음도 할머님의 마음도 더 깊게 이해하고 공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애틋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잘 전해집니다. 외할머니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지 못한 마음, 그리고 남겨진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그 미안함과 사랑이 아주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멀리 계셨지만 마음만은 늘 곁에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서인지 그리움이 더 크게 남는 것 같아요. 네, 외할머니께서는 하느님이 평화를 충분히 내려주실 것 같고요. 남겨진 가족분들에게는 그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고 또 다른 돌봄과 효도로 이어지길 마음 모아 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늘에서는 분명히 할머니께서 괜찮다 하고 따뜻하게 바라보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예, 하늘에 계신 유스티나 자매님의 외할머님을 생각하면서 자매님과 자매님의 친정어머님을 위해서 노래 한 곡 드립니다. 유선영이 부릅니다. 괜찮다.

류선영의 괜찮다였고요. 이어드린 곡은 강훈의 바람의 심장들은 이었습니다. 2037님, 유스나자매님 말씀에서 외할머니에 대한 사랑과 슬픔이 묻어나네요. 최경수 외할머니께서 주님의 품 안에 계실 거라 믿으면서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할머니가 천상에서 얘야 너희들 너무 고맙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나 지금 너무 잘 있다 하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푸른하늘 사무엘님, 유스티나 자매님이 청하신 기도처럼 이 세상을 떠나신 최경수 자매님에게 영원한 안식과 빛을 주시기를, 남겨진 가족분들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의 오솔길 가족들은 한 가족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로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위로가 되실 것 같네요. 7855님, 유채칠리아님, 자매님, 최경수. 근데 제가 받은 거는 최경수인데 최경순 맞나요? 네, 외할머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두 손 모읍니다. 돌아가신 부모님들과 우리 곁에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고하시는 유모데스타 수녀님 감사드리며 오솔길 건넌답니다. 송옥님 크리스나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많은 분들의 기도로 유스나 자매님에게 따뜻한 위로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매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수녀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이 기도 요술길 잘 들으면서 마음 모아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사랑의 표현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준비한 기도 마치겠습니다.

부모님을 위한 감사의 기도. 사랑이신 하느님, 오늘 어버이날에 저희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을 기억합니다.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늘 저희 곁을 지켜주신 그 손길을 떠올리며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었는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께는 건강과 평화를 허락하시고 마음의 근심과 외로움은 당신의 위로로 채워주소서. 이미 당신 품으로 돌아가신 부모님께는 영원한 빛 속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당신 나라의 기쁨 안에

주소서. 저희도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삶으로 감사할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부모님의 마음을 닮아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이 어버이날이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감사로 돌아보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포도나무 찬미노래 선교단이 부른 어머니 사랑합니다 였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3618님 안녕하세요. 오늘 같은 날 가슴에 카네이션 한 송이 달지 못하는 신부님 수녀님께 대신 기도드려요. 주님의 은총 가득하시기를 또 더 좋은 수도자가 되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아이,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무슨 카네이션입니까? 그냥 신부님, 수녀님 충분합니다. 이종환 베네딕트 형제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7368님 30년 가까이 조현병, 조울증 약을 먹고 있는 신다니엘입니다. 요즘 불안이 심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겨주셨는데요. 다니엘 형제님 우리에게 이런 사연 남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30년 가까이 이렇게 약을 꾸준히 드시고 계시는 것에 너무 이렇게 큰 용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약을 먹고 또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도 다 약을 먹듯이 꾸준히 이 약을 먹으면서 의사 선생님도 만나고 또 기도의 요술길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조현병, 조울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끊을 때 더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 잃지 마시고 약을 먹으면서 건강 잘 돌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솔길 단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고백록 9권, 모니카의 생애와 죽음 중 일부를 소개해드립니다. 우리는 그 장례를 슬피 울고 한숨 지으면서 치르는 것을 합당치 않게 여겼으니 그런 일은 죽는 이가 불쌍하거나 아니면 아주 없어지는 줄로 생각하기에 애달파하는 까닭이었습니다. 하우나 어미는 불쌍하게 죽는 것도 아니요 아주 죽는 것도 아니었으니 그렇다는 증거를 우리는 그의 행실과 꾸밈 없는 신앙과 확실한 근거에서 쥐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토록 속으로 아파하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다만 지극한 사랑과 행복 속에 같이 살아오던 버릇이 삽시간에 끊어져 버림에 상처를 받은 탓이었습니다. 그래도 한마디 그의 증언이 달갑기도 했습니다. 임종 병속에서 내가 시중을 들고 있을 적에 나를 귀여워하면서 효자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극한 애정을 표시하면서 평생 내 입에서 자기를 쏘는 인사나 욕되는 소리를 들은 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오나, 우리를 내신 내 하느님이시여, 이까지 것이 무엇이오니까? 내가 그에게 드린 공경을 그가 나를 섬긴 것에 비하면 무엇이겠나이까? 결국 그의 크나큰 위로를 여의게 된 나이기에 영혼은 쓰라린 상처를 받고 그와 나와의 하나였던 생명이 찢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모니카 성녀가 아들을 위해 바쳤던 32년간의 눈물의 기도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기도는 계속되고 그 기도는 여전히 우리를 조용히 지켜주고 있죠. 네, 참 담담하게 이렇게 써내려간 글이지만 그 안에 깊은 상실이 고여있는 고백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이 대목이 특별한 이유는 성인이 된 아우구스티누스조차 어머니 모니카의 죽음을 믿음으로는 받아들이면서도 마음으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슬픔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나의 손에 감사해 들었습니다. 오늘 끝곡 장완진의 옥탑방 멜로디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부활제 5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매호성당 보좌 박준환 신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부활 제5주간 금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계명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0: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마음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복음에서 계속 언급이 됩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사랑, 그리고 그렇게 목숨을 내놓음으로써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서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상호 존중과 더불어서 자기 희생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이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는 사랑도 아니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선심 쓰는 그런 마음도 아닙니다. 친구 대 친구라는 동등한 관계에서 어떤 대가도 이유도 없는 순수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묵상해 봅니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고도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살아갈 차례입니다. 다른 이들을 동등히 존중할 줄 아는 사랑,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 나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을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랑이 많겠습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이런 크신 사랑이 더 필요한 오늘날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총을 청하면서 오늘 복음 말씀 글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1: 부활제 5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매호성당 보좌 박준환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박준환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다 보면 예민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괜히 신경이 곤두서고 분위기가 조금만 틀어져도 금방 공기가 무거워지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더 필요한 건 의외로 단순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아이돌 가수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1명이나 되는 멤버들이 함께 생활하다 보니 누군가 한 번씩 예민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누군가가 먼저 여러분 웃어요 하고 외치면 이유도 묻지 않고 다 같이 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진짜로 기분이 풀렸다는데요. 꼭 누군가와 함께 일할 때뿐만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비슷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괜히 마음이 답답하고 이유 없이 예민해질 때 잠깐 멈춰서 입꼬리를 힘껏 올려 웃어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금의 기분을 조금은 가볍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오석준의 웃어요 듣고 오셨습니다. 여럿이서 무언가를 오랫동안 같이 한다는 게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본당에서 오래 있다 보면 여러 단체에서 문제가 하나 둘씩 터지곤 합니다. 단기간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것을 중재하면 되지만 오랜 시간 쌓여온 관계의 문제라면 때로는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아이돌 그룹의 경우는 함께 했던 시간이 정말 오래되어서 또 그만큼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 그렇게 또 함께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때로는 본질적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캐주얼하게 회의나 일하는 상황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입장을 듣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풀어진 다음에 별일이었지만 별거 아닌 듯이 함께 웃게 되는 그 순간을 기억하게 됩니다. 옛말에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그 복이라는 게 어디선가 뚝 떨어지는 행운이라기보다 내 마음이 조금 풀리고 주변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지는 그런 변화 자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 때문에든 사람이든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든 마음이 굳어지는 순간이 있다면 잠시 스마일하고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려보세요. 분명 효과가 있을 겁니다. 5월 8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 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서영은의 웃는 거야.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5941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대학 때 만나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 3명이서는 자주 만나 밥도 먹고 휴가도 맞춰서 함께 갈 정도로 아주 가까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친구 하나가 몇 달 전 결혼을 했는데요. 참고로 친구가 연애 중이었어도 남친 만난다고 시간 없다며 저희와의 만남을 소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친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결혼식 후 신혼여행에 다녀오면 만나자고 했지만 서로 바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뒤늦게 함께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저에게 말도 없이 남편과 함께 나왔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결혼 후 고맙다고 밥을 산다는 자리였으니 저나 다른 친구도 그 자리만큼은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저희와 만나기로 할 때마다 연락 없이 당연하다는 듯 자꾸 남편을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결혼 전에도 친구 남편과 자주 보던 사이가 아니어서 어색하고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야기하기가 편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친구가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결혼 후 모임에 말도 없이 남편을 대동하는 친구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불편할까 생각해 보면 두 구절이 눈에 띄어요. 말도 없이라는 말과 연락 없이 당연하다는 듯. 처음 남편을 데려왔을 때 말을 했으면 그래도 우리가 의사표현을 했을 테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은 밥을 사는 자리라서 더 이해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도 우리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으니까 무시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소통하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서운한 부분이 생기는 거죠. 너무 친한 사이라 그런 말이 필요 없는 관계였는데 오히려 그래서 더 서운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친해서 남편 역시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따로 더 편하게 보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드는 거죠. 남자친구가 생기고 연애하면서도 그런 서운함이 들지 않았는데 그래서 자주 못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말을 우리가 편하게 터놓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미션은 셋이서만 보는 자리도 원한다고 말하기입니다. 친구가 서운해하지 않은 방법은 남편과 만나는 자리도 우리에게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셋이서 보는 자리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솔직하게 전공법으로 말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야기하다 보면 친구의 생각이나 입장도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함께했던 그런 친구들과의 관계, 너무나 소중한 관계이실 테니까요. 마음속에 말하지 못한 이야기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집회에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부드러운 말씨는 친구들을 많게 하고 우아한 말은 정중한 인사를 많이 받게 한다.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씨야의 여성시대.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의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 드릴게요. 7693님, 퇴근하면서 편의점 들러서 뭐 하나씩 사는 게 제 루틴인데요. 이번에 바뀐 저희 동네 편의점 알바생이 매번 영수증 필요하신지 안 물어보고 그냥 버려요. 꼭 필요하지는 않은데 왠지 그냥 무시받는 것 같은 느낌? 작은 일인데 자꾸 신경 쓰여서 그 알바가 있으면 그냥 한 블록 옆에 편의점까지 돌아가게 돼요.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는 제가 예민한 걸까요? 뭐 사람들마다 좀 다르겠죠. 영수증 필요하냐고 묻는 게 귀찮은 사람들도 있기도 한데, 사실 법적으로는 영수증 필요한지 물어보는 게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사실 되어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영수증 필요한지 묻는 게 맞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까? 이렇게 보면은 사연자님께서 어떤 그런 정석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렇게 마음에 잘 맞으시는 분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 정석이라는 거를 잘 어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정석이란 대로 했을 때 내 마음이 뭐가 되게 편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MBTI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아,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가끔 저와 정반대의 사람의 글을 읽어보면 이게 아무리 봐도 이상하거든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내 MBTI의 정신은 나와 정다른 사람들도 그게 정상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분이 다른 사람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근데 만약에 어쨌든 이게 나한테 너무나 불편하다면 그거를 말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면 또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게 또 스트레스 받게 되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나의 성향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는 내가 예민한 걸 수도 있지만 예민한 거는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세상에는 둔감한 사람이 있고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또 예민한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또 발전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그런 거에 둔감하면 세상은 발전하지 않죠. 그래서 예민함이라기보다는 섬세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섬세함 잘 가지고 계시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또 그렇게 민감하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9856님, 올해 고3입니다. 시간은 흐르는데 생각보다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것 같지 않네요. 모의고사 성적은 스카이는 힘들고 인서울 중위권 정도인데 부모님은 계속 필요한 학원 있으면 말해 라고 하세요. 근데 저는 이게 더 부담스럽네요. 사실 공부하는 거 재미없고 그냥 도서관에서 제가 읽고 싶은 책이나 쌓아놓고 하루 종일 읽고 싶거든요. 신부님은 이럴 때 없으셨나요? 왜 없겠어요? 항상 그렇죠. 사연자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책을 읽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으로 공부하고 싶은지 이게 아직은 고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까지는 수능이라는 거에 정확한 명칭은 대학 수학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든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은 공부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이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서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면 그럼 어떻게 보면 사연자님은 그때 더 대단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를 안 한 분도 아니고 그래도 꽤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게다가 부모님의 기대라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어떤 부모님의 기대보다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것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진취적인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대학교를 가고 살다 보면 또 어떤 친구들은 나중에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 그건 어떻게 보면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 또 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속에서 올해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잘 준비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347 하나님, 결혼 3년 차 고민이 있습니다. 최근에 정말 못 견디겠다고 생각한 게 있는데요. 와이프가 설거지할 때 물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세제로 그릇들 비누칠을 할 때에도 생각 없이 물을 계속 흘려보내고 설거지 한 번에 수도세가 만 원은 나올 것 같이 펑펑 씁니다. 좋은 말로 초등학교 때 안 배웠냐 이러면 지구가 아프다 아껴 쓰자고 몇 번 말했는데 자기가 설거지 해줄 것도 아닌데 왜 뭐라고 하냐며 신경 쓰인다며 토라져서 서로 당번제로 집안을 분담해서 저는 청소 아내는 설거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간섭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런 거 다 참고 견디며 사는 게 결혼 생활입니까 진정? 미워도 다시 한번 바이브의 노래가 생각납니다. 네, 3년차쯤 되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어떤 결혼에 대한 어떤 새롭게 맞춰가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서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냥 받아주고 살았다고 하면 이제 이게 인정이 안 되는 시간대가 온 것 같아요. 뭐 연애도 그렇죠. 한 3년 정도 지나면 우리의 호르몬이 다 한다고 그래서 그 다음 호르몬이 또 바뀌어 나간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들은 결국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이고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관점이 다르다는 것인데 우리는 서로 그런 사람들끼리 맞춰가고 어떤 것은 서로 봐주고 어떤 것은 내가 양보하고 또 어떤 것은 상대방이 또 인정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부부 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결혼한 사람들이 진정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평생 혼자 사는 사람들, 뭐 저와 같은 사람들은

한강변에 우뚝 솟은 봉우리 모양이 누에가 머리를 든 것 같기도 하고 용의 머리 같기도 하다고 해서 잠두 또는 용두라 불리던 서강 밖의 봉우리가 절두산이 된 데에는 가슴 시린 아픔이 있습니다. 병인년인 1866년 프랑스 함대가 양화진까지 침입해오자 흥선대원군은 양이로 더럽혀진 한강물을 서학의 무리들의 피로 씻어야 한다며 광기어린 박해의 칼을 휘둘렀는데요. 일부러 천주교도들의 처형지를 이전의 서소문밖 내거리와 새남터 등에서 지금의 절두산을 택함으로써 침입에 대한 보복이자 서양 오랑캐에 대한 배척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살륙이 6년간이나 계속되면서 병인박해는 한국전추교회 사상 가장 혹독한 박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후 1966년 10월 병인박해 100주년을 기념해 그 옛날 수많은 순교자들의 목을 떨구었던 바로 그 자리에 병인박해 100주년 기념성당과 순교기념관 건립을 시작해 이듬해 10월 봉헌식을 가졌는데요. 특히 우뚝 솟은 벼랑 위에 3층으로 세워진 기념관의 접시 모양 지붕은 선비들이 머리에 쓰는 가슬, 구멍을 갖고 있는 수직의 벽은 순교자들의 목에 채워졌던 목화를, 그리고 지붕 위에서 내려뜨려진 사슬은 족쇄를 상징하도록 지어졌습니다. 박물관과 꾸르실료 회관 사이에는 웅장한 절두산 순교자 기념탑을 볼 수 있는데요. 큰 칼 모양의 주탑과 절두된 머리가 올려져 절두탑으로 불리는 우측탑, 그리고 일종의 오벨리스크 형식으로 제작되어 수많은 무명 순교자를 조각해 넣은 좌측 탑으로 이루어져 있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절두산이란 이름은 순교자들의 혼과 넋을 담은 곳으로 남겨지게 되었는데요. 신념을 지키고

이외 기꺼이 목숨을 바친 이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한강을 따라 봄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절도산 순교 성지에 잠시 발걸음을 멈춰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수연의 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네, 절두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성지순례로 많이 갔었는데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오시는 곳인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은 예비신자분들을 데리고 가시고요. 저도 전에 어떤 예비신자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수험생 부모님들 데리고도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처형을 했던 곳은 그 봉우리 위가 아니라 봉우리 아래라고 합니다. 그것과 관련되어 그 도시에 대한 이름이 참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처형을 하면 우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이름이 합정입니다. 조개 합자에 우물 정자가 생겨서 절두산이 생기고 나서 처형장으로 사용되고 나서 합정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또 생기게 된 거죠. 참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 장소에 사실은 그곳 잠두봉이라는 곳은 한강을 널리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또 처형 장소가 이루어지고 또 지금 우리가 그렇게 순교 성지에 또 방문할 수 있는 어떤 관계라는 것 세상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또 그 장소에 흐르고 있는 역사를 다시 한번 또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그 성당 안에 지하에 성인 유해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도도 하셨다고 하니까요. 또 한번 시간 나실 때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유 있게 한 걸음 가볍게 나들이 가기 좋은 곳이 있다면 어플리케이션 빵톡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1053 또는 검색창에 라디오고에서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여명의 Try to Remember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5942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저는 예비 신자입니다. 원래는 개신교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목사님의 개인적인 관점들이 저와 잘 맞지 않아서 개종을 결심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목사님께 작은 정성을 많이 드렸습니다. 밥도 사드리고 필요한 곳에 쓰시라고 종종 봉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농담처럼 돈 많아 보인다고 하실 때마다 마음이 묘했고 시험에 들지 않으려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갔습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았고 시험에 들기 전에 제 신앙을 지키고 싶어서 사람이 아닌 예수님만 믿고 보고 싶어서 스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길에서 같은 교회에 다녔던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쌩하니 가버리는데 괜히 마음이 상해서 그 뒤로는 저도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에 갔던 날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 비록 성당으로 옮기지만 개인적으로 선교 헌금은 조금씩 드리겠다 했는데 막상 실천을 하려고 하니 이래도 되나 망설여지고 괜히 약속을 한 것 같아서 마음에 걸리는데 괜찮은 걸까요?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가톨릭으로 개종하기 전 다니던 교회에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해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본당에 있으면서 종종 개신교에서 회심하신 분들을 뵙게 되는데요. 개신교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힘들어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처음에 좀 놀랐던 부분은 기존에 헌금하던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천주교에 입교하시고 초반부에 어디에 더 어떻게 헌금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개신교에서는 제자 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기본적으로 많은 제사장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사제가 아닌 목회자이고 모든 개신교의 신자분들은 개개인이 직접 사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장로교는 때때로 그 정신과 느낌이 조금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교회가 돌아가고 때때로 사제와 신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사연자님께서 마음이 묘하고 눈에 띄지 않는 상처들이 조금 생기셨을 것 같아요. 사연자님의 헌금 약속은 강요가 아닌 마음에서 나온 말이셨을 것이고 그래서 그 마음은 자유롭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 사용하시는지는 사연자님의 마음에 달린 것이죠. 그 돈이 사연자님께서 지향하는 바대로만 전달되면 되는 것이겠죠. 다만 조심스럽게 성당 생활을 시작하시게 되면서도 또 겪으실 수 있는 상처가 생기실까봐 말씀드리면 천주교는 개신교처럼 관계망이 촘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역시 다니다 보면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다르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사실 하나인데 이게 분리가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나만 상처받게 만드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사연자님께서 앞으로 겪게 되는 성당 생활에서 그 중심은 성사를 통한 우리 삶의 성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미션은 다음에 성당에 갔을 때 아무도 없는 시간에 10분 정도 앉아있기입니다. 개신교의 기도는 아무래도 감정을 업시키는 방식에 상승되는 기도가 많으셨을 거예요. 이제는 그 반대의 기도도 해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감정적으로 북받쳐서 하지 않은 기도. 다만 하느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멈춰보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 같이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한번 믿어봅시다. 탈출기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김유나의
봄날은 간다 듣고 올게요.

0: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 안 된 사연들은 내일이나 모레 혹은 그 이후에도 소개될 수 있으니 매일매일 이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이스라엘 카마카위 올레의 Somewhere Over the Rainbow, What a Wonderful World입니다. 라디오고에서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1: 케이비스 원스 포 가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60번, 영광의 성모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이면 을의 카네이션을 부모님께 선물하곤 하는데요. 그 많은 꽃 중에서 왜 하필 카네이션일까요? 이 카네이션의 꽃말이 감사와 존경인 것도 있지만 미국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애도하기 위해 생전 어머니가 좋아했던 그 흰 카네이션을 나눠준 것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카네이션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꽃에 사랑과 감사를 담아서 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오늘 첫 곡으로 항소리가 부른 감사해요 띄워드렸습니다. 네, 5월 8일입니다. 어버이날이고요.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저는 며칠 전에 둘째 아이가 좀뭘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혼냈거든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랬더니 얘가 1학년인데 이제 처음으로 학교에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어버이날 어떤 그런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막 혼내니까 갑자기 막 울면서 엄마, 내가 엄마를 위해 뭘 준비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내가 엄마를 위해서 얼마나 큰걸 준비하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혼낼 수 있어?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저는 또 이성적인 사람이니까 너 어버이날도 아닌데 그거 벌써 엄마한테 말하면 어떡하냐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막 웃으면서 얘기했더니 막 엉엉 서러워서 우는 거 있죠. 너무 귀여웠는데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겠죠. 그때는 막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막 꽃도 만들어서 드리고 편지도 써서 드리고 막 선물도 이렇게 용돈 모아서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이렇게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도 알고 네, 그래도 이렇게 현금 드리는 게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근데 저희 엄마는 무슨 일, 날이거나 하면 꼭 이렇게 한 두세 줄이라도 편지를 써서 저한테 주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조금 아직 안 늦었죠? 오늘 남아 있으니까 몇 줄이라도 이렇게 손편지를 좀 써서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 듣는 가족들은 또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문자 메시지 샵 1053, 우물정 1053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빵톡 있으신 분들은 또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이죠. 매주 금요일 조금씩 함께 구약 성경 읽는 시간,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가 볼게요. 한덕훈 신부와 김혜리가 부른 어머니 당신께, 그리고 권성일의 목소리로 요셉의 자장가 띄워드립니다.

0: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함께 읽으면 기쁨이 두 배가 되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오늘은 집회서 34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 허황된 꿈. 지각 없는 사람은 헛된 거짓 희망을 지니며 꿈은 미련한 자를 흥분시킨다. 꿈에 집착하는 자는 그림자를 붙잡고 바람을 쫓는 자와 같다. 꿈의 환신은 현실의 반영일 뿐 제 얼굴을 자기가 보는 것과 같다. 더러운 것에서 어찌 깨끗한 것이 나오고 거짓에서 어찌 참이 나오겠느냐. 점과 징조와 꿈은 헛된 것이다. 마음은 산고를 겪는 여인처럼 환상을 본다. 그것들이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 마음을 주지 마라. 꿈은 수많은 이들을 속이고 그것에 희망을 품는 자들을 몰락시켰다. 그런 기만이 없어야 율법이 성취되고 지혜는 진실한 이의 입에서 완성된다. 여행.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은 아는 것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은 지각 있게 말하리라. 시련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는 것이 적지만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은 모든 일에 능통하다. 나는 여행하면서 많은 것을 보았지만 내가 배운 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다. 나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이런 경험 덕분에 무사하였다. 주님을 경외함.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영은 살아있으리라. 그들의 희망이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분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아무것도 겁내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그의 희망이시니 무서울 것이 없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의 영혼은 행복하다. 그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누가 그를 후원하는가? 주님의 눈은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 위에 머무시니 그들에게 든든한 방패요, 힘 있는 버팀목이시며 열풍을 막아주는 쉼터요, 한낮에 뙤약볕을 가려주는 그늘이시다. 또 비틀거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주신다. 주님께서는 영혼을 들어높이시고 눈을 밝혀주시며 치유와 생명과 복을 내려주신다. 참된 신앙심. 불의하게 얻은 것으로 제사드리면 부정한 재물이 되고 무도한 자들의 봉헌물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불경한 자들의 재물을 기꺼워하지 않으시고 제사를 많이 바치더라도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 날픈 파리의 재산으로 제사를 바치는 자는 아버지 앞에서 그 자식을 죽이는 자와 같다. 궁핍한 이들의 빵, 그것은 가난한 이들의 목숨이니 그것을 빼앗는 자는 살인자다. 이웃의 밥줄을 끊는 자는 그를 죽이는 자고 일꾼의 품값을 빼앗는 자는 그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다. 한 사람은 짓고 또 한 사람은 허무니 고생만 할 뿐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한 사람은 기도하고 또 한 사람은 저주하니 주님께서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시겠느냐. 시체를 만지고 나서 손을 씻은 뒤 다시 만진다면 씻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처럼 어떤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단식을 하고 나가서 같은 죄를 짓는다면 누가 그의 기도를 들어주겠느냐. 또 자신을 낮추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집에서 34장의 말씀에 이어서 보스코 찬양단의 찬양 속의 주님 함께 들었습니다. 윤미현 이레드님,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출근 준비하면서 듣다가요. 오늘 성시간 미사 참여하고 출근 미루고 여유 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기분 좋은 날이네요. 어쨌든 출근을 미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쁜 날인데 또 성시간 미사도 하고 오셨으니까요. 기분 좋은 날입니다. 윤철 베드로님, 찬미 예수님,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출석 체크해요 하시면서 오늘도 좋은 날이고요. 변함없이 초등학생 병아리 천사들 등교시키려고 출근 준비하면서 즐겁게 애청합니다.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또 우리 아이들 등교 일찍 하네요. 저희 아이들은 이 시간에 꿈나라 아마 지금 쿨쿨 자고 있을 거예요. 되게 보통 한 8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등교를 하는데 집에서 나가는데 최대한 오래 자려고 한 7시 50분까지 잘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시간에 절대 일어나지 않는데 와, 엄청 부지런합니다. 아이들도 그리고 아버지도요. 어여쁜 세실리아님, 텃밭에서 키운 상추 새싹 뜯어다가 올리브오일, 발사믹 식초 대충 뿌려서 빵과 우유로 아침 식사 중 함께합니다. 하늘바라기에 사랑이 살아있네 신청합니다. 보내주셨어요. 건강하게 드시고 계시군요. 진짜 저도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혼자서 이렇게 작게 조그맣게 텃밭 하시거나 작게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은 너무 건강하게 잘 드시더라고요. 상추도 엄청 빨리빨리 자라잖아요. 아주 건강하실 것 같습니다. 올리브유 발사믹 식초만 있어도 진짜 맛있잖아요, 그냥. 뭐에다 먹어도 맛있어요. 그냥 뭘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자, 세실리아님 식사 맛있게 하시라고 하늘바라기 사랑이 살아있네 신청곡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힘이 부르는 위로 함께 듣고 올게요.

네, 조곡 이어드렸습니다. 하늘바라기의 사랑이 살아있네,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힘의 위로였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성인 중에는요, 이탈리아 밀라노의 수호 성인이기도 한 빅토르 마우로가 있습니다. 이 성인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심이 깊었는데요, 로마 황제의 근위대원이었대요. 이렇게 성실하게 복무하던 어느 날 황제가 모든 로마의 군인들에게 이교의 우상 앞에 희생제사를 바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신앙을 고백한 다른 그리스도인 군인들과 함께 체포가 되었고요. 성인이 모진 고문을 당한 후에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요즘 또 즐겁게 보는 웹툰이 있거든요. 옛날에 이렇게 만화책을 봤다면 요즘에는 그 웹툰 어플로 좀 부끄러운데요. 이 나이에 만화 본다고 하니까. 근데 되게 역사가 있는 만화예요. 그래서 조금 덜 부끄러워요. 보는데 거기 보면은 그 로마 시대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과 또 이교도 어떤 그 로마의 신을 섬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런 신을 섬기는 신녀의 그런 약간 사랑 이야기인지 아직 초반이어가지고 나오는데 되게 무섭거든요. 무슨 일만 하면 바로 처형 막 이런데 여기서 이렇게 희생 제사를 바쳐라 했는데 군인인데 근위병인데 하지 않았다. 그러면 정말 목숨을 걸고 하지 않았다는 게 갑자기 그 웹툰이 떠오르면서 너무 성인이 어려운 결심을 했다. 순교를 무릅쓰고 이렇게 명령을 불복했다는 게딱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자, 이 밖에도 오늘 추기를 맞이한 성인, 성 보니파시오 4세, 성 아마토 론코니 등 모두 16분인데요. 조금 낯선 성인들이네요, 오늘은. 알지 못했던 성인들을 알아가는 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오늘 추기를 맞으신 분들도 저 추기리예요 하고 인사 나눠주시고요. 주위에 있으시면은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추기를 축하한다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군인이었죠. 이 당시에 이제 창작선까지 출전했을 때 투코다의 너의 마음 안에.

투코다의 너의 마음 안에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여라 하고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시죠. 사실 이 말씀을 이제 하러 예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율법은 사랑하라고 존재하는 거다. 다 지켜도 결국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르실 만큼 가까운 사이라는 게 되게 기분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아무한테나 쟤내 친구야 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예수님과 진한 우정을 나누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면서 우리 친한 친구이신 예수님 한번더 만나시길 바랄게요. 오늘 끝곡으로 팍스의 가장 큰 계명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묵주 기도.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0: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월 9일 부활제 5주간 토요일 오늘 미사는 서울대교구 고척동 분당 보좌 김산 세례자 요한 신부 집전입니다.

0: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1: 오늘은 5월 9일 부활 제5주간 토요일입니다. 우리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하느님의 능력을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되살아났네. 알레.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1: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0: 도와주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0: 아멘.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세례로 새로 난 저희에게 천상 생명을 주시니 저희를 의롭게 하시고 불사불멸의 옷을 입히시어 완전한 영광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3: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바울은 데르베를 거쳐 리스트라에 당도하였다. 그곳에 티모테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신자가 된 유다 여자와 그리스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서 리스트라와 이코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다. 바울은 티모테오와 동행하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에 사는 유다인들을 생각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베풀었다.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의 일행은 여러 고을을 두루다니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신자들에게 전해주며 지키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곳 교회들은 믿음이 굳건해지고 신자들의 수도 나날이 늘어갔다. 성령께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은 프리기아와 갈라티아 지방을 가로질러갔다. 그리고 미시아에 이르러 비티니아로 가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하여 미시아를 지나 트로아스로 내려갔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바울로가 환시를 보았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로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것이었다. 바울로가 그 환시를 보고 난 뒤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떠날 방도를 찾았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3: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울려라.
2: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울려라.
3: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울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
2: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울려라.
3: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떼라네.
2: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울려라.
3: 주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그분 자애는 영원하시며 그분 진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2: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울려라.

0: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하느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알렐루야.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0: 주님 영광 받으소서.
1: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그 모든 일을 저지를 것이다.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0: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0: 찬미 예수님. 얼마 전 고된 일정을 마치고 본당으로 돌아가고자 지하철을 탄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근 시간이 겹쳐 지하철 안은 이미 빽빽히 사람들로 가득했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 역시 그들 사이에서 간신히 지하철 칸에 올라탔습니다. 그때 마침 곧 내릴 것처럼 가방을 정리하는 한 학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저 역시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 저 자리에 앉을 수 있겠구나라는 작은 기대가 마음속에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그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가 버렸습니다. 옆자리 사람들은 하나둘씩 내리며 새로운 사람들이 앉았는데 정작 그 학생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저는 결국 목적지까지 서서 가게 됐습니다. 이윽고 내릴 때가 되자 저는 괜히 그 학생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아도 참 얄궂은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학생이었지만 제 마음 안에는 어느새 그 친구를 향한 서운함과 미움이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었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미움의 씨앗은 결코 상대방에게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 자리하던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생겨난 것이었죠. 저 학생은 곧 내리겠지. 이제 나는 편히 앉아갈 수 있겠지라는 기대가 채워지지 않자 결국 그 빈자리에 미움이 조용히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결국 미움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기대와 욕구가 만들어낸 그림자였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내면의 미움, 그 뿌리를 바라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영성가이자 사제인 헨리 나웬 신부님께서도 우리가 이웃에 대한 적개심에서 환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계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미움을 다스리는 것을 넘어서 밖에서 쏟아지는 미움을 받아낼 수 있겠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분명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뽑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 담긴 놀라운 역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미움받는 이유가 동시에 사랑받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몸소 먼저 그 길을 걸으셨고 이제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안의 미움을 다스릴 수 있는 힘도 세상의 미움을 받아낼 수 있는 용기도 결국 먼저 사랑받았다는 그분의 말씀으로 엮어지게 되는 듯합니다. 우리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상대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도,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용기도 결국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앞으로의 삶 안에서 크고 작은 미움들을 마주하게 될 때 다시 상대를 미워하거나 스스로를 포기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주신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미움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음을 새기며 그 사랑을 전하는 사도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오늘의 복음 한우송으로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여라. 아멘.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든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0: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1: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0: 주님, 주님의 가족이 드리는 제물을 자비로이 받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로 저희가 받은 것을 잃지 않고 영원한 선물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음을 드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언제나 자신을 바치시고 저희를 변호하여 주시나이다. 그분께서는 희생되셨으나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처형되셨으나 영원히 살아계시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1: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

0: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평화를 빕니다.
1: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0: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

0: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1: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아버지, 이 사람들을 위하여 비오니 이들이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알렐루야.

0: 신령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주님, 성자의 십자가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주님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2: 아멘.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2: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2: 아멘.
1: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0: 묵주 기도 환희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0: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0: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신비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5단 마리아께서 이르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지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3: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0: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0: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카네기는 걱정을 두고 내일의 구름으로 오늘의 햇빛을 가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하는 걱정 중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한치 앞도 모르는 게 바로 사람 일이기에 걱정을 계속 정립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걱정하게 될 때마다 이건 또 내일의 구름이야 라는 걸 기억하며 오늘의 맑고 푸른 하늘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5월 9일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해밀, 비온뒤 맑게겐 하늘 띄워드렸어요. 그리고 데일 카네기는 또 인간관계론으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지금 공감이 됩니다. 내일의 구름으로 오늘의 햇빛을 가리는 거, 그게 바로 걱정이다. 그러니까 굳이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저도 사실 걱정 많은 사람 중에 하나여가지고 별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도 맨날 걱정하고 그래요. 막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무 너무 공상에 빠졌나요? 그 뉴스를 이제 정오 뉴스를 가끔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저는 담당이라서 하고 있는데 이제 금요일에 뉴스를 하다 갑자기 기침을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이요. 근데 지금 입사한 지 14년이 돼가죠. 4년 동안 한 번도 기침이나 뭐 딸꾹질이나 이런 걸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굳이 할 필요 없는. 네, 저도 오늘의 맑고 푸른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도 이번 주일 또 토요일 많은 맑은 하늘을 만 바라보셨으면 좋겠네요. 내일의 구름은 걷어버리고요. 자, 그대에게 평화를 참여하시는 방법 샵 1053입니다. 우물정 1053 유료 100원이에요. 이쪽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CPBC방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은 무료로 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죠. 노래의 날개를 달고 제가 고른 생활상가의 가사를 곱씹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곡을 골랐는지 기대해 주시면서요.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전위 투에븐의 향기가 나요. 그리고 제이팸이 부릅니다. 임마누엘.

내 노래의 모든 것, 주님 찬미하는 것, 피는 일도 지는 일도 주님 찬미하는 것, 내 노래의 모든 것, 주님 찬미하는 것, 피는 일도 지는 일도 주님 찬미하는 것, 해를 받아 잎새를 내는 일도, 비를 받아 줄기를 내는 일도, 그분의 손길 마주하며 눈길 바라보며 피는 일도 지는 일도 주님 찬미하는 것. 해를 받아 잎새를 내는 일도, 생명의 그분 말씀 안에서 비를 받아 줄기를 내는 일도, 생명의 온기로 자라나기 때문에 그분의 손길 마주하며 부드러운 꽃잎 그분을 바라보네. 그분의 눈길 바라보며 수줍은 얼굴 환히 빛나네.

네, 노래의 날개를 달고 오늘은 강훈 바오로의 꽃의 노래로 함께했습니다. 이 곡도 제가 봄에 이 노래 꼭 듣고 싶다 하면서 너무 아름답잖아요. 곡도 좋고 목소리도 너무 잘 어울리고 정말 좋아하는 곡입니다. 꽃의 노래. 가사도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내 노래의 모든 건 주님 찬미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노래 가사로 함께하는 노래의 날개를 달고 시간이었습니다. 다둥이 요한님이 찬미 예수님, 하느님 아버지께도 카네이션 한 송이 보내드립니다. 꽃가게 하시는 어머님, 벨라데타께도 영육간에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꽃가게를 또 하시는군요. 그러면 지금 바쁘시겠어요. 이 시즌에 이제 어버이날, 스승의 날 하면서 카네이션 많이 사러 다니셔서. 근데 이 마음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하느님 아버지께도 카네이션 한 송이 보내드리겠다. 마르코 알콩달콩님은 찬미 예수님, 이 세상의 모든 어버이들께 주님의 은총과 가정의 평화가 함께하시길 아멘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 어제 어버이날 잘 보내셨죠? 저도 깜빡 잊고 있다가 어제 늦게 저희 시부모님께 문자 메시지 보내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보냈는데, 바쁘게 살다 보면 또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넘기셨다고, 넘어갔는데 뭐 하지 마시고, 한마디라도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하루 늦었지만, 그래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문자 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사연 보내주시면 사연 소개해드리고, 또 신청곡도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1053, 유료 100원입니다. 우물정 1053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빵톡 있으신 분들 빵톡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곡 이어드릴게요. 신청곡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야생화님이 신청하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듣고요. 또 손수민 스콜라스티카 기도까지 이어드립니다.

신청곡으로 두곡 띄워드렸습니다. 손수민 스콜라스티카의 기도 들으셨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권성일의 목소리였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성인 중에는 구약의 이사야서를 집필한 성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사야, 이 이름 자체가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름처럼 바빌론 유배를 겪고 있는 중에도 하느님을 굳게 믿으면서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이 이사야서에 잘 나타나 있죠. 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성인들은 성 파코미오, 그리고 성 베아토 등 12분입니다. 네, 혹시 축일 맞으신 분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함께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노래 두곡 이어드릴게요. 김현희 마리아 수녀의 행복의 날 듣고요. 이어서 아멘 중창단, 아멘 그리고 아멘.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두곡 이어드렸어요. 김현희 수녀의 행복의 날 들으셨고요.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아멘 중창단의 아멘 그리고 아멘이었습니다. 네, 오늘 들을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분명 두 발을 땅에 딛고 있지만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만 속한 사람들에게 미움이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는 또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잣대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면서 또 주님 안에서 마음을 굳건히 다잡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이재석 신부가 부르는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띄워드립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어디 찾아가지 않고도 신앙을 키울 수 없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때 그 특강 참 좋았는데 녹음이라도 해둘 걸 아쉬우셨나요? 그럴 땐 유튜브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검색해보세요. 이상재 가스트 신부의 보듯게살, 사제의 수도자들의 신앙특강, 가비가 전하는 사람 사는 풍경들, 그리고 대구 CPBC의 라디오 방송 현장까지 다 골라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눈으로 보고 다시 들을 수 있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지금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2번, 성모여 우리 위해.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부활제 5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매호성당 보좌 박준환 신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그 모든 일을 저지를 것이다.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참 예수님, 오늘은 부활 제5주간 토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생활성가 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음을 드높이라는 생활성가인데요. 그 시작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을 몰랐더라면 더욱 편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이지만 당신을 알게 됨으로 얻은 자유, 평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네. 이 가사말처럼 우리는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쉬고 싶은 그 유혹을 제쳐두고 성당에 나와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또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도 될 텐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니 돈도 명예도 권력도 모두 저 멀리 떠나버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세상에 속했다면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을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먼 옛날 우리 신앙 선조들께서는 천주교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까지 위협받아야 했습니다. 비록 오늘날에는 그런 목숨의 위험은 없지만 여전히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뽑아 세우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 내 잘못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잘 속해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듯합니다. 너희가 지금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는 것은 바로 너희가 믿는 나 때문이다. 내가 직접 너희를 이 자리로 부르고 내가 너희를 세상과는 다른 삶으로 초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박해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내가 뽑아 세운 이들이다. 우리 지난 한 주의 생활은 어떠하셨는지요?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겠고 또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잘 따라 걸었다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이번 주말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뽑아 불러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만큼 사랑받는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1: 부활제 5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매호성당 보좌 박준환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만촌일동성당 백종호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1: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0: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1: 뭐라고요?
0: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7: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고맙다 이 한마디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미국에서 오랜 시간 이어진 수녀 연구가 있습니다. 같은 공동체에서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한 수녀님들의 기록을 따라가 보니까 흥미로운 차이가 보였다고 해요. 젊은 시절 더 자주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표현했던 분들은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도 더 밝고 건강한 삶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긍정적인 정서를 다양하게 표현한 수녀님과 그렇지 않은 수녀님 간의 평균 수명 차이는 무려 10.7세였다고 하니까 오늘 하루 감사해야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감사해서 행복하고 행복해서 감사한 오늘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복디 오우 수진 아가다입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세페비스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026년 5월 9일 토요일 문은요. 빅스의 태어나줘서 고마워 노래로 열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수녀 연구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101살까지 사신 수녀님은요. 마지막까지 글을 쓰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만큼 건강하게 지내셨는데요. 사후에 조사를 한 결과 뇌 상태가 중증 알츠하이머였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생활하신 이유를 연구진은 평생의 긍정적인 태도였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이 감사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지켜주는가 보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자, 오늘 준비한 코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1부는요.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최대 주주인 감사한 여러분들의 사연들 중에 소개해 드리지 못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고마워하는 시간을 갖는 오복총회 감사보고서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보기들 신청곡 행복을 여는 아침이 한 곡 더 얹어서 원 플러스 원으로 노래 선물 배당해 드립니다. 또 2부에서는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나눈 오프닝들 그중에서도 마음의 여운이 남아있지만 못 나눈 이야기들 더 깊게 나눠보고요. 아쉽게 스쳐간 곡들까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거든요. 놓치기 아까운 행복들을 다시 모아보는 시간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꼬 모음 여러분들 끝까지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토요일 코너 오복종회 감사보고서 시작할게요. 투샤이의 그녀 웃었다 다비치의 타임캡슐

오스틴의 행복을 향한 아침을 존재하게 해주시는 최대 주주 우리 보기들의 사연 하나하나가 방송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더 정성껏 이번 주 미처 다 소개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감사의 마음 꾹꾹 눌러 담아 전하는 시간. 웃음과 공감 그리고 원 플러스 원 선곡으로 배당이 드릴게요. 오복종회 감사 보고서. 7523님, 조카가 이사갈 집 청소 같이 하자고 하네요. 쉬고 싶은데 그냥 기꺼이 하기로 했어요. 제가 어른이니까요. 아유, 어른이다. 4815님, 아이들 키울 때는 드라마 몰아보기가 최고의 보상이었는데 아이들 다 크고 지금은 자격증 준비하고 있어요. 새로운 걸 준비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나 스스로를 위해 공부하고 있네요. 화이팅 해주세요. 4815님, 너무너무 대단하십니다. 새로운 도전! 우리 4815님의

도전 성공하시기를 복디가 아주 아주 응원해드립니다. 파이팅! 2242님은요. 수진님과 2시간 소풍 가면서 노래 함께 들을게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어떤 노래가 좋을라나? 지금 소풍 못하고 가시나요? 자자의 버스 안에서 싸이의 챔피언까지 텐션 올려드립니다.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더 정성껏 놓치기 아까운 사연들 다시 꺼내보는 시간 우복총회 감사보고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볼게요. 1716님, 복디 반갑습니다. 남편이 1일부터 어제까지 연휴라 온천에 다녀왔는데요. 가는 길 차가 어찌나 막히던지요. 그래서 몸살 감기에 걸렸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온천에 가서 건강을 챙기고 오셔야 되는데 오히려 감기를 얻어오셨군요. 아유, 그래도 추억은 또 함께 만드신 거 아닌가요? 1716님, 우리 5월 1일부터 5일까지 길면 꽤 긴 연휴였죠. 연휴 동안 여러분들 많이 쉬시고 어디 많이 다녀오시고 한 것 같은데 아, 복디도 같이 기분이 좋아요. 5098님, 어제는 저희 부부 혼배 증인들이신 부부께서 결혼 31주년 기념일이셨어요. 예쁜 복디께서 하이텐션으로 축하해 주세요.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 자주 만나거나 통화는 못하지만 언제 만나고 통화해도 늘 편안함과 사랑을 느낀답니다. 대구에 살고 계시는 안미의 미리암 아델라이드와 한규진 파비아노 부부의 결혼 3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일단 세례명이 너무 이쁘신데요. 미리암 아델라이드라니. 크. 자, 안미의 미리암 아델라이드, 한규진 파비아노 부부 결혼 31주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다정한 부부들의 사연, 사랑이 더더더 싹트는 가정 되시라고 사랑이 넘치는 선곡 배당 달달하게 선물 드립니다. 나비의 I love you, 더 네임의 사랑은.

보내드리는 CP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이번 주 못다한 이야기 알차게 챙겨왔습니다. 오복충의 감사보고서 계속 진행해 볼게요. 어린이날이 있었죠. 사연 많이 도착을 했었는데요. 4795님. 5월은 푸르구나 복디님 세상. 복디님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복디 어린이에요? 좋아요. 어린이같이 철없이 그냥 살래요. 5월을 좋아하는 건 맞습니다. 복디가 5월에 행사가 많아요. 개인적인 행사가 많기 때문에 5월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5월은 푸르구나. 복디의 세상. 덕분에 행복한 한 달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2584님. 어린이날 저는 노치원 어르신들을 모시고 센터 모시고 왔습니다. 어르신들 모두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2889님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도 덕분에 잘 지냄에 감사하며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을 통해 전 세계의 모든 가정들이 늘 행복을 누리길 빌고 믿고 간청합니다. 고맙습니다. 2889님.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열심히 문 열면서 여러분들의 행복도 열심히 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어른이가 먼저 행복해야겠죠? 내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으로 가득 차야 그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오프닝에서 감사한 마음 표현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보기들은 이미 행복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행복해지는 노래 더 얹어 드릴게요. 에코의 행복한 나를, 모세의 사랑인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함께한 사연들 가운데 그날그날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사연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오복종회 감사보고서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우리 보기들이 사랑하는 코너죠. 복작복작에 또 재미난 사연들이 많이 도착을 했었는데요. 지난 수요일에 모두 잠든 후에 김원준의 노래에 복작복작 했을 때 왔던 사연들이에요. 2670님, 복디, 저는 모두 잠든 후에 집 치울래요. 계절성 의류 소품들 좀 정리해야겠어요. 집중하면서 크크크 집 치운다. 아유, 이게 모두 잠든 후면 깜깜한 밤이니까 사실 뭔가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치우신다고 청소를 하신다고 남겨주셨고 1514님께서는 저희 집은 아이들 잠들기 전에 제가 제일 먼저 자버려요. 대신 일찍 일어나서 일기도 쓰고요. 집 정리도 합니다. 역시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해요. 우리 보기들은 너무 부지런하신 거 아닌가요? 모두 잠든 후에 집 청소하시고 철진한 옷들 정리하신다요. 글쎄. 그리고 그러니까 또 이 아침에 행복을 여는 아침 복디와 함께 이른 아침에 함께 해주시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부지런한 보기들을 위해서 토요일도 열심히 청소하시라고 노동요 선곡으로 배당해드립니다. 김현정의 다 돌려놔 멍 DJ DOC Run to you.

세페비스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1부는 오늘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나눠봤습니다. 2부에서는 이 아침을 조금 더 여유롭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 2부도 함께 해주세요. 캔디맨의 일기 1부 끝곡으로 들으시고 2부로 건너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우리 동네 사장님들 주목하세요. 지역방송에 우리 가게 광고 낼 수 있대요. TV, 라디오 제작비, 송출비, 그리고 무료 컨설팅까지 지원. 소상공인 여러분, 코바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여러분의 희망을 키워드립니다.
2: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담뱃불 씨가 나무로 옮겨 붙는 시간 1초. 가스버너불이 바람에 날려가는 시간 2초. 논 밭두렁을 태우던 불이 숲으로 퍼지는 시간 5초. 나무 한 그루에 붙은 불이 주변 나무로 번지는 시간 1분. 그리고 나무가 자라 숲을 이루는 시간 100년. 무심코 태운 불씨 하나에 100년의 시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기 전, 논 밭두렁을 태우기 전, 버너를 켜기 전 100년의 숲을 생각해 주세요. 우리의 작은 주의가 100년 숲을 지킬 수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2부 하울의 앵무새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토요일 2부에서는 저희가 준비한 코너 뭐가 있는지 소개해드릴게요. 지난 일주일 동안 행복을 여는 아침을 활짝 열었던 아우 아주 빛나는 오프닝들 기억하시죠? 그 여운을 한 번 더 나눠보려고요. 그리고 고민했던 오프닝 곡들 중에 그 중에서 끝까지 함께 했지만 아쉽게 들려드리지 못한 곡들까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거든요. 놓치기 아까운 행복들을 다시 모아보는 시간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이른바 앙꼬 모음. 자, 이 앙꼬 모음은요.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타 가시걸 시크릿 매직.

짧게 스쳐 지나갔지만 마음에 오래 남아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조금 더 깊이 공감하고 싶은 이야기들 다시 꺼내보고요. 아쉽게 전하지 못했던 노래들도 함께 들어봅니다. 흩어졌던 행복들을 하나씩 모아 다시 완성해보는 시간.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꼬 모음.

이번 주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어서인지 자녀에 대한 이야기, 부모님에 대한 글들이 많이 도착을 했었습니다. 오프닝 역시도 그런 글들로 마음을 나눴었는데요. 생각보다 우리 인생에서 빨리 사라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부모님의 잔소리 그리고 육아라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사춘기 자녀를 둔 엄마들이 아이의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귀찮아도 조금 더 안아줄 걸, 피곤해도 조금 더 놀아줄 걸, 더 많이 부비부비 부비적거릴 걸 하고 말이죠.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가는 그리워질지도 몰라요. 오늘만큼은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길 바라면서 윤마치의 Love is a Magic, 제스비의 너와의 모든 지금 듣고 올게요.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2부 코너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꼬 모음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마치의 Love is a Magic, 제스비의 너와의 모든 지금, 라이즈의 허그까지 이어서 듣고 오셨어요. 지난 월요일 오프닝은 박보검 씨의 특이한, 특별한 바지 이야기 했었죠. 다른 누군가가 입었으면 웃겼을 그 바지가 역시 박보검 씨가 입으니까 멋있더라 그런 얘기였는데요. 어떤 그림은 멈춰있는 그림인데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색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경우 가끔 SNS에서도 게시된 글들도 또 보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착시효과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보는 사람, 보는 시선이 달라지면서 혹은 뇌의 착각으로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사람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같은 말, 같은 행동인데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이고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생각으로 다르게 해석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내 편견 때문에 잘못 해석하게 되는 때도 있고요. 근데 조금만 시선을 바꿔보면 오해였던 마음이 이해로 바뀌기도 하고 불편했던 순간이 꼭 불편하지만은 아니기도 하니까 기분 좋은 토요일 요리조리 다른 방향에서도 살펴보시는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세 곡도 듣고 올게요.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몽니 그대와 함께, 자우림의 1717-1771,

KBS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2부 코너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수요일은요. 월요일 같은 수요일을 시작하면서 아, 주 4일제도 너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쉬는 것도 우리 삶에 있어 정말로 중요한 것 중 하나잖아요. 정말 사람도 계절처럼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잘 달리는 사람은 잘 쉬는 법을 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토요일입니다. 잠깐이라도 마음의 의자 하나 내어주듯이 스스로에게 쉬는 시간을 허락해 보시면서 이 행복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제작진이 고민했던 노래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적 윤석철의 쉼표, 악뮤의 오랜 날 오랜 밤, 서인국 정은지의 All for You 듣고 올게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코 모음은요, 이렇게 이번 한 주 오프닝을 다시 한번 꺼내서 그때의 순간을 곱씹어보는 시간이거든요. 생방송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도 들고 또 이리저리 흩어졌던 생각들이 다시 정리되는 코너이긴 한데 여러분들 듣고 계신 보기님들도 그런 시간이 되셨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바쁘게 사느라 휙 지나간 행복한 순간의 조각들을 모아서 딱 맞춰보는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함께 해봤습니다. 행복을 여는 아침도 여기 이쯤에서 맞춰볼게요. 마지막 곡으로 백현의 놀이공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두근두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새 황제의 등극,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조류까지 잡는 이양동시제 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수호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4: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 동서.
5: 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6: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6번, 천상의 어머니,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소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빵, 타고난 아침형 빵은 모닝빵. 겉은 강하고 속은 부드러운 겉 파삭 속 촉촉의 인생빵은 바게트. 변산반도 채색강처럼 파시루 떡처럼 한켜 한켜 켜켜이 쌓아올린 내공의 빵은 크루아상 파이. 홍차에 살짝 찍어 먹는 그 순간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처럼 달콤한 추억을 소환하는 빵 마들렌. 그리고 인생의 짠내를 담백하게 품은 요즘 가장 사랑받는 빵 소금빵. 왠지 모닝빵에 달걀 감자 샐러드를 가득 채워서 한입 크게 베어 물고 싶어지는 행복한 5월의 주말 아침입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